0: 이렇게 서머나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하면서요 열심히 7월 5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2: 감사합니다.
1: 한 개척교회가 세워지고요 1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여러분 응원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머나 서머나로 삼행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어떤 분들은 서머나 하니까 어머나? 어머나 하는데
1: 사우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2: 사우나도 아니고 어머나도 아니고 서머나입니다.
1: 네, 네. 여러분 삼행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감사의 마음, 격려의 마음, 응원의 마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750 우물정 9750번인데요. 오늘은 세 분께 아주 특별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양 후에 어떤 선물인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시고요.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함께하는 월요일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우리 문정태 목사님, 정정희 권사님과 함께 오늘도 마지막 수업 한번 불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9507님께서요. 제일 먼저 문자 주셨어요.
1: 네, 반갑습니다. 피디님. 예, 모든 분 반갑습니다.
0: 네, 또 7274님께서도 문자 주셨네요.
2: 네. 샬롬, 사랑의 띠란 애청자분들, 목사님, 권사님, 피디님, 관계자 모든 분들 반갑고 감사합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우리 9507님은 워낙에 안방마님이시라 네. 제가 눈에 익은 숫자인데 우리 7274님은 너무 또 반갑고 예, 새로이 또 우리 기둥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2: 네.
0: 특별히 문 목사님, 정 권사님 오늘도 멋지십니다.

0: 라고 문자 주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네, 또 우리 네. 사랑하는 여기주 집사님께서도 문자 주셨네요.
2: 네. 피디님,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땡땡님, 이누구님 반갑습니다.
0: 이렇게. 네. 이게 그 9507님하고 네,
1: 성도의 교제를 여기서 네, 나누시는
0: 7274님이 반갑다고 오케이. 우리 여기주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저희가 이렇게 문자로 볼

0: 제가 이세 글자 이름을 다 알면 이름을 불러드리면 참 좋을 텐데
1: 네.
0: 제가 다음 방송에는 꼭 공부를 해서 들어오도록
1: 예.
0: 하겠습니다. 7274님께서 마커스 워십의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찬양을 신청해 주셨는데 우리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는 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가운 2042님, 남땡숙님이신데요.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셨고요. 또 우리 여기주 집사님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2: 네, 목사님, 내일 저희 교회에 임수미 집사님께서 허리 재수술이 있어서 입원하러 가십니다.
1: 아이고.
2: 오고 가는 길에도 수술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라며 중보기도 요청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 9177님의 사랑하는 성도님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는 문자입니다.
1: 네.
0: 저희도 기도할 거고요.
1: 네네.
0: 11시 소망의 기도에서도
1: 네.
0: 집중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안방마님 중에 한 분이시지요? 1316님, 김연희 집사님께서 반갑습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또 우리 여기주 집사님이 10주년 축하드린다고 20년, 30년, 100년 더 쭉이라고 문자 주셨네요.
1: 감사합니다. 예.
0: 네.
2: 이 문자만 봐도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질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여러분들의 귀한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선물이 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1: 저왜
0: 하겠습니다.
1: 삼행시가 하나 올라왔는데.
0: 네. 목사님 조금만
1: 예.
0: 기다리시고요. 여러분, 오늘 선물은요, 애청자 중에 홍영미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1: 네네.
0: 그 우리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화장품 중에 아땡레라는 화장품이 있어요.
1: 네네.
0: 땡모레.
1: 많이 들어봤어요.
0: 네. 태평양 퍼시픽 약간 이런 쪽 화장품인데
1: 네네.
0: 화장품을 이렇게 협찬을
1: 네,
0: 해주시더라고요. 네.
1: 감사합니다.
0: 오늘은 그 협찬해주신 화장품 중에 특별히 정말 붙이기만 해도 얼굴이 촉촉해지는 마스크팩, 그리고 이렇게 터치만 해도 촉촉해지는 스킨 세트를 두 가지를 다 넣어서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1: 이상하게
0: 하겠습니다.
1: 요즘 피디님 얼굴이 너무 이쁘고 뽀송뽀송하다 했는데.
0: 제가 어제 샘플 한번 발라봤는데, 아, 진짜 좋더라고요.
1: 아,
0: 네.
1: 너무 달라졌어요.
0: 네, 여러분. 네. 네, 땡모레 화장품 선물 세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0: 아니, 애청자가 이렇게 또 상품까지 협찬해 주시니까 더 힘이 납니다.
1: 좋은 방송입니다.
0: 네. 목사님, 많은 분들이 서머나로 목사님과 권사님 또 교회를 향한 사랑을 담아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하나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471님께서 삼행시 보내주셨는데요. 권사님,
1: 운을 띄워야 되겠어요.
0: 제가 운을 뗄게요.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2: 네.
0: 서.
2: 서서히 스며드는 하나님 은혜에
0: 뭐?
2: 머지않아 만나게 될 예수님 바라보며
0: 나?
2: 나아갑니다. 예배자로. 서머나 교회 개척 멤버다 보니 특별히 하나님이 감동 주시네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4471님 누구실까요?
2: 네, 4472님.
0: 네, 서머나 교회 개척 멤버시라고 하셨는데
2: 네.
0: 방송을 들으면서 또 이런 마음 보내주시네요.
1: 네.
0: 한분더 소개해드릴게요. 7274님이신데요.
2: 네.
0: 권사님이 운을 떼고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2: 네.
1: 네.
2: 서.
1: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품고
2: 뭐?
1: 머리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2: 나.
1: 나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서머나가 되겠습니다.
0: 와,
2: 아멘.
1: 감사합니다.
2: 아멘.
1: 저도 방금 하나 지어봤어요.
0: 아.
1: 서명시를 방금 지었습니다,
0: 네, 권사님 운 떼주세요.
2: 서.
1: 서머나의 고난과 환난을 다 아시는 주님,
2: 뭐?
1: 머지않아 천국 가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2: 나.
1: 나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2: 아멘입니다.
1: 아멘.
2: 우리 목사님이 좀 작가잖아요.
0: 네.
2: 시인이잖아요. 그래서 남다릅니다.
0: 네, 너무너무 여러분들의 사랑 감사드리면서 이제부터 문자 주시는 분은 퀴즈 정답과 함께 또 삼행시를 보내주셔야 되는 네, 또 부담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목사님 퀴즈
1: 네,
0: 드릴게요.
1: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땡땡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 땡땡은 누구일까요? 1번.
2: 네. 첫 번째 이장님,
1: 두 번째,
2: 두 번째 반장님,
1: 세 번째,
2: 중보자,
1: 네 번째,
2: 구역장?
1: 너무 힌트, 너무 어려워서 힌트를 좀 주겠습니다. 1번 이장님은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을 이장님이라 그러죠. 반장님은요, 학교 반을 대표하는 사람을 반장이라 그러고요. 근데 중보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중보자의 조건은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신성과 인성.

0: 신성에 함께 지니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신성과 인성이 연합이 아니라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이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만약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한 상태가 되면 십자가에 목마르다, 십자가의 아픔과 또 배고픔을 경험하셨다는 것이 쇼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의 조건은 신성과 인성으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데 연합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분만이 오직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역장은요. 교회의 구역을 대표하는 것이죠. 특별히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 중간자 역할을 잘해 주셔서 교회가 좀 화평하게 이루게,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분을 대표하여 구역장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1: 정답은 긴 거예요.
0: 긴 거.
1: 길게 설명한 거.
0: 긴 거, 예. 긴 거.
1: 너무 힌트 많이 주죠?
2: 자, 네. 여러분 이제 퀴즈 정답과 함께 서머나로 삼행시도 보내주시고 또 목사님, 권사님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다고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네, 문자에 담아주시면 되는데요. 목사님 8856님 문자 예. 목사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사랑에 뜬한 이진아 PD님과 서머나교회 문정태 목사님, 권사님 함께 정말 재밌고 유익한 진행에 진행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딸과 신경전 벌이며 마음이 힘들었는데 하늘을 봐도 감사, 땅을 봐도 감사,
2: 아멘.
0: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봐도 감사하다는 말씀 위에 위로를 받습니다. 서로서로 예수님
2: 자,
0: 마음으로.
2: 오늘 떼면 읽어주세요. 목사님. 예, 예. 서.
0: 서로서로 예수님 마음으로 섬기시며
2: 뭐?
0: 머리 많이 안 써도 쉽고 재미있게 유쾌하게
2: 나?
0: 예, 나누어 주신 하이델베르크 말씀 감사합니다. 가을 학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우, 너무나 그냥 은혜가 넘치네요.
2: 네. 네. 우리 목사님께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 문자. 8856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네. 8856님은 화장품 세트 당첨이에요.
0: 네.
2: 성함 주소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7274님이 신청하신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마커스 워십으로 찬양 들려드린 후에 오늘의 하이델베르크 마지막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마커스 워십의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우리 7274님의 신청곡 흐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 서머나로 삼행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2000번님, 그 번호도 참 좋으시네요.
1: 번호가 너무 좋네요.
0: 2000번님. 네.
1: 비싼 번호인데.
0: FABC 전남동부 극동방송 박준규 지사장님 외 이진아 PD님 샬롬입니다. 라고 해주셨으나 저희 지사장님은 국광표 지사장님인데 네. 박준규 지사장님은 목포 극동방송 지사장님이시고요. 저희는 국광표 지사장님이요. 서머나로 삼행시를 지어주셨는데 제가 오늘 뗄게요. 권사님 한번 읽어봐주세요.
2: 네.
0: 서.
2: 서원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서
0: 뭐?
2: 머지않아 다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0: 나?
2: 나를 나대게 하신 주님을 경외합니다.
0: 네, 그러면서 정답도 맞춰주셨고요.
2: 네.
0: 중심을 잃지 않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보혈의 피로 구원하신 주님의 지혜요. 자색 옷장수 루디아 같은 믿음됨을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정답을 네. 가지고도 이렇게 선의 삼행시를 지어주셨네요.
0: 우리 2000번님도 선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 예,
0: 저... 2000번님 성함 주소 지금 보내주시기
2: 아,
0: 바랍니다.
2: 좋다.
0: 네,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단 마지막 수업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1: 예,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예측자 여러분, 하이델베르크는 총 129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만들어진 배경은 잘못된 성경관과 기독교관에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단적 교리가 발표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계속하여 반박함으로써 교회의 진리를 지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고의 권위는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 아멘.
1: 자, 이제 우리는 출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1문항부터 11문항까지는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12문항부터 85문항까지는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죄와 부참함에 빠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특별히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이 12문항부터 85문항까지가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의 중요한 핵심은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예,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분께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어요.
0: 아.
1: 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중보자가 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2: 있을까요?
0: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1: 자,
0: 예수님만 될 것 같은데.
1: 아주 좋아요. 와, 우리 권사님 몇 년을 배웠는데. 자, 반드시 왜냐하면 신상만 갖고 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신상만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질문을 잘 안 하는데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반드시 중보자는 신성과 인성.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2: 방송 멘트예요.
1: 방송 멘트. 아, 그래서 센스 있게 한번 틀려주신 거구만요.
2: 네. 네,
1: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데 오늘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35문항부터 36문항까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이델베르크 35문항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고백은 무슨 뜻입니까? 라는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예수

0: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풀어서 35문항을 4번까지 나눠놨습니다. 자, 1번.
1: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0: 예.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어디 다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이제 요 정도까지 해서 멈추더라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1: 그가 참된 인간 본성을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에서 성령의 역사로 자신에게 취하시어.
0: 예,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인성과 신성을 예, 한 몸에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는 것이죠. 세 번째.
1: 참된 다윗의 씨가 되시고.
0: 네, 참된 다윗의 씨. 예수님은 반드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5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김씨, 이씨, 박씨예요. 다윗의 혈통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이단의 유혹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1: 자기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0: 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어야지 우리의 죄를 사해 줄수 있는 분이잖아요. 먼저 이제 하이델베르크 36문항까지 보고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36문항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출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죄가 없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을 주냐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섯 번째 봅니다.
1: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므로.
0: 예, 중보자이시므로. 여러분, 구약의 성령은요, 사역적 의미로 우리 머리에 임한다 그래요. 그래서 떠날 수도 있어요. 왜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에 우리가 십자가 이후에는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없고, 예, 한번 들어온 성령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볼까요?
1: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성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주셨습니다.
0: 예, 나에게 유익함이 뭡니까? 다시 그리스도가 거룩한 잉태와 출생은 당신에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는 질문에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으로, 예수님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1: 아멘.
0: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것이에요. 다시 한번 35문항을 보면, 자,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고백은 무슨 뜻입니까? 할때 1번이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1: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0: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아하스 남유다 12대 왕, 가장 악한 왕이에요. 남유다 12대 왕이 믿음이 없을 때, 없는 상태에서 이 선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1: 아멘.
0: 자,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1: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0: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러분, 유대사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1: 아멘.
0: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유대사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해 주고 계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1: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0: 자, 베드로의 고백이죠.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요, 이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고, 이 고백 위에 우리 개신교 교회가 세워진 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의 개념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시다 뜻이에요. 자 마태복음 17장 5절 볼까요?
1: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0: 아멘. 변화산에서 모세의 말,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의 말도 믿지 말고, 엘리야, 기적과 이적을 상징하는 엘리야의 말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믿고 따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0: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곧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1: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신지라 하신대.
0: 자, 요한복음 17장 3절부터 5절.
1: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0: 자, 도마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1: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0: 자, 예수님은 누구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1: 아멘.
0: 자, 우리가 골로새서서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
1: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0: 자, 우리가 위에 빌립보서 2장 6절 하나만 보고 넘어갈까요?
1: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0: 예, 하나님과 본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1: 아멘.
0: 요한일서 5장 20절 한번 볼까요? 제 끝에 요한일서 5장 20절.
1: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0: 자, 예수님을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35문항이 어떤 지금 질문을 하고 풀어가는 거가 중요합니다. 35문항을 다시 보면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고백은 무슨 뜻입니까? 할때두 번째 답입니다. 그가 참된 인간의 본성을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에서 성령으로 역사로 자신을 취하시며 이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 볼까요?
1: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0: 모든 인간은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러면
1: 아멘.
0: 교대 사회에서는요, 약혼을 하고 나서 1년 동안은 동침을 안 해요. 그래야지 그것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 1년 동안 약혼을 한 후에 동침은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1: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0: 예, 아멘. 자, 다시 세 번째는 참된 다윗의 씨가 되시고 우리가 35문항을 다시 봅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고백은 무슨 뜻입니까? 했을 때 3번 참된 다윗의 씨 나시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제일임 예수다 하는 정신병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반드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돼요.
1: 아멘.
0: 근데 제가 제일임 예수다 하는 사람들 따져보면 이씨, 박씨, 뭐 최씨 전부 다 자기 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은 제일임 예수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1: 아멘.
0: 자, 누가복음 1장 31절.
1: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0: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가볼까요?
1: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0: 아멘. 때가 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세전에 계셨어요. 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셨단 말이죠. 근데 여자에게서 났어요. 남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요. 또왜 율법 아래에 나게 했을까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율법의 저주 아래에 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네 번째 보면, 네 번째는 자기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니 죄는 없다. 지금 우리가 35분왕을 살피고 있잖아요.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

0: 에서 나셨다는 고백은 무슨 뜻입니까 했을 때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라 7장 12절.
1: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0: 자, 누가복음 1장 32절로 가볼까요? 뒤에.
1: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0: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됩니다.
1: 아멘.
0: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사도행전 2장 30절.
1: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0: 자, 로마서 1장 33절입니다.
1: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0: 반드시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된다. 자,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출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여기서부터는 36문항을 갖다 설명한 건데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출생은 당신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어떤 유익을 줄까요?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1: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0: 자,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출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참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14절 볼까요?
1: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0: 아멘.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건강검진 받아갖고 재검 받으세요 그러면 막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 아멘.
0: 17절 볼까요?
1: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0: 자,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상번제를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상번제를 드렸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볼까요?
1: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0: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우리 주님이 다 아세요. 베드로가요 나는 예수님 절대로 부인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안 믿어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다고 버렸습니까? 안 버렸어요. 왜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함으로 다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1: 아멘.
0: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고난이 좀 찾아와도 괜찮아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 붙들어 세워주십니다.
1: 아멘.
0: 또 우리의 중보자는요. 많은 시험을 받으셔도 죄는 없어요.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이 죄인을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중보자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 죄가 없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1: 아멘.
0: 히브리서 7장 26절 볼까요?
1: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0: 아멘. 구약에서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늘 대속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어야 돼요. 또 이스라엘의 전체 죄를 없애기 위해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은 대제사장이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자기 백성의 죄를 단번에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1: 아멘.
0: 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2: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단의 어떤 유혹이 와도요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의 예수님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0: 아멘.
3: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어린 양.

0: 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두란노 경배와 찬양의 목소리로 찬양 흐르고 있는데요. 또 여기서 깜짝 이벤트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방송 들으시면서요. 많은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읽어드리고 있잖아요. 이 원고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주시면요. 선착순 20분에 한해서 문정태 목사님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원고를 작성하시거든요. 이 원고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서 밑줄 그으시면서 네 성경 말씀도 읽으시고요. 또 한 두 달 정도 후에 다시 가을 학기 시작할 때 이 원고로 수업할 때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원고로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한번 듣고 넘어가는 거하고 이 원고를 보면서 한참간 보는 거하고는 은혜가 틀리거든요.
0: 네. 사람들마다 좀 다른데 네. 공부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네. 저는 아니어가지고요.
1: 아, 죄송합니다.
0: 저는 책이나 원고 주신다면 사실 아, 왜 그러실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애청자분들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시각 9시 42분이고요. 방송 마치는 시간까지 선착순 20분에 한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원고 소망합니다.
2: 아, 너무, 네. 너무 길어요.
0: 아니면 하이델베르크라고만 네. 문자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원고라고만 문자 주셔도
1: 1번
0: 되겠는데요.
1: 오셨네요, 원고.
0: 네, 1778님 원고라고 원고 주셨는데.
1: 하트가 있네요, 하트가.
0: 네, 우편번호도 들어가면 좋아요, 여러분.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778님 주소 보내주시면 원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원고라고만 보내주세요. 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원고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원고.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원고라고 정확하게 주시면서 주소 주시는 분들께 우리 목사님의 원고 오늘 마지막 수업이라서요. 특별 이벤트 갑자기 한번 진행해 봅니다. 원고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계속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이어갈까요?
1: 네. 지금은 하이델베르크 36문항을

0: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출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다른 말로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었던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냐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죄 없이 태어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라는 내용인데요. 자, 여섯 번째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중보자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다리의 역할, 화평을 이루는 역할을 해 주신 분이 중보자예요. 저는 중보자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말이 드느냐 하면 시골에서 제가 자랄 때 얼마나 아버지 말을 안 들었는가. 맨날 바지개 짝대기로 많이 얻어맞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 바지개 짝대를 붙잡고 잘못해서 우리 어머니가 대신 맞아준 적도 있어요. 어머. 나는 그걸 보면서 이게 중보자가 아버지와 나는 늘 다투고 싸우는 존재였는데 예, 그거에 어머니가 끼어서 예, 나를 막아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바로 심판 안 하시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심판하려 그러면 주님이 중보 옆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인간이 나빠서 예, 심판이야 마땅하지만 저 죄를 내가 대신 감당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예, 우리에게 유익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1: 아멘.
0: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1: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0: 네. 그가 모든 사람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해석이 참 많은데요. 모든 사람이냐 아니면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이냐라고 봤을 때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을 다 따지고 뒤집어 보면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속물로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1: 아멘.
0: 히브리서 9장 13절.
1: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0: 아멘. 자, 히브리서의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기독교인이 됐는데 너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유대교는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하니까 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보니까 좀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염소 황소 구약에 염소 잡고 황소 잡아서 일시적으로 너희를 거룩하게 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도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피가 너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유대계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간절히 호소한 거예요.
1: 아멘.
0: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반드시 레위기하고 짝이에요. 레위기와 히브리서는 짝이다. 레위기를 읽으면서는 반드시 히브리서를 펴서 같이 읽어줘야 예, 답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 볼까요? 자, 이 어떤 하이델버그 36문항에 대한 답이에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출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일곱 번째, 잉태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가려줌이에요. 가려줌. 예수 피로 가려주는 거예요.
1: 아,
0: 우리가
1: 네.
0: 천국 가면 우리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피로 간다는 말은 뭐냐.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심의 은혜. 그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1: 아멘.
0: 자, 이사야 시편 53편 11절 볼까요?
1: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0: 아브라함의 죄도 가려졌습니다. 다윗의 죄도 베드로의 죄도 사마리아 여인의 죄도 저와 여러분의 죄도 가려지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1: 아멘.
0: 자, 이사야 53장 11절.
1: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0: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1: 아멘.
0: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볼까요?
1: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0: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가장

0: 의로운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가장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하나 읽고 마칠까요?
1: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0: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유일한 중보자세요. 중보자는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진 분뿐 아니라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아멘.
0: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 아멘.

0: 네. 저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고 해서요. 이름도 사실 좀 발음하기도 힘들잖아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 네.
0: 그래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좀 나랑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늘 눈물로 감격으로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
1: 네.
0: 네. 사도신경을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차근차근 풀어주신 거잖아요.
1: 네.
0: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잖아요.
1: 아멘입니다.
0: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영광과 권능과 존귀와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방송 말미라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원고를 원하실까 싶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원고라고 문자 주시고 계십니다.
1: 이렇게 성경에 관심이 많은 줄 몰랐어요.
0: 네.
1: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난 성경을 좋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를 만나면 안아주고 싶어요.
0: 네. 저랑 권사님이 아까 놀자고 해서 참 죄송하고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줄 몰랐어요. 특별히 0896님 주소를 제가 받았는데 네. 여수시 문선로 18에 있는 참정육점이에요.
1: 네.
0: 여러분 많은 내용 바랍니다.
1: 거기는 참정육점.
0: 네. 우리 애청자시니까 우리가 특별히 고기 살 때는 참정육점.
1: 네.
0: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주 좋아요.
0: 네. 네, 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9177님 문자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2: 네. 상반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학 후 목사님과 권사님의 더 빛나는 케미로 후반기를 기대해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정말 감사합니다.
1: 6188도 네. 있는데.
0: 네. 지금 예. 2분 남았기 때문에
1: 예.
0: 우리 목사님 권사님 마지막 예. 인사 해주시죠.
2: 네.
1: 우리 상반기 동안 하이델베르크를 들여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모르면 안 돼요. 예,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0: 감사합니다. 권사님 아까 개척 멤버 들어오셨다고 기뻐하셨지요?
2: 네. 네. 우리 주지 집사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서원학교회에 개척을 할 때 같이 동행했는데 네. 오늘 또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주시고 정말로 저희는 상반기 동안 이 말씀 처방전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주지 집사님 보고 싶어요.
2: 네. 더 빛나는 케미로 후반기 저희들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6188님의 삼행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면서 저희 세 명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권사님 준비되셨죠? 서원학교의
2: 창립.

0: 1주년을 축하합니다.
1: 목사님 뭐?
2: 뭐니 뭐니 해도 말씀 충만으로 말씀을.
1: 자, 두 분 같이 합니다. 나.
2: 나누는 서문학의 파이팅!
1: 두 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정답은 중보자입니다.
1: 네, 중보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했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여수 중문교회 김수희 권사님의 낭독입니다.
1: 갈라디아서 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쓰는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로 덮으사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께 생명을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님이 덮어 살려주신 인생은 첫째, 살리는 계략을 베풉니다. 지난 이틀간 어떤 일이 있었죠?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후세가 압살롬을 섬기겠다며 위장전향을 했어요.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계략을 가르쳐달라 하고 아히도벨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했지요. 또 자신이 12,000명을 데리고 오늘 밤 다윗의 뒤를 기습하여 다윗 왕만 쳐 죽이면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올 것이라고 제안했어요. 그때 후세가 나서서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임을 강조하며 그의 계략을 막아섰잖아요. 그리고 오늘 후세는 다윗의 자손을 끊으려는 아히도벨의 악한 계략을 어리석게 만들고자 자신의 계략을 말합니다. 11절에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라고 해요. 즉시 기습하자는 아히도벨과 달리 후세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군대를 모으자고 합니다. 압살롬이 온 백성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모습을 과시하게 함으로 그의 허영과 교만을 자극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작전은 지연되지요. 또 후세는 압살롬에게 친히 전장에 나가라며 그의 영웅심을 자극합니다. 내가 일어나 다윗을 쳐 죽이겠다는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앞서려 한다는 위험성을 은근히 지적하는 거예요. 12절과 13절에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라며 압살롬의 성취감을 더욱 고취시키고 다윗이 성으로 피하면 밧줄로 성을 강으로 끌어내리자는 과장된 말까지 합니다. 그러자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고 해요. 그런데 본문은 그 이유를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라고 못 박아요. 물론 후세의 모략이 압살롬의 과시 성향과 딱 맞아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근본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사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군대를 모으자는 말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허황된 일인데 압살롬은 자기 허영과 교만에 가려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적용해보세요. 옳고 그름만 따지다가 구원의 일을 그르친 적은 없나요? 내가 속은 이유가 나의 허영과 교만 때문임을 인정합니까? 주님이 덮어 살려주신 인생은 둘째, 구원을 위해 생명을 내놓습니다. 15절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라고 해요. 이제 후세는 자신의 계략을 다윗 진영에 전합니다. 후세는 생명을 다하는 사랑으로 끝까지 다윗을 돕는 거예요. 16절에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할까 하노라 고 합니다. 왕이 몰살할까 봐 걱정하며 자기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후세는 압살롬을 속인 것이지요. 세상의 옳고 그름만 보면 속이는 것은 무조건 죄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짓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입니다. 후세의 거짓은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국과 구원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건 자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분별할 것은 거짓의 형식이 아니라 그것이 내 유익을 위한 것인지 구원을 위한 것인지예요. 그런데 후세의 말을 다윗에게 전하는 일 역시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17절에 보니 요나단과 아이마아스도 두려워서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샘터인 에느로겔가에 머물러요. 그때 하나님은 한 여종의 손길을 붙여 안전하게 도우십니다. 스쳐 지나가듯 기록되었지만 이 여인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압살롬보다 위대한 역할을 합니다. 이 일로 다윗을 지켜줌으로써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일에 쓰인 거잖아요. 만일 이 여인이 대제사장의 집이 아니라 압살롬 진영에 있었다면 이렇게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어느 편에 서느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곧 위기가 와요. 18절에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 거예요. 이에 두 사람은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 우물 속으로 피신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길도 이렇게 험하니 기도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때 또 돕는 손길이 찾아와요. 19절에 그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운 곡식을

0: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순간순간 후세의 모략인지 아이도벨의 모략인지 구원을 위해 칼날 위에 물방울처럼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구원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자리에 서 있나요? 아니면 내 유익만 구하고 있나요? 구원을 위해 나아갈 때 생각지도 못한 돕는 손길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평안히 천국 가신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가족 구원을 위해 더욱 기도하기로 다짐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희 할머니는 작년 9월 향년 103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어요. 병상 세례를 받으시고 임종 직전에 영접 기도도 하시며 평안한 모습으로 떠나셨지요. 저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믿음의 1세대 역할을 하신 어머니의 수고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적용이 필요한지 새삼 느꼈죠. 장례를 치르는 첫날, 저의 자녀들과 조카들이 상주이신 아버지께 인사드릴 때예요.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이럴 때는 상주분에게 위로를 건네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며 한마디씩 하게 하셨어요. 그러자 조카들은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라고 인사했고, 제 아들은 할아버지 증조할머니는 천국에 가셨으니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장례 절차를 돕느라 일 처리에만 몰두해 있던 저는 아버지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지요. 아버지는 손자의 말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지만 아이들은 17절에 어떤 여종처럼 복음을 전하는 통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한달뒤 가족과 함께 모여 소회를 나누었어요. 믿지 않으시는 아버지와 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막상 아버지와 형이 강하게 조상신을 언급하며 자녀들을 다독일 때 저는 오랜만에 찾아온 가족의 평화를 깨는 것 같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거짓 화평을 깨야 한다고 배웠음에도 적용하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라도 가족 구원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저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매일 출근길 버스 안에서 큐티 방송 설교를 듣는데 설교 후 기도 시간에 가족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와 형에게 토요일에 안부 전화를 드려 교회에 가보시라고 권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 가정의 다윗의 씨이신 예수님이 오시려면 옳고 그름을 넘어 구원을 위한 계략을 내어야 합니다. 또한 맡은 역할에 순종하여 목숨을 내걸고 애통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해요. 그리하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져 구원이 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후세처럼 목숨 걸고 직언하는 한 사람, 한 여종과 여인처럼 작은 손길로 구원에 쓰임받는 그한 사람이 되길, 이를 위해 칼날 위에 물방울처럼 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좋아 보이는 계략 앞에서 옳고 그름만 따지다가 정작 구원의 일을 그르치고 허영과 교만에 가려 분별하지 못하는 저희입니다.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람의 그럴듯한 말보다 주님께 묻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야 하기에 내 유익을 내려놓고 구원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적용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후세처럼 목숨 걸고 직언하고 한 여종과 여인처럼 작은 손길로도 누군가를 살리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나아가는 모든 지체가 순간순간 분별하며 우물을 덮는 적용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분열된 이 나라와 흔들리는 모든 가정도 주님의 긍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와 극동방송의 개국 멤버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0: 어로켈라그래피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극동방송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과 어로켈라그래피 전시회를 7월 1일 수요일까지 열고 있습니다. 70년 전 벽안의 선교사들이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들어와 생명을 걸고 안테나를 세우던 그 감동의 역사 사진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로켈라그래피입니다. 역사를 아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단체의 단체 관람도 환영합니다. 여수시 문수로에 위치한 전남동부 극동방송 6층과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 대한 문의는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방문 전에 방문 시간을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 사진과 믿음의 어로켈라그래피 전시회, 여러분의 따뜻한 방문을 기다립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경주시 성건동, 경상북도에서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오늘도 고려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입니다.
2: 처음에 고려인들을 만났을 때에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사역을 주로 했었고, 저에게 아이들 방과 후 교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고려인 아동 청소년 방과 후 교실을 진행하면서 현재 7년째 이 사역을 중심으로 고려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려인을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제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주변으로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고려인이 저에게 보내주셨으니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지금 현재 고려인들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적이 오면 그 적을 성 안에 있는 사람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알리지 않으면 파수꾼의 책임이지만 알리는 소리를 듣고도 듣지 않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려인의 파수꾼은 아니겠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붙여주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한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가족, 이웃,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옆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내 곁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길 기다리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이었습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이제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 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0: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여수중앙교회 김우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모든 문제의 해답은 믿음입니다.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투기 편대를 이끌고 북부 이라크에 있는 화학 무기 공장을 폭격하는 임무를 띠고 미국의 제프 패튼이라는 중령이 이라크 북경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라크 북경에 이르자 패튼 중령의 비행기가 이라크 미사일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쏟아 올리는 미사일을 피하여 이리저리 몸부림치듯이 제트기를 조정하여 겨우 레이더망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 터지는 미사일 포 때문에 그만 귀 속에 있는 방고리관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행 감각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투기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기판을 보니까 계기판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기체는 땅을 향하여 60도 기울기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밖은 달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만이 있었고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볼 수가 없으니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자신의 판단으로는 전투기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계기판은 정반대로 하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옳다면은 그대로 상승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어 이 계기판이 맞다고 한다면은

지금 빨리 그 기체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마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판단을 미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패트는 자신의 생각과 이 계기판을 놓고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나 순간 고민을 합니다. 크게 고민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패트는 자신의 느낌보다 이 계기판을 더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는 F-15기 전투기의 기술을 반대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제트기는 700m 고도에서 이라크 산에 간신히 충돌을 피하면서 위기를 면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또 권력이나 재력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나 나도 할 수 있다는 자기 체면식 정신무장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표준을 삼고 그리고 예수 중심으로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우리는 올바른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러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아주 이른 새벽에 목욕을 착 하고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정성을 다하여 손바닥으로 빌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가끔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기도하는 대상이 달걀 귀신에게 그렇게 기도한다면은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건강한 신앙의 대상을 가질 때 바로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믿음과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신 이후에 다시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부르셨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그러한 치유의 권세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 전에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전도여행을 다녀왔던 제자들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경험하고는 예수님께 자랑삼아 그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더 기뻐해야 될 것은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귀한 교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같은 일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바로 믿음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처럼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믿음만이 해결책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침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달려와서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들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이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지난번 전도 여행 때에는 그 쫓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쫓아낸 귀신보다도 지금 있는 그 귀신은 더 강한 귀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둘러선 사람들에게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그곳에는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성경에 박식한 서기관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스스로 자만하여 넉넉한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음을 여러분 지적한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영적인 상태가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가난하고 눈멀고 또한 벌거벗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도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에 속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를 데려오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께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은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본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심하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구르면서 거품을 흘렸습니다. 정말 심각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면서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냐고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그러한 덧붙이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때로는 불과 물에 뛰어들게 하고 죽을 고비가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러니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고백한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보다 깊이 생각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말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건 것입니다.
기대해 봐.

한 의심반으로 믿음이 있는 것 같은 불신으로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100%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을 한쪽에 품고 있으면은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라는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해 주셔도 좋고 안 해 주셔도 어쩔 수 없네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 꼭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나가야지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굳건하게 잡고 주님께 부르짖어 응답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독일에서 태어났고 영국에 건너가서 사역을 했던 고아의 아버지라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조지 뮬러입니다.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평생의 믿음으로 기도하여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 응답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기도의 황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 응답 중에 나오는 이야기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루는 그가 경영하고 있는 고아원에 어느 추운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도저히 음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에 달하는 고아들에게 줄 음식이 없었습니다. 즉시 구한다는 것, 이것은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음식을 담당하는 총무가 뮬러에게 찾아와서 어려운 사정을 말합니다. 선생님, 오늘 저녁은 아무래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뮬러는 총무와 함께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린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한 30분이 지났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할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총무는 나갔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답답하게 생각한 총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뮬러는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식사 준비를 하고 식사 종을 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종을 치자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식탁을 보니까 식탁에는 빈 접시만 놓여 있습니다. 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빈 접시를 보면서 아이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러나 뮬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먹을 것도 없이 빈 그릇을 놓고 감사 기도한다는 것,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뮬러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막 끝나는 순간에 고아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웬 신사가 수레에다가 빵과 야채와 고기를 잔뜩 싣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일꾼들에게 그것을 식당으로 가져가게 합니다. 뮬러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신사는 건너편의 언덕에 있는 커다란 공장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기 있는 공장이

저희가 운영하는 빵 공장입니다. 어제 이상하게 빵이 너무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이 팔릴 줄 알고 빵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빵이 하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고아원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돕지 않았던 것이 생각이 나서 오늘 하나님이 도우라고 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뮬러와 수백 명의 고아들이 저녁을 풍성하게 맛있게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만한 그러한 일들도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그러한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마치 믿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혹시 할 수 있다면이라는 이 표현은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애매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대하여 애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온 세상이 다 못한다고 해도 주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100살이 다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믿지 못하는 그 아내 사라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연의 이치나 사람의 경험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이 모든 것은 믿음 안에서 가능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그 아버지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또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더 큰 죄가 있는데 더 큰 죄는 무엇이냐?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큰 죄입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현상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위하여, 믿음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우리가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 없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지 마시고 나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만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크게 역사하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했습니까? 예.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일에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져서 구르면서 거품을 흘리고 있는 이 아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손을 잡아서는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온전하게 되었고 일어섰습니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아주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이런 능력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는 이렇게 불가능한 일들에 대하여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권세를 가지시는 분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해결의 역사가 있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지난번 전도여행 때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는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자신의 의지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장소로 나와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주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중에 마틴 루터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자신의 오른팔처럼 자신을 잘 도와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큰 힘이 되었던 프레드릭 니코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병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살 가망성이 없음을 안 이 니코니우스는 루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은 지금 상당히 위독하다라고 알렸습니다. 편지를 받은 그 루터는 깜짝 놀랍니다. 종교개혁을 위하여 그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친구에게 정성을 다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친구여, 나는 자네가 더 살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네. 교회를 개혁하는데 자네가 꼭 필요하네. 주님은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하지 않을 걸세. 자네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나의 뜻이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 믿고 있네.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믿음으로 보냈습니다. 임종을 앞에 두고 있던 니코니우스는 이 루터의 편지를 받고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는 다시 소생하여

0: 루토의 개혁에 큰 힘을 보탰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신앙,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문제의 해답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우리 여수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여수중앙교회 김우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1-2631 여수중앙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 동부국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구매 가르쳐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유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험이 찾아온다 해도 언제든 스스로 극복할 수 있으리라 장담하지 않으며 시험이 없는 바로 그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겸손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돌이키기 어려운 암흑의 시간에 스스로 견뎌낼 힘을 달라고 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디드리 보네퍼 목사님이 글에 있는 내용입니다. 6월 29일 월요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이나 일상의 소소한 기도 사연 있으시지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소망의 기도와 함께 하십시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카카오톡에 무료로 기도 제목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사연을 나누고 목사님께 직접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주십시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주시면 오늘은 광양에 있는 천상교회 김용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제 찬양 나가는 동안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첫 찬양 주기도문 박종호의 찬양 듣고 소망의 기도 이어갑니다.

0: 은혜로운 찬양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 동부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사연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사연이 있으시면 긴급이라고, 또 익명을 원하시면 익명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기도응답의 사연, 감사의 사연도 올려주시면 함께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마다 목사님께서 뜨겁게 풍성하게 기도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광양에 있는 천산교회 김용태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목사님, 보네포 목사님 오프닝에서 이렇게 말씀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당하면 자신의 힘으로는 헤어날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이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저희는 시험을 당하면 스스로 이겨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네. 자신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살아가면서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겸손히 기도하는 성숙한 방송가족들이 되도록 말씀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그래요. 우리가 시험에 닥칠 때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아멘. 감당케 하시느니라 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만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평탄케 해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어떤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답니다. 또 고린도 야고보서에 가서 보니까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장 2절과 3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온전히 기뻐하라 그래요. 우리는 시험 당하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막 울상이고 금방이라도 뭔 일이 날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래요. 야고보서 기자를 통하여서 기뻐하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시험을 통하여서 인내를, 또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든든하게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어렵습니까?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어떠한 죄의 유혹에서도 그 유혹을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소망의 기도의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버리지 않으셔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멘. 오늘도 소망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또 이 말씀 앞에 굳건히 붙들려서 승리하는 우리 소망기도 청취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세상의 어떤 유혹에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우리 청취자들의 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는 것은 우리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극동방송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고 영원히 소생하는 축복의 역사

들이 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극동방송에 우리 국지상연을 통하여서 또 많은 임직원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세워져 나가 복음의 방송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축복의 방송이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소망의 기도를 두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아버지

0: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친히 함께할 걸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연 나눕니다. 첫 번째 사연, 두 번째 사연이 같은 분을 위한 사연이세요. 두 분이 따로따로 주셨는데 같이 소개해드릴게요. 구하나 실질님, 목사님, 내일 더큰 은혜교회 임수미 집사가 허리 재수술이 있어서 입원합니다. 오가는 길또 수술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라며 중보기도 요청드립니다 하셨고요. 또한 분, 8336 김기현 집사님이십니다. 저희 교회 임수미 집사님이 30일 화요일 광주 조대병원에서 허리 수술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또한 저희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너무 걱정하지 말아달라고, 또 수술이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한다고 사연 올립니다. 이 사연이 꼭 알려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0: 네.
1: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까지.
0: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임수미 집사님, 복 받았네요. 에, 이렇게 소망의 기도에 두 분씩이나 글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단코. 그런데 정말로 복 받은 것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라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모든 수술의 메스와 수술 도구와 또 집도하는 집도위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할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큰 은혜 교회 임수미 집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한데도 사랑하는 성도들 통해서 이렇게 또 사랑받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허리에 통증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에 나서 허리에 수술을 이제 전남 조대병원에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님이여 수술의 모든 도구로 사용하는 의사들과 모든 약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들 안에서 잘 이루어져 갈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픔이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이 전보다도 더 강건해서 더큰 은혜교회에 하나님이여 집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또
1: 아멘.
0: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기도의 중보의 기도의 능력이 나를 완쾌하게 하였노라, 치료하였노라, 회복시켰노라 간증하는 임수임이 집사님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1: 아멘.
0: 하나님께 친히 함께할 걸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두분 사연 잘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목사님이 정말 강력히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렸는데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0555님. 7월 첫날 첫 근무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하여 계약 기간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0: 아, 그래요. 첫 출근, 하나님께서 함께 할걸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공호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래 7월 첫날 첫 출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곳입니다. 낯선 곳입니다. 그러나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계약 기간 동안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그 직장의 동료들에게 인정받아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 붙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더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공오님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애물들이 거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아지는 우리 공오님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나님께 친히 함께할 걸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첫 출근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7309님. 샬롬. 저희 아들 내외가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7월 13일까지 숙련 기간이 지나면 이혼으로 결정.

0: 보장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 취하를 하고 화목하고 복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1: 아, 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0: 네.
1: 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할 걸 믿습니다. 707390님, 하나님께서 함께 할 걸 믿습니다. 아들들의 뇌외 이혼 서류 모든 것들 7월 13일까지 어떤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두 부부가 이 기도를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참으로써 그들이 이해하고 또 함께 세워져 나가는 아름다운 가정, 이 어려움을 잘 타게 나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하여 줄 걸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해져가는 귀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7309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아파해 주셨는데 사람이 가정을 깰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가정에 사랑하는 귀한 두 부부가 다시금 화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처음 그들이 만났을 때 첫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의지하고 서로 세워져 나가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서를 접수하고 7월 13일 날 아버지 숙련 기간을 통하여 이혼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방법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다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비 내린 뒤에 굳어진 땅이 더욱더 든든한 땅이 된 것 같이 하나님의 이 가정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이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할 걸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들 내외 이혼 서류 접수하고 숙려 기간 지나고 상황들을 지켜보실 부모님 마음이 가족들 마음이 어떨지 그래도 그 기도할 수 있는 그 감사함으로 이렇게 사연 올려주셔서 저희도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목사님 기도하셨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9700님 할렐루야 함께 기도 부탁드려요.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배우자를 주 안에서 순조롭게 만나기를 그리고 매 순간 제가 사단보다 늘 한두 발 앞서기를 또 일생 말과 일에 실수가 없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할 걸 믿습니다. 우리 9700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안에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할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동행할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배우자들을 주 안에서 순조롭게 만나길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갑니다. 모든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롭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획하시는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나님께 친히 함께 할 걸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9700님의 귀한 사연 믿음의 좋은 배우 만났습니다. 이런 사연 소망의 기도에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전남동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목사님께 직접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전화 주십시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십시오. 카카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양천상교회 김영태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0: 전화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7174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이, 반가워요, 장로님.
1: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로님.
0: 네. 목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1: 네.
0: 서로 또 사연 말씀하시고 기도 받으시죠.
1: 네, 아, 목사님,
2: 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네,
1: 강남에서
2: 반갑습니다.
1: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수고가
2: 네.
1: 많으십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예. 아, 그 아들이 30살인데,
2: 네네네.
1: 지금 경찰 시험 준비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2: 네네.
1: 서울 올라가서 이제 다른 직장 구하려고 일을 배우고 있는데,
2: 네네.
1: 이제 제가 또 나이가 70세니까 마음이 급해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2: 네.
1: 그게 좀 쉽지가 않네요.
2: 아, 그럼요. 그렇죠.
1: 예,
2: 예.
1: 그래서 좀 빨리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기도는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뜻과 계획 속에서 정말 길을 갔으면 좋겠는데,
2: 네.
1: 목회자의 길인지, 지자인의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
2: 예. 본인의 길은
1: 예,
2: 이미 주셨을 수
1: 그렇죠.
2: 있습니다. 네.
1: 일단 성령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 목사님.
2: 네.
1: 예,
2: 그래요.
1: 그래서, 예, 기도받고 싶어서요, 목사님.
2: 아, 그래요. 예.
1: 예.
2: 어머님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아,
1: 맞아요.
2: 그런데 저 역시도 딸이 있는데 이놈도
1: 예. 예.
2: 대학교 졸업하고 참 오랫동안 준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공무원에 합격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아, 인내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을 더 귀하게 쓰시게 해서 준비하고 만들어 가고 계신다 생각하시고 아들을 위해서 늘 어머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할걸 믿습니다. 그래요. 꼭 그렇게 될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경찰 시험도 준비하고 서울로 가서 직장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좋은 길, 더 가장 좋은 길, 더 좋은 길로 예비하고 준비할 걸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7174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통화해서 하나님의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파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나에게 삼위일을 허락하셨던 것 같이 아버지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귀한 아들일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붙들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충만해지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서 그 길로 가는 귀한 아들일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귀한 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지고 세상의 사람들 앞에 아버님이여 존경받아지는 귀한 아들일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인격적으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길을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소망의 길, 기쁨의 길,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을 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서울에 갔는데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올곧은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사용하시고 참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기쁨의 아들로서 하나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으로 만들어 세워져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할 줄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목사님,
2: 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힘내시고 잘될걸 믿습니다. 그리고 잘 되어서 다시 또 우리 소망 기도에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아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눈물 뿌려 기도하는 어머니의 정말 간절한 사랑.

0: 나누었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0787님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약물을 투여하는 가운데 온몸이 아픕니다. 이 모든 통증들이 사라지고 면역력이 회복되게 하소서. 백혈구 숫자들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그래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동행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끈을 놓지 말고 더 굳건하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믿습니다. 더딘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끈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안에 역사할 걸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0787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보다도 약물 투여를 통하여서 그 모든 몸이 아프고 여러 통증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심령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권적인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면역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일 많은 귀한 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면역력을 회복시켜주고 백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딸을 괴롭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통증들에게 명하노니 예수의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간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암덩어리에게 명하노니 너는 거기에 자리잡을 수 없다. 예수에는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거기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냐. 속히 묶음을 넣고 완전히 떠나가 파쇄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심령이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 하나님께 친히 함께 할 걸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네, 0787님 목사님 기도의 힘으로 되셨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이어지는 사연 0813님 17년 전 어머니 뇌종양으로 먼저 보내고 혼자 계신 73세 아버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망의 기도 가족분들 기도해 주셔서 2년 만에 다시 백내장 수술이 잘 끝난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명으로 인한 두통 심해지는 허리 통증으로 교회 출석과 일상생활도 힘드신 상황입니다. 더욱더 강건하신 가운데 주님 만나며 주님 섬기며 사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0: 지난주에 백내장 수술하신다고 했던 사연이었었거든요. 네, 네, 네, 잘 끝났답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듯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잘 해갈 수 있음 믿습니다.
0: 아멘.
1: 정말로 좋은 길로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걸 믿습니다.
0: 아멘.
1: 믿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0813님 하나님께서 함께 할 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에게 이런 말씀도 하십시오. 내가 소망 기도에 문을 두드리고 또 거기에 기도 제목을 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분이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17년 전 뇌종양으로 먼저 보내고 홀로 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73세면은 아직도 아버지는요 정정해야 될 그런 나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난 2년 동안 다시 백내장 수술을 한 가운데 깨끗하게 잘 수술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명으로 해서 두통도 있고 심한 허리에 통증으로 해서 교회 출석과 일상생활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고 주님이 한 번만 터치해 주신다면 이 모든 것들 안에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영광 돌리며 주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성삼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할 줄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하나님께서 그 손 붙드시고 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이어지는 사연

0: 6013님, 정세영 아들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입니다. 사수를 했고 7월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두려움과 우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영의 손을 붙들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신 믿음 붙들고 소망 중에 공부할 수 있는 학원 선생님, 멘토, 동기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세영아, 오늘 이 기도를 들었으면 좋겠다. 사수가 아니오 오수가 육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사수에 끝나는 것으로 정리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6014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아들 세영이를 아버지 위에서 중보합니다. 아버지는요 참으로서 인내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는 귀한 심령이 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주의 어떠한 소리를 듣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는 자가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영이가 이제 사수를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 두려움과 울증과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세영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진정의 소망 중에 공부하는 귀한 아들이 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좋은 선생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제 좋은 결과를 내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복된 세영이가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친히 함께할 걸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소망에게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지 못한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극동방송 중보기도 틀면서 기도하고 내일 소망에게도에서 또 함께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애청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한 주간 평안하시고 또 새로운 7월 맞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에게도 오늘은 광양천상교회 김용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힘이 되는 말씀 뜨겁고 풍성한 기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지금까지 생방송 소망에게도 제작 이진아 PD 진행의 유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마린 글로리 갤러리 빛과 소금은 6월 30일 화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에 제32회 여주존 노마드 미슬이라는 이름으로 동문들이 만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구석에서 꽃피운 작품들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관람은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여수 서문학교회는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에 쌍둥이 찬양사역자 이하송과 이재 집사를 모시고 교회 창립 10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지켜온 10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열리는 이번 예배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5520-4949 494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누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순천노회 학생면요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와 극동방송의 개국 멤버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극동방송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과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를 6월 18일 목요일부터 7월 1일 수요일까지 열고 있습니다. 70년 전 벽 안의 선교사들이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들어와 생명을 걸고 안테나를 세우던 그 감동의 역사 사진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입니다. 역사를 아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단체의 단체 관람도 환영합니다. 여수시 문수로에 위치한 전남동부 극동방송 6층과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 대한 문의는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방문 전에 방문 시간을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과 믿음의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 여러분의 따뜻한 방문을 기다립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온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1: 20여 년 한 영혼도 잃어지는 영혼이 없길 원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매주 학교와 공원, 어린이집, 요양원, 장애복지관 등에서 복음 전하고 있던 게요. 어린이집에 매주 채플 중에 4살짜리 아이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해 매주 예배를 잘 드렸는데요. 다른 종교이신 할머니에게 그 아이가 울면서 할머니 할머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나랑 같이 교회 가요. 할머니 지옥 가면 안 돼요. 손주가 얼마나 찡하게 예쁜가요? 금보다 귀한 손주가 울며 말하니 다른 종교이신 그 할머니 손주 손잡고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어떨 땐 욕도 허벌나게 먹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도 또 복음 전하러 나간답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아따 나가면 있고 나가면 있단께요. 시방 후딱 나갑시다. 우리 모두 전도합시다.
0: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오신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동부지역 성시야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돌산읍젤교회 류지흔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공의와 사랑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교회의 부흥과 복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땅의 목회자들이 바로 세워져야 할 줄 압니다. 이들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들이 말씀의 공의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바로 선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배하는 사람들로 서게 하시며 예배한 이들이 세상으로 나가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되 빈자리 없이 가득가득 채우는 누룩과 같은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목회자들의 올바른 삶, 본이 되는 삶,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성도의 마음이 감동되게 하시고 성도들도 그들의 영적 지도자처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며 누룩이 되어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세우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음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가는 곳마다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득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수만 명의 실종자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한국교회 교단들과 국제구호단체들이 긴급 구호와 복구 지원에 일제히 나섰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최고 단계인 국가 비상 대응을 선포하고 미화 5천만 달러 규모의 식량과 임시 쉼터 지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 대책도 1억 원 규모의 초기 대응과 함께 오늘 현지에 1차 구호팀을 파견해 베네수엘라 한인 침례교회 등과 협력하며 이재민 천 가정에 생필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국내 주요 교단들도 위로서신을 발표하고 현지 교회가 재난극복의 거점이 되도록 자원유통과 중보기도 운동을 전사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미국 대륙의 뜨거운 영적 각성을 촉발했던 에즈베리 부흥운동의 진원지인 에즈베리 신학교가 미국 연합감리교회 인가 목록에서 최종 제외됐습니다. 교단의 동성애 수용 방침에 맞서 성경적 결혼관을 지켜낸 결과입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2: 미국 연합감리교회 상원은 최근 교단 기준을 성소수자 포용과 동성결혼 수용 방향으로 변경한 사회 원칙 개정안을 근거로 에즈버리 신학교의 목사 안수 후보자 양성기관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에즈버리 신학교 데이비드 왓슨 총장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조치가 상호 합의가 아닌 교단의 일방적인 독단 처분이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왓슨 총장은 학교의 교리적 기준이 교단 정책과 다르더라도 이를 명확히 설명해왔다며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명시한 성경적 신학 신념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지난 1981년 교단 공식 승인 이후 45년 만에 인가가 철회된 에즈버리 신학교는 현재 재학생과 올해 가을학기 입학생에 한해서만 기존의 목사 안수 자격을 인정하기로 교단과 협의했습니다. 세속화의 거센 풍조 속에서도 교권의 행정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은 이번 에즈버리 신학교의 결단은 전 세계 개혁주의 고등교육기관들이 지켜내야 할 영적 정통성과 복음적 청지기 윤리의 엄중한 가치를 잔잔하지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전국의 주요 교회들이 때이른 더위 속에 갑갑한 정장 대신 가벼운 복장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성도들과의 소통 문턱을 낮추는 시원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동신교회는 평년보다 빨리 찾아온 폭염에 대응해 지난 9일부터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목회자 복장 간소화 캠페인을 시작하고 예배당 내 냉방 집중구역을 표시했습니다. 서울충현교회 역시 사역의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노타의 근무를 집행하기로 했으며 강남 중앙 침례교회는 하와이안 셔츠에 이어 올해는

0: 컬러 셔츠를 도입해 교인들과 한층 유연한 소통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은 신간 지구를 살리는 한 가지를 펴내고 에어컨 온도 1도 높이기 등 일상 속 작은 행동을 통해 교회들이 탄소 중립 로드맵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국 대학 교수 선교연합회가 인공지능 시대에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대학 캠퍼스 복음화와 유학생 선교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선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대학 교수 선교연합회는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제41회 전국 대학 교수 선교 대회를 열고 기독 교수들이 지녀야 할 성경적 가치관과 사역적 과제를 다각도로 논의했습니다. 주제 강연에 나선 부산외대 장순웅 총장은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라며 교수들이 기술사회를 올바른 신앙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글로벌 디아스포라 유학생 선교 등 14개 분과 세미나와 함께 대학 현장에서 사역할 12명의 신규 교수 선교사 파송식을 거행하며 캠퍼스 선교 네트워크를 확장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기독교 가정잡지인 월간 새가정이 통권 800호 발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가정을 살리기 위한 연합문서 선교 사역을 지속해 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월간 새가정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난 72년 동안 전개해온 가정회복과 여성인권신장 사역의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설교에 나선 박선희 목사는 사적인 요새라는 이유로 은폐되기 쉬운 가정 내부의 상처와 소외된 영혼들을 교회가 전사적으로 받아내는 안전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과 감리교 등 7개 교단의 연합으로 운영 중인 새가정은 앞으로도 다채로운 문서 콘텐츠를 통해 변화하는 세대와 소통하며 마음 편히 숨쉬기 힘든 현대사회 속에서 따뜻한 치유 공간의 역할을 감당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27도, 순천 광양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있다. 조선의 4대 시학가 중 한 명인 이서구가 길을 가던 도중에 술에 책을 싣고 가는 한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그 길을 가다가 소년을 마주쳤는데 이번에도 술에 책을 가득 싣고 있었습니다. 소년을 쫓아가 물어봤죠. 술에 책을 싣고 다니는

좋아하는 책들을 어린 소년이 읽었다는 것을 믿기 힘들어 넌지시 그 책의 내용을 물어봤는데요. 소년은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이석우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 정말 이 책을 다 읽었구나. 너는 분명 이후에 나라를 이끌 뛰어난 학자가 될 것이다. 필요한 책이 있으면 나에게도 찾아와 빌려 가려무나. 이석우가 알아봤던 이 소년 누구였을까요? 훗날 조선 최고의 학자로 꼽히는 다산 정약용이었습니다. 열정을 다해 읽는 책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 미래를 알 수 있죠. 우리도 믿음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많이 찾아 읽고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라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 그를 사울에게 넘기지 않는 일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그를 위로하는 일도 병행하셨습니다. 비록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가 지치지 않도록 섭리 중에 위로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의 생명을 취하려고 여전히 쫓아다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실 매우 긴장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단이 찾아와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상황은 매우 생뚱맞아 보입니다. 요나단이 나타나서 한 일이라고는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한 것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그 일을 하기 위해 이 순간에 나타난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힘있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다윗은 광야 이곳저곳을 도망다니며 매일 긴장되는 삶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답답하고 막연해 보이는 일상을 살았던 그였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이 나타나 위로한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의 가장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6월 29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기억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경제 생활을 크게 뒷받침 또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1: 이분들이 가족에게 보낸 자금은 가족들의 생계비가 되고 네. 또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큰 힘이 됐는데요. 그래서 한때 이곳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가족을 둔 집안이 결혼 상대자로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네. 하지만 요즘은 경비가 참 삼엄해졌다고 하죠.
0: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탈북민 단속을 하더니 이 가족들에 대한 감시도 심해져서요. 남한이나 뭐 중국에 있는 가족들, 탈북민분들의 연락이 오면 그것조차 멀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그나마 이어가고 있던 가족들의 연락도 끊어놓고 있는 북한 당국. 만날 수도 없는데 이제는 연락도 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죠.
1: 민족의 비극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탈북민 분들 또 그 가족들까지 수많은 이들이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안녕만을 바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북에서 오신 분들과 또 그 가족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또 하루속히 통일되어서 아픔과 비극의 눈물이 속히 지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한 소망의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남기실 수 있고요. 아이빅밴드의 예수께로 오세요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함께 적어주세요. 샵 1069번 출석 인사 기다릴게요.

0: 생방송 OFD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아이빅밴드의 예수께로 오세요 전해드렸는데요. 이 세상에 참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1: 네.
0: 우리 보고 싶은 가족들 그나마 전화로 뭐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 연락 오던 것들도 이제는 북에 있는 가족들이 당국의 눈치 보느라 험한 말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1: 네.
0: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너무나 안타깝지만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입니다.
1: 아멘.
0: 이 상황이 변화되고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또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돼서 이런 아픔 없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그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샵 1069번으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울산에서 먼저 인사를 주셨어요.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속히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시기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0: 네.
1: 북녘계 자매 형제들은 우리의 한 가족이잖아요 하시면서 3233님 아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새벽마다 또 시간을 내어주셔서 기도해 주시는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그리고 6089님도 오늘도 함께 하셨는데 여기 파주인데요. 탈북민분과 통일전망대 가고 계시대요. 함께 복음통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방송이 너무 귀하다고 감사하다고 최고라고 꼭 필요한 방송이라고 자랑스럽게 계속 칭찬해 주시네요 하셨는데
1: 네.
0: 저희는 칭찬받을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1: 맞아요.
0: 네.
1: 그리고 혹시 그 같이 듣고 계신 그분은 참여를 안 하셨던 분이시라면은 샵 1069번으로 같이 또 주시면 함께 저희가 출석 인사 가운데 선물도 나누고 있잖아요.
0: 네.
1: 우물정 21069번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우리 손주들과 매일 기도합니다. 북한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아직 어려서 북한에 대해 얘기는 깊이 못했지만 조금씩 해준 북한 이야기로 매일 기도하니 감사합니다. 참고로 우리 손주들은 6살, 9살 남자아이들이에요. 손주들 기도에 은혜받는 할머니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들려줬을 때 아이들이 또 아이들에게 주신 감동으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0: 네.
1: 저도 듣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0: 우리 아이들에게 잘 모르지만 또 어렵지만 그냥 함께 살아갈 통일의 그때를 얘기해 주시고 같이 기도의 마음을 갖자고 서로 축복하자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7회사의 성도님도요. 6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요. 또 북한 성도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길 기도했습니다 하셨는데요.
1: 아멘.
0: 많은 분들이 어제 주일도 보내면서 그러셨을 줄 믿습니다. 함께
1: 아멘.
0: 기도의 마음 계속 모아주십시오. 자, 이렇게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출석 인사는 끝까지 샵 1069번 또 어플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월요일은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 뼘 좁혀보는 한 뼘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찬양의 한 소절을 올려드리고 이 찬양을 북녘 땅에 꼭 전하고 싶은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까지 이어집니다.
0: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역시 문자로 어플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오늘도 또 한 가지의 남북한 언어 차이를 또 살펴보고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또 도전을 샵1069번으로도 해주실 수 있지만 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하시면
0: 맞아요.
1: 로그인하시면 또 무료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어플로는 어떻게 참여하는 거예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셔야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사연 참여, 참여하기에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샵 1069번으로도 퀴즈 정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터넷 용어예요.
1: 근데 네. 이 인터넷 용어 저희는 보통 그 영어를 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북한에선 한국어를 쓰다 보니까 좀 더 이 표현이 바로 떠오르고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예. 자, 어렵지 않아요. 힌트는 저희가 대화 이후에 꽁트 이후에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정답 보내 준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0: 아, 이거 맞는데.
1: 아, 이거 아이디랑 비번 쳐서 하는 거를 망 접속이라고 하는구나.
0: 앞북에서는 인터넷이 없잖아요. 그래도 인트라넷이 되기는 하는데 남한에 오니까 여기저기서 개인 번호랑 암호랑 적는 게 왜 이리도 많은지.
1: 자자 보자. 여기 아 자기야 여기 대문자로 안 썼잖아 대문자.
0: 아 그래요? 아유 안 되는 줄 알았지 뭐예요. 두 번만 더 실패하면 접속이 안 된다고 해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1: 자기야 앞으로 이런 거는 안 되면 바로 나한테 얘기해야지. 알겠죠?
0: 아유 역시 우리 여보가 있으니까 참 든든하네요.
2: 아유 요즘에 아이디랑 비번도 각 사이트마다 너무 달라요.
3: 맞아요.
2: 써야 되는 것도 다르고 네. 또 그래서 어디다 기록해놓는데 어디 기록해놨는지 또 찾기도 어려워. 하도 많은데 어쨌든 어떤 인터넷망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망 접속을 해야 합니다.
3: 그래서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이 망 접속 우리말로 무슨 뜻일지 보기까지 두 개 내어드리는데요.
2: 네.
3: 1번이 로그인.
2: 로그인. 2번.
3: 충전.
2: 충전입니다. 망 접속이라는 북한어 표현. 사실 이 말도 북에서 써본 사람보다는
3: 네.
2: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북에는 인터넷은 뭐 거의 없고
3: 맞아요.
2: 쓰는 사람이 없고 그나마 북한 내에서만 작동이 되는 인트라넷이 있고요.
3: 그렇죠.
2: 자, 그래서 이제 이 대한민국에 오신 탈북민 분들이나 또는 어르신들이나 이 망 접속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3: 이게 와이파이 개념도 있고 데이터 개념도 있고 요거를
2: 네.
3: 딱 쓰고 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메일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저희가 자주 하는 문자 어플 있죠.
2: 네.
3: 그 어플이나 할 때 어디를 들어가도 다 필요하잖아요.
2: 그렇습니다. 뭐 은행 업무를 보려고 해도 그렇고 장바구니 여러 쓰시려고 해도 그렇고 넷뿅뿅뿅이나 뭐 디즈뿅뿅뿅 이런 거 OTT 보려고 해도 다 어쨌든 접속을 해야 돼요.
3: 쇼핑할 때 다 필요하잖아요.
2: 네. 망 접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말로는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1번.
3: 로그인.
2: 로그인이다. 2번.
3: 충전.
2: 자, 정답 어디로요?
3: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이고요. 0487님이 처음에 통신망이라고 보내주셨어요.
2: 네.
3: 그렇죠. 통신망 가운데 우리가 특정 뭐 사이트나
2: 그렇죠. 들어가는 거
3: 서비스를 이용할 때
2: 이용하려면 처음에 내가 이 회원이 맞는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것 그렇게 들어가는 행위를 망 접속이라고 북에선 부르고 우리는 1번
3: 로그인
2: 2번
3: 충전.
2: 자, 정답 샵 1069번은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하거나 했던 뭐 금융망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3: 네.
2: 개인 보안을 위해서 한번 쓰면 로그아웃을 잘 하셔야 돼요.
3: 아 맞아요.
2: 네.
3: 그 같이 쓰는 와이파이도 이렇게 망 접속을 했을 때 그때 좀 위험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2: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망을 접속을 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다 사용 끝나셨으면 로그아웃을 하시도록 저희 힌트 계속 드리고 있는데 자 정도 남겨주시고요.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월요일의 코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 같이 걸어가기에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할게요.

0: 여보, 나 이거 좀 봐주면 안 되나요? 지금 망 접속이 안 돼요.
1: 어? 뭐가요? 무슨 망에 접속하는데 여보?
0: 아유, 지금 얼른 이체해야 되는데 망 접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0: 안녕하세요. 저는 무산에서 온 김희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잘 잡게 하시고 우리 인간과 세상을 사랑하시고 다른 동물들과 달리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고 하늘과 하늘,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며 영접하는 자에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업이로 꽃향기로 살아가렵니다.
1: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사랑을 향한 찬양의 고백, 무산이 고향인 김혜은 자매가 전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는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올려드릴까요?

찬양사역자 신현재 씨의 진정 사모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와 이 땅 가운데 고락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의 주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구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의 무산이 고향인 김혜은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하는데요.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자매의 고백과도 같이 이 찬송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고향 무산을 더불어 북한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찬송이 되길 바라면서 이 찬양을 한 번 더 우리 옹기장의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도 무산이 고향인 김혜자매 선곡 내 진정 사모하는으로 함께했습니다.

0: 우리 김혜은 자매의 이야기를 함께 하셨는데요. 아, 목소리가 참 꾀꼬리 같으시네요 하시면서 얘기 나눠주셨는데, 많은 탈북민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생방송 OAP대회 함께하고 계신 시간 1시 3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한편짜의 문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 망접속이라는 북한어 표현이 무슨 뜻일지 1번이 로그인이고요.
0: 네.
1: 2번이 충전인데 우리 5756님께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이 망접속을 아주 잘하시고 여기다
0: 오.
1: 답 남기는 거 맞나요? 하셨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0: 잘하셨어요?
1: 네.
0: 네. 자, 그리고 이게 저도 매번 접속할 때마다 어렵더라고요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법을 드려야 될까? 그래도 메모장 같은데 꼭 적어 놓으세요. 네.
1: 저도 지난 주말에 요 망접속을 한열몇번 실패해서 다시
0: 벌써 그러면 어떡해요?
1: 그러면 인증번호까지 받고 다시 하면 되죠.
0: 예, 네? 그래요.
1: 천천히.
0: 네. 자, 북한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 믿기를 기도합니다. 424 성도님도 울산에서 남겨주셨는데, 오늘 망접속이라는 북한어 표현에 우리말 표현을 여러분 맞히시면 됩니다. 보기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1번이 로그인, 2번이 충전.
0: 네.
1: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망접속을 잘 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도 푸짐한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과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도전해주세요.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뼘짜리 퀴즈의 정답은요?
1: 망접 속의 우리말 표현 정답은 1번 로그인입니다.
0: 로그인입니다. 저희가 아까 로그인을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잘 로그아웃 하셔라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1: 네.
0: 자, 매번 운전하느라 듣기만 했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문자 남깁니다 하시면서 0544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1: 네.
0: 자, 정답 로그인, 늘 극동방송 통해서 나라를 위해 또 북한을 위해 기도를 잊지 않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1: 아멘.
0: 우리 0544님 덕분에 저희도 더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샬롬 하시면서 새싹회원 7473님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도 극동방송을 들으며 운전하며 갑니다. 언제나 극동방송에 로그인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하셨는데 정답까지 매일같이 들어주시는데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래요. 그리고 병원 진료보고 이제 집 가는 길에 감사 찬양 아까 들으며 가고 있다고 1222 성도님도 정답과 함께 남겨주셨고, 북한의 복음 자유를 위하여 오늘도 파이팅! 3094님도 출석해 주셨습니다.
1: 한 세대 가운데 살면서도 새로운 문화를 따라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로그인 하셨어요.
0: 네.

0: 이게 점점 저희가 적응해 나가고 뭔가 새롭게 하는 어플리케이션도 많아지고 하다 보면 로그인할 일이 참 다채롭게 많아지기도 하잖아요.
1: 그래요. 네.
0: 그래서 아까 841님이 인터넷 로그인 들어가는 게 무척 힘들어요. 비번이랑 적어놓고 사용해도 자꾸 틀리고 하셨는데 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1: 예.
0: 우리 아이디만 해도 몇 개 했어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지문인식이나 홍채인식, 얼굴인식 이런 거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진짜 좀 어렵긴 한데 디지털 조금 뭐랄까요.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한 어른들 위한 교육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렇죠?
1: 자, 그리고 포항입니다. 삼겹살과 점심 먹으면서 듣고 계시대요. 아. 이사빌리님.
0: 아.
1: 저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요.
0: 그러니까요.
1: 진짜 좋아하는데.
0: 후식까지 먹었는데.
1: 자, 정답 남겨주셨고 우리는 인터넷이 정말 생필품 수준인데 북한은 아무나 못 쓴다고 하니까 안타깝네요 하셨어요.
0: 맞아요.
1: 네. 이게 외부의 정보가 들어갈까 봐 이제 차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0: 네. 회사에서 쓰는 인트라 그 망처럼 본인들끼리 제한된 어떤 영역만 풀어놓다 보니까 예. 어려움이 있는데 병원에서 진료 보고 일산 집에 가는 길에 찬양 들으면서 네. 함께합니다 하셨던 1번 보내신 분도 계시고요. 복음 통일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1번 보내신 6147님 오늘도 찾아와주셨어요.
1: 네, 그리고
0: 감사합니다.
1: 순천이 너무 더워요 하시면서 9182님 로그인 남겨주셨는데
0: 네.
1: 지난주에는 그 6월 말치고는 되게 선선했는데 이번 주는 맞아요, 폭염이 맞아요.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0: 조심하셔야
1: 다들
0: 돼요.
1: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당첨자는요?
0: 방금 로그인을 방금 가입을 하신 분이 계세요.
1: 네.
0: 어플리케이션으로 1202님 저희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친구가 OFP데이 들어보라고 추천해줘서 오늘 두 번째 출석이시라고 하셨던 0363님.
1: 네.
0: 아, 친구분도 알려드리고 좀 보내드리고 싶긴 한데 북한에 대해 더 알게 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1번 보내주셔서 선물 드리고요. 7473님도 보내드리고 출근 중에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여해주셨던 2802님도 드리고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 로그인되어 있습니다.
1: 할렐루야.
0: 하셨던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드리고요.
1: 네.
0: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1: 8085 성도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북한 얘기를 들으면 고인이 되신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북한에 가까운 파주에 사셨던 아버지는 늘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트럭을 타고 북한에 가보고 싶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통일이 돼서 함께 다 같이 잘 되길 기도한다고 고양시에서 문자 주셨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같이 동역하며 기도로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귀찮은 전을 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후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1: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마린 글로리 갤러리 빛과 소금은 6월 30일 화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에 제32회 여주존 노마드 미슬리라는 이름으로 동문들이 만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구석에서 꽃피운 작품들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관람은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여수 서문학교회는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에 쌍둥이 찬양사역자 이하송과 이재 집사를 모시고 교회 창립 10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지켜온 10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열리는 이번 예배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5520번에 4949-494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누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순천노회 학생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청소년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극동 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입니다.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 자존의 올바른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한다.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 29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두시였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오후, 점심 식사 후라 몸도 마음도 조금은 나른해지는 시간이 아닐까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는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삶은 늘 바쁘고 분주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론 잠시 쉬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다시 힘차게 걸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다는 생각 혹시 알고 계실까요? 한 주 내내 일을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지만 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을 통해서 더 나은 또 앞으로

또의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그 발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를 시작하는 이 호흡,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남은 하루가 새임과 은혜로 가득하길 소망하며 오늘도 함께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들의 발걸음 되길 소망합니다. 향기로운 나무의 쉼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네, 9396님 2시 왔습니다. 출석 체크 문자 올려주고 계시고요. 앱을 통해서. 그리고 9507님께서도 오늘 또 일찍이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을까요? 또 2시 또 뵙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함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주로 꽉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8229님도 언제나 출석 체크

0: 문자 함께 남겨주고 계시고요. 하시는 일 또 아무리 바쁜 일일지라도 함께 찬양하는 시간으로 함께 오셔서 함께 이 시간을 보내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멘 아멘 또 이렇게 오프닝 말씀에 함께 하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하루 주신 하나님께 나의 일상의 삶의 소중함을 깨뜨려서 이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퀴즈 문제도 준비를 했고요. 네, 함께 풀어가면서 또 이 2시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퀴즈 문제 오늘도 앱을 통해서도 남겨줄 수 있고요. 또 문자를 통해서도 남겨줄 수 있습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퀴즈 문제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재료는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재료는 무엇일까? 아담을 지으신 재료는 무엇일까? 아, 이렇게 문제를 내봤습니다.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돌, 2번 흙, 3번 나무, 4번 물. 네, 다시 한번 문제와 보기를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재료는 무엇일까요? 보기 1번 돌, 2번 흙, 3번 나무, 4번 물. 네, 정답을 아시는 분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퀴즈 문제가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어려운 문제죠. 네,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여기에서 태어났으니 이것으로 돌아갈지니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참 중요하죠. 우리가 이것을 또 믿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방법을 알 수가 있죠. 네, 또 고대 철학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내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네 뭐 이렇게 싸움도 있었던 아주 중요한 논쟁의 거리이기도 합니다만 네. 그래서 쉬운 문제 같지만 우리들의 믿음을 오늘 정답으로 함께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함께 정답으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퀴즈 문제 함께합니다.
1: 2시에 왓슨네카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 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프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체험 스톤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우리 또 1994님 문자 함께 남겨주고 계시고요. 정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0570님도 오늘도 찬양과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0570님 혹시 이 시간 또 출근하고 계신 걸까요? 네,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네, 늦은 오후에 또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가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그리고 뭐라 할까요? 밤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양한 우리들의 삶에 또 일상의 패턴이 있긴 한데 우리 0570님은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하루를 지금 시작하신다고 문자를 남기셔가지고 네, 화이팅입니다. 6230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순천에서 듣고 계시고 날씨가 많이 덥네요. 제가 어제

예배 마치고 오후 시간에 늦은 오후 시간에 광양에 갔다 왔거든요. 광양에 여수에서 광양까지 한 그래도 50km 정도 운전을 해서 갔고요. 한 시간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운전한 것 같은데, 근데 여수랑 광양의 날씨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여수는 그래도 좀 시원한 느낌이었는데 광양에 가니까 확실히

뭘까? 아무튼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덥더라고요. 그래도 1, 2도 정도 또 3, 4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날 때가 있잖아요. 1104님도 오늘 함께하고 계시네요. 주차 중에 또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고 계시고 또 오늘 일상의 삶 잘 마무리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하고 계신 중에 문자를 남겨주셨을까요? 네, 알 순 없지만 또 이렇게 함께 문자를 참여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창조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맡겨드리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히스플랜의 새 힘 얻으리.

네, 벌써 6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교회들 많겠죠? 이 맥주 감사 주일, 또 맥주 감사 절과 관련해서 또 함께 이 시간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보리와 밀 등 첫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죠. 성경적 의미로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수확을 수확을 드리며 감사하도록 명하셨는데 맥추조를 지키라.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둡니라 이 말씀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그래서 칠칠절 또는 맥추절의 초실절을 지키게 되는 그 절기에 대한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칠칠절 칠칠절 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건 7월 첫째 주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우리가 기후의 변화도 있고요. 또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지역과 또 우리나라의 지형에 또, 수확의 시기가 다르지만 우리는 또 눈에 보이는 육신의, 수확물, 뭐 우리가 수고한 농작물의 수확물도 또 감사의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는 또 이런 의미로 또 감사해야 되죠. 한 해 전반기 또 1월부터 6월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또 그리고 받은 은혜와 열매를 또 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 또 이렇게 감사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또 감사를 넘어서 또 남은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시간도 또 이번 주일도 또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네,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도록 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지 오늘 함께 알아가면서 우리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풍요를 채워가는 또 그 풍요를 기억하는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 소리엘의 쉼터, 쉼터라는 찬양의 곡을 함께 할 거고요. 이 찬양 함께 하신 후에 또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다 해서 퀴즈 문제 이어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 MHz, 여수중계 서울 92.9 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2시 왔습니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23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듯해서 퀴즈 문제 한 번 더 올려드리고 함께 또 찬양하는 시간, 또 우리들의 마음을 찬양 속에 올려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퀴즈 문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재료는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재료. 이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아담을,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네, 보기 1번 돌, 2번 흙, 3번 나무, 4번 물. 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재료는 무엇일까요? 뭘로 만들었을까요? 보기 1번 돌, 2번 흙, 3번 나무, 4번 물.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네, 함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극동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또 이렇게 문의를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청취자 공모전 수기 거창하게 써야 되나요? 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는데, 아, 어떤 내용인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어떤 내용인지가. 그런데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평가를 한다면 방법을 좀 알려드리죠.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썼더니 나중에 또 어떻게 됐다라는 결과를 얻으면 저도 마음이 참 그럴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마음속에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면 어떨까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애청하시고 들어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감동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적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감동을 전하는 거죠. 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감동을 전했을 때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뭐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네, 감동을 전하는 건데, 아무튼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뭐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서 참 그렇긴 합니다만, 화이팅입니다. 또 수기를 쓸 수 있는 용기도 갖고 계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우리 1120님, 오늘 처음으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국동방송 2시였습니까? 전남동부에 또 2시였습니까? 함께 방송을 또 문자로 참여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7090님, 오늘 또 항상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네요. 좋은 방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좋은 방송이라고 하니까 힘이 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입니다.

8940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네, 울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앞에 정답.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고흥입니다. 아, 주창, 아, 주, 주, 주, 아, 주차하고 보네요. 아, 나도 주창이라고 하니까, 아이, 고흥에서는 또 뭘, 뭔가 다른 일을 하시나? 뭐 이런. 주차하고 보냅니다. 네, 너무 더워요. 그렇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시원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아, 요즘 날씨가 좀 많이 덥죠. 정말 덥습니다. 우리 심령, 하나님 말씀으로, 아, 뭔가 이렇게 시원한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6688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또 오늘 어떻게 앱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앱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문자. 네, 차량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오늘은 쉼과 관련된 또 6월의 마지막을 달리면서, 7월에 또 첫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이어가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것 우리들의 삶의 일상의 삶의 여유가 아닐까요? 주시는 평안과 그 쉼과 위로를 함께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민예의 쉼이라는 찬양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힌트를 조금 더 드려볼까요? 네,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또 함께 퀴즈 문제를 좀 더 올려드리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내가 이것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이것이니? 이것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오늘 정답이죠. 이것이 뭘까요? 네, 오늘 퀴즈 문제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결국은 수고하여야만이 이 땅의 열매를 먹고 또 무엇보다 사람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신 하나님 말씀이죠. 네. 우리가 또 맥주 감사절로 또 주일로 또 지켜갈 텐데 이게 참 단순히 감사를 넘어서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먹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함께 또 퀴즈 문제 남은 시간도 함께 풀어가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였을까? 어떤 존재였을까는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음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만드셨을까를 함께 알아가는 시간.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뭘로 지으셨을까? 보기 중에 있었죠. 1번 돌, 2번 흙, 3번 나무, 4번 물. 이 중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샵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 최한성의 아니 이 찬양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신청 찬양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 1772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신청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찬양을 먼저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함께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도 흙이라고 선포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방송 마치고 선물 받으시는 분들께 제가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아 내가 당첨됐구나 생각하시고 문자대로 또 안내되는 대로 네 주소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2120님께는 제가 특별히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이시고요. 또 그리고 다른 분들께도 제가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 시간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주님과 함께 저녁 그리고 내일 이 시간까지 행복한 시간 그 이상의 시간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장만에 주유하는 나의 힘 짧지만 찬양이어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교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교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배소서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고 마음의 눈이 열릴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영적 상태와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건강, 자녀의 진로, 재정적인 문제 혹은 직면한 위기의 해결책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는 마땅히 이런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보면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 제목과는 결이 많이 다릅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극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환경이 나아지거나 부유해지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청사진입니다. 먼저 기도에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되는 성령의 인치심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바울은 본격적인 기도를 시작하기 전 에베소 성도들이 이미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상기시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또한 도장 찍힘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인치심의 의미는 고대 도장은 소유권과 보호를 의미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영원한 소유이며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하나님의 보증 수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핍해서 출발하여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몸부림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보증을 받은 자들이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구하는 승리의 확신의 기도입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의 첫 번째 간구는 지식을 더해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그 인격적으로 결합된 릴레이션십을 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 압박, 바핍박이나 가난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두 번째 간구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깨닫게 하소서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동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세 가지 영적 현실을 명확하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세 가지 영적 현실을 명확하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육신의 시력을 잃어버리면 온 세상이 캄캄해지듯이 영안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향하신 목적과 그 요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절대적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보는 자는 현실의 고난 앞에서도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냐 실패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안의 뜻이 눈이 떠져 있느냐 감겨져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의 눈은 봄으로 내 귀는 들음으로 보이도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내가 소경이 아닌데 왜 봄으로 복이 있다고 하느냐. 그러되 예수님이 네가 본다고 함으로 그저 죄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시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유명한 설교자이며 존중받는 설교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큰 교회를 이끌었던 교회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질병으로 또는 세상의 트라우마로 항상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정말 갈등을 겪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따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 하나님의 사명감이 하나님을 향한 사명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명감이 그를 붙들고 계속 사역을 이어나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을 겪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안이 열릴 때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유산이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가리켜 너는 나의 가장 영광스럽고

0: 깊고 사랑스러운 보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굳건한 자존감을 갖게 되지요.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영안이 뜨일 때에 보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19절에 바울은 믿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능력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지요. 우리는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주어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눈앞에 있는 문제의 해결만을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영적 시야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나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가슴 벅찬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큰 것인지 날마다 깨닫게 하옵소서. 환경이 당장 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 바울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3-4605 함께하는 은연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0: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어제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예배 때 목사님께서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쫓고 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미의 표적은 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죠. 포도주가 된 게 기적이라면 표적은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입니다. 아, 도로 위에 표지판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죠.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의 목적지는 따로 있습니다. 성경의 기적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표적이고 우리의 목적입니다. 내 삶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바라고 있지만요, 표적인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있는지,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분을 통한 기적만을

바라는지 돌아봅니다. 결국 예수님과 나와의 그 1대1 관계를 돌아보게 되는 일이죠. 자, 여기서 이 찬양으로 오늘 새 깨라를 시작해보고 싶네요. 오직 예수.

김명식의 목소리로 오직 예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참 오직이라는 말이 참 좋죠.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람입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목사님 주신 말씀 기적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아, 표적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솔직히 우린 기적 좋아합니다. 기적. 기적은 다 알고 있어요. 어떨 때는 내 노력과 상관없이 기적을 바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막 끼워 맞추죠. 아, 저

또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진짜 최종 목적지가 예수님, 내가 바라는 거, 그분.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내가 따로 목적은 막 다른 데다 두고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이가 막 전화해가지고 아빠 사랑해 막 걱정하다가 결국에는 알고 보니까 용돈 달라는 얘기. 용돈 달라는 그 전화. 전화 죽어도 안 하다가 가끔 한 번씩 하는데 용돈 달라는 거 살짝 씁쓸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전화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요 막 예배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용돈 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씁쓸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중요한 건 관계죠. 정말 내가 하나님 보고 싶고 사랑해가지고 전화를 했는지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쁘면 용돈도 주겠죠. 그런 순서가 최고입니다. 자, 예수님 그분이 목적이길 소망하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쉐키나 찬양단.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찬 목소리로 밝게 찬양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월요일을 맞고 계실지요? 6월 한 달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네요. 내일이면 6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한 주도 7월 잘 맞이하시고 기쁘고 감사하게 더

좋은 여름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우리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겠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 신앙의 방학, 교회의 방학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물론 이제 했다가 돌아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돌아오는 게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돌아오면 더 단단해지긴 하는데 안 돌아오게 될까 봐. 예. 자, 이 시간에 우리 5년 방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1: 안녕하세요. 저 권기태님 되시죠?
0: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받았어요.
1: 예?
0: 오늘 온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맞아요.
1: 와, 제 목소리 듣자마자 바로 하시네요?
0: 예.
1: 오늘 뭐 선물 받으셨어요?
0: 아, 연어.
1: 연어?
0: 연어 온
1: 아,
0: 것 같더라고요.
1: 지금
0: 감사합니다.
1: 통화 괜찮으세요?
0: 잠깐 괜찮아요.
1: 잠깐 괜찮으세요? 지금
0: 예, 회사
1: 일하시는
0: 일 좀.
1: 중이세요?
0: 네, 잠깐 괜찮아요.
1: 잠깐 괜찮으세요?
0: 네.
1: 지난번에 그 교회 갔다라는 소식 들었거든요.
0: 네.
1: 지금 잘 다니고 계세요?
0: 예, 다니고 있어요.
1: 아이고,
0: 감사하죠.
1: 잘 됐네. 우리
0: 예.
1: 4월 말에 통화했잖아요. 올해 4월 말에. 응?
0: 네.
1: 그쵸? 그때 방학 몇
0: 네네.
1: 년 방학이었죠?
0: 5년이요.
1: 5년 방학.
0: 네, 4년인가 5년. 코로나
1: 4년.
0: 때까지 갔어요.
1: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0: 네.
1: 저하고
0: 아, 근데
1: 통화,
0: 저기,
1: 예.
0: 저거는 했어요. 그
1: 뭐.
0: 뭐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인터넷 예배 들었어요.
1: 아, 인터넷 예배는 4, 5년 동안 계속 들으셨어요?
0: 네.
1: 근데 그래도 다시 저하고 통화되고 나서는 교회 직접 가셨군요.
0: 네네.
1: 그래서 그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고, 그
0: 네, 다니고
1: 다니는
0: 있어요.
1: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닌 것 같은데?
0: 네, 그냥 일반 교회, 오이의 교회라고,
1: 예.
0: 예, 성결교회 갔던데, 거기도?
1: 집 근처에 있는 교회,
0: 바로 앞에 교회.
1: 바로 앞에, 지금
0: 예.
1: 시흥사시잖아요.
0: 네. 예, 네, 맞아요. 시흥이요. 목사님이 젊으신 분인데, 그 찬양, 그, 하시는 분이에요. 뭐, 부흥 목사님도 있고, 막, 여러 분들이 있잖아요.
1: 이 교회는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그냥 집 앞에 있어서 갔어요?
0: 아니, 제일 친한 친구가 다녀갔고요.
1: 제일 친한 친구가?
0: 네.
1: 그때 저하고 통화 연결되고 나서 바로 그 주에 가셨나요?
0: 그
1: 교회를?
0: 다음 주에 갔나?
1: 그
0: 그 다음
1: 다음
0: 주에
1: 주에.
0: 갔나 그래요? 아,
1: 아무튼
0: 지금
1: 빠른
0: 4주
1: 시일 안에
0: 됐어요.
1: 갔구나.
0: 4주 됐어요. 4주.
1: 4주.
0: 4주인가
1: 어이구.
0: 5주인가 됐어요.
1: 그리고 그때 교회
0: 네.
1: 잘 다니는 여자친구에게
0: 네.
1: 극동방송을 알려주겠다고 했던가요?
0: 아니, 그 친구도 제가 알려줘갖고 그 어머니도 지금 듣고 계세요. 그 어머니도.
1: 여자친구도 듣고 있고 엄마도 듣고
0: 네.
1: 있고
0: 네.
1: 여자친구는 지금 교회 다녀요?
0: 아니죠. 찬양인도도 하는데요.
1: 와, 그러니까 저하고 전화 통화될 때 여자친구는 교회는 다니고 있었군요. 극동방송은
0: 네.
1: 난못 들었어도.
0: 네.
1: 야,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자친구가 우리 권기태님 교회 간다고 하니까 좋아하겠는데요?
0: 네, 좋아하죠.
1: 같은 교회는 안 다니고요, 지금요?
0: 네, 같은 교회는 안 다녀요.
1: 일단은 권기태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0: 그렇죠. 믿음이
1: 누구랑
0: 좀
1: 같이
0: 뭐
1: 다니는
0: 좋은
1: 게
0: 사람.
1: 중요한 게 아니라,
0: 네, 믿음이
1: 그렇죠.
0: 좋은 사람 같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1: 어이구, 참, 암튼, 잘 다니실 것 같네요, 앞으로. 자,
0: 네.
1: 연어 선물도 받으셨고, 김 세트도 받으셨죠?
0: 네, 김, 예, 아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1: 예, 김 세트도
0: 감사합니다.
1: 받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5년
0: 네.
1: 만에
0: 네.
1: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 말씀도 이번에 잘 들어오고, 잘
0: 네.
1: 맞고, 좋던가요?
0: 뭐, 그냥 보통인데, 아직 뭐, 제가 또, 저도 노력을 해야죠.
1: 그래도 5년 만에 첫 예배를 드리셨으면 그첫 예배가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0: 좀더 열심히 뭐 믿어야겠다 생각은 했어. 나이 믿음은 어느 정도 있는데
1: 네.
0: 그래도 또 주위에서도 이렇게 뭐 인터넷 예배보다는 실제 가서 예배 드리는 게또 낫다고 하니까.
1: 네네.
0: 예.
1: 그래요.
0: 하여튼 뭐 기적이 일어나긴 일어난 것 같아요.
1: 그럼요. 이것도
0: 예, 제가 뭐
1: 기적이죠.
0: 이렇게 이그 극동방송 듣고 그러면서 이제 또 삶의 변화도 생기고 한 3, 4년 전서부터.
1: 어떤 변화가
0: 예.
1: 있었는데요?
0: 이렇게 막 이렇게 수입도 이렇게 제가 자영업을 오래 했어요.
1: 네.
0: 공인중개사를 한 10년 했는데 그때는 돈도 못 벌고 그랬는데, 네, 지금 이제 회사에 취직하고,
1: 네.
0: 네, 좀뭐 투자 같은 것도 잘 되고 그래서,
1: 아,
0: 네.
1: 그래요. 극동방송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죠?
0: 제가 그 운전 일을 해요, 회사에서.
1: 예.
0: 운전 일을 하는데 이렇게 막그 음악 듣다가 이제 들을 게 없으니까,
1: 네.
0: 우연찮게 그 극동방송을 듣게 된 거예요, 라디오를 듣다가.
1: 네네.
0: 보통 89.1이나 그런 거 듣고, 뭐,
1: 예.
0: 영화 음악 듣고 하다가,
1: 네.
0: 이제 들을 게 없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극동방송을 듣게 된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우연찮게.
1: 그러다가
0: 누가
1: 또,
0: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1: 그니까. 그러다가 또 이제 오후 3시에 우리 새끼라 듣다가 또 전화 연결되고,
0: 네.
1: 교회 가겠다. 기도도
0: 네.
1: 하고, 직접 가고.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0: 아,
1: 자, 우리 이제
0: 되게 뭐,
1: 권기태님.
0: 감동스럽더라고요.
1: 권기태님,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0: 네.
1: 이번에는 또 축하의 꽃바구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축 계약이라고
0: 아,
1: 써져 있는.
0: 너무 많이 주셔서 좀 부담스러운데요?
1: 아, 좀 부담을 좀 느끼셔야 됩니다.
0: 너무 많이 주셔갖고,
1: 예.
0: 너무 큰 선물을
1: 아이고,
0: 주셔갖고,
1: 다
0: 이제
1: 이렇게
0: 그
1: 교회를 가게
0: 선물보다 이제
1: 되면.
0: 뭐 교회 갈수 있는 게큰 선물이죠,
1: 아,
0: 더.
1: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교회를 가면 이렇게 꽃바구니

0: 어머니도 드리고, 예.
1: 네,
0: 저랑 함께,
1: 저도 이제
0: 예.
1: 어머니도, 어머니는 예전서부터 들어갖고 두구자를 하고 계세요.
0: 아, 전파선교사?
1: 네, 전파선교사 하고 저는 한 4, 5년 됐어요.
0: 전파선교사 한 지?
1: 전파선교사 한지한 4, 5년 됐는데 이제 어머니가
0: 와,
1: 그러시더라고요.
0: 예.
1: 네가 이제 뭐 교회에다 할 일은 없으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큰 금액을 기부하라고 그러더라고요.
0: 와.
1: 극동방송에.
0: 어머니가 극동방송을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1: 네.
0: 야, 그리고 권기태님이 교회를 못 다니고 있는 5년 사이에도 이렇게 또 전파선교사 헌금도 하고 계셨고, 야, 참. 그래도 그런 전파선교사 헌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마음은 극동방송에 있었고, 하나님께로 있었을 거예요.
1: 네,
0: 그쵸?
1: 감사합니다.
0: 부모님도 아마 어머니도 우리 아들 이름으로 했었을 겁니다. 전파선교사를.
1: 네, 맞습니다.
0: 그니까. 참, 어머니께도 너무 감사하네요. 예. 이
1: 네,
0: 시간에
1: 저도
0: 우리
1: 감사합니다.
0: 감사의 기도 한번 드리실까요? 저 따라서?
1: 네.
0: 저 따라서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1: 나의 구주로 다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네,
0: 아이고,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우리 권기태님. 너무
1: 감사합니다.
0: 감사하고,
1: 네,
0: 마지막으로,
1: 건강하십시오.
0: 예, 바쁘시겠지만은, 제일 좋아하는 인생 찬양 말씀해 주시고, 우리 빠이빠이 할까요? 제일 좋아하는 인생 찬양. 권기태님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은혜가 되는 찬양.
1: 갑자기
0: 갑자기
1: 얘기하시니까
0: 생각 안
1: 생각이.
0: 나죠? 다
1: 네.
0: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뭐, 가사 중간중간에 잠깐 얘기해 주셔도 좋고, 멜로디를 저에게 불러 주셔도 좋고, 꼭 제목 얘기하셔.
1: 감사라는 그게 있는 것 같은데.
0: 감사.
1: 네.
0: 감사. 감사 중에서도 한번 멜로디 한번 뭐 흥얼흥얼 거리셔도 좋고.
1: 예.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0: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 이게 제일 좋아하네요. 찾아보니까.
0: 이곡
1: 예.
0: 무슨 이유로 가장 좋아하세요?
1: 그냥 뭐 들으면 좀 감동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요.
0: 어떤 은혜를 받아요? 어떤
1: 이렇게
0: 감동?
1: 많이 좀 제가 그렇게 큰 고생을 안 하고 살았어도 약간 뭐 힘들 때가 있었는데 이제 뭐 삶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또 하나님이 또 은혜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이 노래 들으면 감동되더라고요.
0: 그때
1: 은혜 받고.
0: 이런 곡을 많이 불렀나
1: 예,
0: 봐요.
1: 좋아해요. 부르진
0: 그렇구나.
1: 않고 그 들어봤어요, 많이. 극동방송에서도 들어보고.
0: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래요.
1: 예.
0: 이 찬양 우리 나누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1: 아,
0: 예. 오늘
1: 감사합니다.
0: 정말 감사하고 계속 방송 들어주시고 좋은 소식
1: 예.
0: 계속 들려주십시오.
1: 네, 건강하시고 많이 이제 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청취자 권기태님의 신청곡 인생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크룩스 목소리로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홍의사계 하나님의 세계 바로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도 포함된 곡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할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하나 둘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예맛에서 고급 김부각 세트 역사의 고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역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세트 견과전문회사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기업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가플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주얼리 루브르파르에서 문자 쿠폰 생명을 생각하며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 쉐이크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0: 김사무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했습니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전화 연결을 하면은 운전 중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꼭 안전을 위해서 정차해달라고 이제 요청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에 있거나 정차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제가 방송 끝나고 다시 전화를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끊게 되는데, 아, 이분은 보니까 방송 끝나고 나서 계속 통화가 안 되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 이제 좀 통화가 될 것 같아요. 이양현님 지금 연결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아마 통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여보세요?
0: 네, 이양현님.
1: 네.
0: 자,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1: 네.
0: 아유, 참 이게 드디어 이제 연결이 되네요.
1: 네.
0: 어렵게 됐는데, 어렵게 된 만큼
1: 네. 네.
0: 한번 잘해보자고요.
1: 네.
0: 우리가 이제 한 1, 2주 전에 네. 운전 중이어가지고 그때 전화를 네. 끊었잖아요.
1: 네, 맞아요. 네,
0: 고속도로인가 돼가지고
1: 네.
0: 계속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정차가 안 돼가지고 다시
1: 네.
0: 전화를 했는데 또 그렇게 안 됐는데
1: 네.
0: 그때 5년 방학이라고 문자를 보내셨던 것 같아요.
1: 네, 무심코 그냥 듣다가 그냥 보내본 거예요. 난 올... 5년 방학이다 이렇게 그냥 한번 그냥 보내본 건데
0: 원래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시작해요 그렇게.
1: 네.
0: 서울 어디시죠?
1: 서울 연희동이요.
0: 연희동.
1: 네.
0: 5년 동안 쉬시면서 네. 지금 어떻게 네.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극동방송은 네.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1: 극동방송은 제가 찬양을 많이 좋아라 해서 CBS나 극동방송이나 이렇게 많이 들으면서
0: 네.
1: 제가 지방을 왔다 갔다 해서
0: 네.
1: 듣죠 많이.
0: 우연히 그냥 알게 됐어요? 아니면 누구 소개로 알게 됐어요?
1: 우연히 듣게 된 거죠.
0: 우연히 듣게 됐어요?
1: 네.
0: 그래서 운전하시면서 계속 듣고 계시는군요.
1: 네네.
0: 듣고 있다 보면 5년 방학 가운데 좀 막 찔리고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드셨을 텐데.
1: 맞아요. 그런 건 있어요.
0: 네.
1: 저희 멘토 언니가 늘 저 신앙의 멘토 언니가 있는데
0: 예.
1: 성악하는 언니인데 이 언니가
0: 예.
1: 항상
0: 예.
1: 그래요. 너 이제 나가야 되지 않니? 너 나가야 돼. 이제 교회 예배 드려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0: 예.
1: 언니 나 올해까지만 하고 나 내년부터 꼭 갈 거야 그러거든요. 진짜 그랬는데 우연치 않게 저번 주부터 가게 됐어요.
0: 아, 갔어요 교회를?
1: 네, 저번 주에 갔어요.
0: 저하고 그때 전화 연결될 때는 안 다닐 때였잖아요.
1: 안 갔죠. 그때는 안 갔죠.
0: 어어.
1: 그 다음 주인가 그 주에 간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주구나 그 주인가? 그러니까 아니, 저번 주에 간 거예요. 이 주일날.
0: 근데 어떻게 갑자기 가게 된 마음이 생겼어요?
1: 근데 그게 너무 가게 될 마음은 없었는데
0: 네.
1: 지인이 왔었어요.
0: 예.
1: 서울에서
0: 예.
1: 지인이 한 제가 그때 또 지방에 있었거든요.
0: 예, 예.
1: 근데 지인 3명이 왔는데 이러려고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0: 오.
1: 그래서 교회를 소개시켜달라고 나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0: 예. 예.
1: 소개시켜준 교회가 내가 첫 신앙을 갖게 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0: 그분들이 네. 소개를 시켜줬어요? 교회를?
1: 제가 소개시켜준 거죠.
0: 아, 누구를요? 아, 이게 무슨
1: 서울에서
0: 말이에요?
1: 지인분, 그러니까 서울 그 주일날도 제가 지방에 있었어요.
0: 예.
1: 지방에 있었는데
0: 네.
1: 그 지인분이 자기는 주일날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0: 아,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1: 네, 그래서
0: 우리 이양현님이 그분한테 교회를 소개시켜줬다는 거죠?
1: 그렇죠. 그럼 여기 예배 드리세요. 이 교회 괜찮아 한 교회가 내가 처음 신앙을 시작했던 교회인 거예요.
0: 네네.
1: 되게 뜻깊었어요. 스스로는. 네.
0: 뜻깊었지만 또 엄청 찔렸겠네요.
1: 엄청
0: 아니 교회를
1: 찔렸죠,
0: 본인이 네. 안 다니고 있는데 뭔 교회를 남을 소개시키고
1: 그러니까요. 네?
0: 이 뭔
1: 그러니까요.
0: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소개하고 나서 찔려서 가셨군요.
1: 네, 우연찮게 그냥 가게 된 거예요. 왜냐면 지인들 다 가니까 나도
0: 그러니까
1: 귀찮은데,
0: 아니, 소개한 사람이 소개해놓고 본인 안 가면은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1: 네,
0: 같이 갔어요?
1: 네, 그렇죠. 5년 만에 첫 예배를 드린 거예요.
0: 연희동 무슨 교회예요?
1: 연희동 교회는 아니고요.
0: 예.
1: 강릉에 있는 교회예요.
0: 강릉?
1: 네.
0: 강원도?
1: 네.
0: 웬일 갑자기 뭔 강릉의 교회를. 아니 집이
1: 네.
0: 서울이시라면서요.
1: 네. 서대문 연희동인데
0: 네.
1: 저희 부모님이 강릉 쪽에 계셔서
0: 예.
1: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0: 아, 주말마다?
1: 네. 가끔씩. 네.
0: 그래서 그분들한테 강릉을 소개해줬고 그 강릉에 있는 교회를 같이 다니는
1: 네,
0: 거예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그럼 이번 주에도 강릉 가셔야 돼요?
1: 지금 저 강릉이에요.
0: 아, 강릉이세요?
1: 네.
0: 강릉을 왔다 갔다 잘 하시는군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차 타고 왔다 갔다 많이 하죠. 장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장거리 같이 다니고 있어요.
0: 그래서 그때도 정차를 못 하셨구나.
1: 맞아요.
0: 그럼 원래 강릉에서 교회를 옛날에 다녔다면 거기가 네. 고향이세요?
1: 맞아요. 고향이에요.
0: 그렇구나.
1: 네. 네.
0: 부모님은 혹시 강릉에 계신다고 했죠?
1: 네네, 계셔요.
0: 부모님은 신앙생활 하세요?
1: 안 하세요.
0: 이제 부모님을 이제 전도해야겠네.
1: 네, 맞아요.
0: 아, 부모님이랑 천국 가셔야죠. 응?
1: 맞아요, 맞아요.
0: 본인만 천국 가실 겁니까?
1: 나 네? 안 되죠.
0: 천국 저희 할머니는 부모님 안 계시면 어떡해요?
1: 그럼요, 맞아요. 그 저희 외할머니는 제가 교회 인도를 거의 많이 했죠. 네, 할머니한테. 네, 하나님 얘기 많이 해드리고.
0: 오케이. 아무튼 일단은 네? 본인이 지금 가게 된 것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한
1: 네.
0: 일이고요.
1: 네.
0: 아마 지지난주에 저랑 통화하고 나서
1: 네.
0: 그러고 나서 어떤 마음속에 아마 변화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1: 그러게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는
0: 네.
1: 내가 굳이 갈 생각이 아예 없었는데
0: 네.
1: 우연치 않게 그냥 발길이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0: 우연이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 영감. 가운데 전화를 못 받고 네. 나서 그 뒤에 네. 하나님이 계속 옆에서 이렇게 푸시를 하신 것 같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오늘 전화를 했을 때
1: 네.
0: 그때 전화 연결이 안 됐기

0: 때문에 교회를 가시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그 사이에 어떻게 또 하나님이 또 인도하셔서
1: 바로 그,
0: 교회를 또 가게
1: 네.
0: 하셨군요.
1: 그 주에 간 거예요. 그 주니까, 저번 주니까. 네, 너무 놀랬어.
0: 자,
1: 나도.
0: 이번
1: 너무
0: 주에
1: 감동.
0: 또 가셔야 되고,
1: 가야
0: 앞으로는 이제
1: 되지.
0: 방학을 하면 안 돼요, 이제.
1: 네, 맞아요.
0: 알겠죠?
1: 하면 안 돼요.
0: 방학하면
1: 네.
0: 안 됩니다.
1: 맞습니다.
0: 자, 이제 축하의 선물. 우리
1: 네.
0: 어떤 선물이 있는지 모르시죠? 아시나요?
1: 몰라요.
0: 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1: 네.
0: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1: 네.
0: 김 세트, 강화삼
1: 네.
0: 김치에
1: 네.
0: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1: 네.
0: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1: 네.
0: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1: 네.
0: 견관회에서 메이플
1: 네.
0: 하루견과, 그
1: 네.
0: 다음에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새로 또 시작됐습니다. 이 선물이.
1: 네.
0: 자, 루브르 파리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1: 네.
0: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생겼네요. 생명을 생각하는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 쉐이크, 그 다음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게
1: 네.
0: 고르시겠습니까?
1: 어떤 게 좋은 거죠?
0: 본인이 하시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1: 그래요? 아,
0: 본인한테 좋은 걸
1: 그러면은,
0: 하셔야지.
1: 주얼리는 어떤 건가요?
0: 주얼리는 이제 액세서리죠?
1: 네. 주얼리
0: 네.
1: 하겠습니다.
0: 오케이. 그러면 주얼리
1: 네.
0: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1: 네.
0: 강릉에 자주 가시니까
1: 네.
0: 강릉 주소를 당첨 문자를 보내면 입력하시고요.
1: 네.
0: 어머니 좋아하시는 선물을, 부모님 좋아하시는 선물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그 선물로 부모님 교회
1: 네.
0: 가시는데 꼭좀 사용했으면 좋겠거든요.
1: 네,
0: 부모님은 어떤 걸
1: 감사합니다.
0: 좋아하실까요?
1: 엄마는 김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0: 김 세트, 오케이. 김 부각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저하고 전화 통화했던 일, 최근에 교회 갔던 일들 잘 설명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자고 꼭 그 얘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저 따라서 이 시간에 감사기도 드리시죠. 저 따라서.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네, 감사합니다.
0: 야, 우리 이양현님을 제가 끝까지 추적한 보람이 있네요. 예?
1: 네, 아이고.
0: 끝까지, 끝까지. 몇 번을 시도하면서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1: 네.
0: 그 사이에 교회를 다니고 계셨을 줄이야.
1: 네,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정말
0: 예.
1: 우연치 않게,
0: 자, 이제 우연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제 얘기하시면 돼요. 예.
1: 맞습니다. 네,
0: 하나님의
1: 맞아요.
0: 인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면 돼요.
1: 네, 맞습니다.
0: 마지막으로 우리
1: 알겠습니다.
0: 이양현님이 제일 좋아하는 인생 찬양 뭐가 있을까요?
1: 저는 인생 찬양
0: 역전.
1: 역전되리라 완전 좋아합니다.
0: 이제 역전되리라.
1: 네.
0: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렇게
1: 네,
0: 시작하는 거.
1: 맞습니다. 네.
0: 왜 좋아하세요, 이 찬양을 제일?
1: 진짜 제가 장거리 하면서 밤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지방을.
0: 예.
1: 그꼭그 노래 하면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냥. 네.
0: 그래요. 이제 예수님 더잘 믿고 교회 잘 다니면서 이미 사실은 역전은 시작됐어요.
1: 네,
0: 삶의
1: 아멘.
0: 역전은 시작됐으니까 여기서 쭉 기도 멈추지 말고 쭉쭉 나가시는 이양현님 되셨으면
1: 맞습니다.
0: 좋겠습니다.
1: 네,
0: 예.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0: 네. 이양현님 만나봤고요. 이양현님의 인생 찬양. 이제 역전되리라 전하면서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 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와 극동방송의 개국 멤버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극동방송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과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를 6월 18일 목요일부터 7월 1일 수요일까지 열고 있습니다. 70년 전 벽안의 선교사들이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들어와 생명을 걸고 안테나를 세우던 그 감동의 역사 사진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입니다. 역사를 아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단체의 단체 관람도 환영합니다. 여수시 문수로에 위치한 전남동부 극동방송 6층과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 대한 문의는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방문 전에 방문 시간을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과 믿음의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 여러분의 따뜻한 방문을 기다립니다.
1: 1분 찬송 순천 명성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중화요리 차이영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 중화 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순천 예찬교회 이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동시에 생명을 주신 생명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우리에게 밝히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죄와 사망과 흑암 아래에 있는 인생들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생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은 온통 어두움 뿐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 뿐인 세상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인생의 끝은 사망입니다. 세상에는 사망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사망의 종, 그리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우리의 주변에는 죽음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인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

그리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생명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에게 밝히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모두는 사망의 권세 아래 사망 아래 매인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생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원한 생명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여 있었던 죄의 포로로, 우리는 죄의 억압 아래 매여 있던 자들이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 안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밝히신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생명 안에 거하고 그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밝힙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전에 우리는 아담 아래 있어서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으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생명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의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생명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생명을 의식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이것이 우리의 기회요. 이것이 우리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 안에 거하고 생명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생명 안에 거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사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었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고 생명 안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 안에 거하고 이 생명의 능력으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0: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반드시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작동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뿌려져야 되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생명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말씀을 계속해서 새겨 듣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밝힙니다.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신비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복적으로 생명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생각이 바뀝니다. 말씀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곧 성경이 성령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는 무엇을 생각하든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생각으로 사는 것, 그것이 성령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어야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또 우리는 기도할 때도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내 생각, 내 뜻으로 우리는 내 논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생명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시편은 기도요 찬송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시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생명 안에 거하는 삶은 말씀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나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삶,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곧 말씀 안에 사는 삶이고, 말씀 안에 거할 때그 말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작동하게 되어서 우리는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생명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순천 예찬교회 이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3-7573번, 061-723-7573번, 순천 예찬교회로 전화주시거나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에스겔 3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가를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열두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에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 적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빚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에스겔 33장입니다. 선지자의 역할과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1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이방 국가들의 심판은 25장에서 32장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회복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말씀은 33장에서 48장까지입니다. 33장은 바로 이 마지막 대목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의 미래 회복에 대한 첫 번째 예언입니다. 에스겔의 소명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의 현재적 상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0절 파수꾼의 비유와 해석입니다. 21절에서 33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상태라는 내용을 통해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33장은 32장과 비교해 볼 때 내용뿐만 아니라 문체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장에서는 애가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33장에서는 가정적 문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3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선포함에 있어서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죄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집합적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지자 에스겔은 이스라엘 전 공동체에 대한 예언임을 선언하면서도 동시에 여러 가정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해결을 촉구함과 동시에 최후의 심판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담고 있는 33장.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적으로 심각해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경고를 듣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평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에 대하여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완악함, 예수 그리스도의 농부들의 비유에서 더욱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들인 메시아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불신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0절입니다. 선지자 역할을 보겠습니다. 새로운 내용의 전개를 알리는 신학적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형식을 통해서 선지자의 책임과 역할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경고 여부에 따라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지자를 세워 예언케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여호와의 사랑이라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심판을 전하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 파수꾼의 비유와 해석입니다. 10절에서 20절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전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중요성과 책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내용적 특징입니다. 1절에서 9절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파수꾼의 비유를 통하여 선지자의 위치와 책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선지자는 예언의 선포 여부에 따라 전 공동체의 생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7절 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준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내용과 흡사합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권위에 의거하여 복음 선포를 명하고 복음 전파자가 백성들의 구원에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10절에서 20절 선지자는 악인의 회개에 초점을 맞추어 회개해야 합니다. 에스겔은 표면적으로는 예언의 대상이 의인과 악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궁극적인 관심은 악인의 회개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벌써 기자는 하나님이 악인의 회개를 기뻐하신다는 선언적 언급과 올로 회개의 가능성에 대하여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죄인을 버리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당시에 죄인이라고 인식되었던 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셋째, 13절, 14절, 18절, 19절 선지자는 설득하는 자세로 전해야 합니다. 이 역에 나타난 가정적인 표현들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정죄하는 자세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21절에서 33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신앙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개인적인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 공동체에 대한 예언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 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0: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6절 하나님의 땅의 약속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 칼과 들짐승과 원역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에서 33절 선지자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9절 모세 언약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25, 26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삶을 판단하는 기준 27에서 29 죄에 대한 보응의 근거로 율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23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오해한 결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24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많은 후손들에게 당연히 약속의 땅을 보장해 주시리라고 자만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당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고도 성전과 율법의 소유로 인해 결코 멸망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했던 교만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25, 26절 그들은 선택된 자들이므로 윤리적 삶과 무관하게 무건적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야곱의 사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 행함과 함께 일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30에서 33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31절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는 듣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2절 단지 음악을 듣는 정도로 소홀히 여겼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선지자는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유지시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14절에서 16절 참다운 신앙은 합당한 열매를 수반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 자체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종교적 성공은 오히려 심각한 타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 해내고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 실패한다. 옛날 중국의 동진시대에 차윤과 송강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학문을 놓지 않았고 그 결과 한 시대의 높은 관직을 겸하며 어질게 다스렸다고 전해집니다. 차윤은 어려서부터 태도가 공손하고 부지런하였고 학문에 대한 관심도 깊고

싶어 책도 많이 읽었지요. 그러나 집안이 가난하여 등불을 켤 기름을 구하기란 어려웠습니다. 차유는 등불 없이도 책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다 여름밤 수십 마리의 반딧불을 깨끗한 천 주머니에 담아 그 빛 아래서 책을 읽었습니다. 송강 역시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등불 대신 겨울밤 소복히 내린 눈에 반사되는 달빛 아래서 열심히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이렇게 차윤과 송강이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준 반딧불이의 형과 눈의 설을 합해 훗날 형설지공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된 사람은 가장 필요한 때에 꼭 쓰임을 받습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하고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합시다. 꼭 필요한 때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어려운 일 당할 때 도미니스의 찬양과 러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연주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그 사람의 직업 그리고 꾸준히 노력했던 모습들을 주님의 일에 사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세리 마태도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꼼꼼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잘 기록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열심을 다할 때 꼭 그 일에 대해 쓰임받을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옹기장의 찬양과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매일 열심히 노력하며 그 무언가를 위해 반복적인 일을 해낸다면, 그 의지와 노력이 계속된다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어떤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6월입니다. 지나온 시간마다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인사드립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0: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치고 힘드신 시간은 없으셨나요? 힘들다, 지친다 말보다 함께하자, 너라서 참 고맙다 말로 표현해보세요. 나의 한마디가 자녀와 가족, 그리고 곁에 있는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6월 말씀 안에서 자녀를 축복하며 평화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여수 중문교회 김수희 권사님의 낭독입니다.
1: 갈라디아서 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쓰는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2: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과 어로켈라그래피 전시회를 6월 18일 목요일부터 7월 1일 수요일까지 열고 있습니다. 70년 전 벽 안의 선교사들이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들어와 생명을 걸고 안테나를 세우던 그 감동의 역사 사진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로켈라그래피입니다. 역사를 아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단체의 단체 관람도 환영합니다. 여수시 문수로에 위치한 전남동부 극동방송 6층과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 대한 문의는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방문 전에 방문 시간을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과 믿음의 어로켈라그래피 전시회, 여러분의 따뜻한 방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마린 글로리 갤러리 빛과 소금은 6월 30일 화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에 제32회 여주존 노마드 미슬리라는 이름으로 동문들이 만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구석에서 꽃피운 작품들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관람은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여수 서문학교회는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에 쌍둥이 찬양사역자

0: 이하송과 이재 집사를 모시고 교회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지켜온 10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열리는 이번 예배 방송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5520번에 4949-494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누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해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아름다운 요새의 바다와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믿음의 기업 요스 스카이 펜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선교중앙교회 안드레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결론은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우리 모두는 쉼을 원합니다. 몸이 피곤하면 쉬고 싶고, 마음이 지치면 위로를 받고 싶고, 삶이 힘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쉼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또 취미 생활을 즐기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좋은 환경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분명 쉬고 왔는데 피곤해요. 휴가를 다녀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잠을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는데 또 잠이 옵니다. 많은 기업들과 또 그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딱 노리고 이런 광고들 많이 만들었죠.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인생을 즐겨라. 그리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랬으니까 이제 쉬어라. 자, 그렇게 쉬어도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휴가를 갔다 오고 놀러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 또 피곤해요. 우리는 육체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지쳐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술은 나날이 발전해가고 생활은 편리해졌고 먹고 사는 문제도 과거보다는 정말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 불안합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점점 늘어나고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알레르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조심하는 음식들 막 그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하고 털이 있습니다. 털이 있으면 막 목이 부어요. 근데 아 먹기 싫어요. 그러면은 등짝을 탁 맞으면 그냥 먹어. 그러면은 그냥 먹는 것입니다. 알레르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조금만 하면은 뭐 아토피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요즘 살기가 힘이 드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쉼을 약속합니다. 점점 좋아지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안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잠시의 휴식일 뿐 영혼의 쉼은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고 생계를 위해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눈 뜨면 일하고 해지면 일을 그치고 집에 돌아가는 삶. 그때 휴일이 있었겠습니까? 주일이 있었겠습니까? 1년 365일 그렇게 일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과 규례를 더 강조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수백 가지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우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 취급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몸이 지쳤지만 마음도 지쳐 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열심히 살아라. 이왕 진 거 그냥 끝까지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내게 오라.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쉼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보고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5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감사의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자신을 나타내겠다고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겼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당시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고요.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보지를 못했을까요? 왜 알아보지를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그 전통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는 숨겼고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들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이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요청이 필요할 때, 뭔가를 해야 할 때 부모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무지도 아니고 바로 교만입니다. 몰라서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죄인이 예수님께 다가갔던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사모해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트집을 잡기 위해서, 뭐 하나 흠집 잡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이유로, 내가 직분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성경에 지식이 충만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교묘하게 바꿔서 믿고 있는지는 아닌 것인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고 계십니다. 26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도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많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걸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외나무길입니다. 그 길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하게 살면 된다고 얘기하고 종교는 다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요. 그러므로 우리의 피난처는 철학도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나의 경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삶이 무너질 때도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피난처는 교만한 자들이 찾는 곳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나이와 같은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초청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일을 정말 많이 해가지고 피곤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칠 정도로 애쓰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는 누군가 등에 짐을 얹어놓은 것처럼 눌려있는 자를 뜻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무거운 세금 때문에 시달렸고 생계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날마다 날마다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거운 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짐이었습니다. 아니, 왜 종교적인 짐이 무겁습니까?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바로 그 종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신 분이 계시겠죠. 그런데 왜 이 종교적인 짐이 무겁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수많은 전통과 규례를 덧붙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몇 걸음까지 걸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손을 씻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한 세밀한 규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그것도 그것에서 또 파생된 613가지의 율법들, 그리고 또 포함된 그 장로들의 그런 모든 전통과 규례, 그리고 그것을 모두 지켜야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복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쁨보다는 예배를 드릴 때도, 그리고 생활을 할 때도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닌가, 율법을 또 잘못 지키는 것은 아닌가, 내가 또 이렇게 죄인처럼 살아야 되는가,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두려움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짐을 묶었습니다. 짐을 지게 하였습니다. 종교적인 짐을 지우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오히려 살립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짐은 이것뿐만이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자녀의 문제, 부부의 갈등, 부모를 돌보는 그런 책임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짐을 지고 있습니다. 생활비와 대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밤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짐을 안고 있습니다. 질병과 통증, 그리고 노년의 연약함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워

온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자,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하고 참된 평안을 빼앗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짐을 벗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먼저 짐을 내려놓고 나한테 오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게 오라. 먼저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짐이 없어지면 예수님께 나아가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볍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의 형편이 나아지고 나의 마음이 정리가 되면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청은 그 반대입니다. 짐을 가진 채로 오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진 채로, 눈물을 가진 채로, 상처를 가진 채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차가 고장이 났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고치려고 해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고장을 완벽하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애매하게 수리해서 카센터 갔다가는 오히려 더 핀잔을 받기 쉽죠. 고장이 났을 때 고장난 채로 그대로 가져가야 정비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너 짐이 많구나, 너 짐 지금 빨리 내려놓고 나한테 와, 이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짐을 내려놓게 해줄게. 평안하게 해줄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예수님은 쉬는 방법을 가르쳐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의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쉼은 잠시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어서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 더 힘이 듭니다. 돈으로 얻는 만족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돈을 어느 정도 썼는데 만족했어요. 다음번에 똑같이 쓰면 그게 만족이 안 됩니다. 더 많이 써야 만족이 됩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괜찮아, 힘들지. 당장은 위로가 되는데 떠나고 나면 다시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은 환경을 넘어서는 평안함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도 베드로는 불안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요처럼 질병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식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 고민들 한두 개씩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눈물과 상처를 품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청은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다시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고 우리의 영혼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내게 오라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을 조금 읽고 아시는 분들은 의문을 품습니다. 아니, 앞에서는 다 짐을 내려놓게 해주신다고 해놓고 왜 다시 멍에를 지우게 하십니까? 자, 여기서 멍에는 무엇입니까? 소나 나귀의 그 어깨에 씌어서 밭을 갈게 하는 나무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멍에는 매우 익숙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농부들이 어린 소를 훈련을 시킬 때 어린 소만 따로 멍에를 쥐고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밭을 갈게 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많은 큰 소와 함께 멍에를 쥐게 해서 밭을 갈게 합니다. 큰 소가 앞에서 방향을 잡고 힘을 쓰면 어린 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힘을 쓰지 않아도 큰 소가 힘을 쓰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100% 힘을 발휘하지 않아도 저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소는 큰 소의 걸음을 배우고 방법을 배우고 또 그것을 익혀서 나중에 큰 소가 되었을 때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혼자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짐을 혼자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의 짐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가장의 무게라는 것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혼자만 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함께 지고 가족들이 함께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은 그 걸음걸이가 달라지겠지요. 예수님이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대신해서 감당해 주시니 우리는 그저 그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나만 그냥 독단적으로 막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배우라.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배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기적을 배우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먼저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많은 그 고통 그리고 환란은 환경 때문에 우리 주변 때문이 아니라 나의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괴롭지요. 내 자존심이 상해서 힘들지요. 내 계획이 무너져서 낙심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섬김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배우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점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 그냥 육신의 휴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쉼, 곧 영혼의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기도했다고 나서 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달라질 수 있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기도하고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우리의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나의 질병이 당장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과 상관도 나는 만족하겠네. 값진 재물도 내게 없으나 빛난 면류관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그 모든 것들이 만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 믿으면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도 때로는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멍에를 왜 맵니까? 밭을 갈기 위해서 멍에를 매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멍에만 매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 밭에 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풀이 자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퍽질퍽해가지고 앞으로 나가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가니 우리의 짐은 가볍고 멍에가 가벼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힘의 원동력이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바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피난처를 찾습니다. 돈이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건강이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명예가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피난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영원한 피난처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해도 환경도 바뀝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하지 않는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빈몸으로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피곤할지라도 세상으로 도망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혼자 짐을 지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고민 중에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영원한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결단의 찬송,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도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고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여수선교중앙교회 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1-9191 여수선교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 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음악이 우리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누구도 부인을 못할 텐데요. 근데 이게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신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노스스테이트 대학교 연구팀의 결과인데요. 연구 결과 이 수술 직후에 음악을 들으면 환자의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심박수와 통증이 감소하고요. 그리고 불안 수준이 떨어지는 현상이 통계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연구에서는 음악을 듣는 단순 행위가 이렇게 회복 기간에 환자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번 연구 결과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떤 음악을 듣는가 또 그 음악의 선율과 메시지에 따라서도 영향이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추후에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음악도 이렇게 우리의 정서와 신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이 찬양은 그 영향이 얼마나 클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찬양은 단순히 우리가 혼자 부르는 것이 아니라 듣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또 우리에게 임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 또 모든 생각과 번민을 내려놓고 찬양의 능력을 믿으면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레위지파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찬양 함께 하셨나요? 찬양하니까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죠?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가 더욱 찬양할 때죠. 다윗은 시편 42편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자신의 영혼에 선포를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

0: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선포와 동일한 선포를 우리 영혼에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지만 시편 42편 5절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 안에 있는 능력을 이 시간 경험하시길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자, 오늘 6월 29일 월요일인데요. 오늘은 찬양 속으로 은혜 속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박소훈 교수님 잠시 후에 모시고 말씀 나눌게요. 먼저 준비한 선물 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속 92.9MHz 전남 동부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 소개됐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요. 여수 함해 등대 옆에 위치한 지뜨 펜션에서 제공하는 주중 2인 1박 숙박권,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담터에서 차 선물 세트를, 특별한 여수 여행의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제공하는 크루즈 승선권, 도서출판 토기장에서 드리는 신간 신앙서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하는 감자탕 맛집 진통 뼈사랑에서 3인 감자탕 식사권, 여수를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 여수 원조 딸기 모찌 선옥씨에서 딸기 모찌를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저녁 되세요.
0: 선물이 더 있는데요. 찬양이 함께하는 카페 여수 소다만 카페에서 커피와 수제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찬양 속으로 은혜 속으로 시간인데요. 박소훈 교수님 오늘도 변함없이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네.
0: 네. 오늘이 6월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2: 아, 그러니까요. 네.
0: 상반기 마지막 월요일인데요. 네.
2: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0: 그렇죠. 네. 2026년 상반기가 이렇게 저물고 있습니다. 네.
2: 그러니까요. 네.
0: 하반기가 이제 이틀 뒤면 시작이 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방학 때 잘 보내고 계세요?
2: 네, 방학이지만 또 방학 때 많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0: 또 분주하게 지내시나요?
2: 네, 열심히. 네.
0: 그래요. 방학 얘기를 제가 꺼냈는데,
2: 네.
0: 우리 극동방송을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극동방송도 코너 방학이 있어요.
2: 아, 네. 네,
0: 서머 스페셜이라고.
2: 네.
0: 그래서 한 가지 좀 안내 말씀을 드리면,
2: 네.
0: 7월 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2: 네. 네,
0: 다음 주 월요일부터 코너 방학이 시작됩니다. 이름하여 네. 이제 서머 스페셜인데요.
2: 네. 네.
0: 그동안 이제 저희가 뭐 많은 멘트를 하느라고
2: 네, 네.
0: 찬양을 좀 많이 띄워드리지 못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멘트를 많이 줄이고
2: 네. 네.
0: 시원한 여름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 하시라고
2: 네. 네.
0: 요 기간 찬양을 많이 띄워드리거든요.
2: 네.
0: 그래서 우리 교수님은 8월 16일까지
2: 네, 네. 방학인가요?
0: 방학입니다. 네. 네. 그래서 교수님 뭐 학교도 방학하고
2: 네. 네,
0: 방송도 방학하고
2: 네.
0: 네. 아, 우리 교수님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2: 아, 그런가요? 전 좀 서운하다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0: 서운하다는 감정이 있으시면은 네. 다행입니다.
2: 네.
0: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서운하신 그 감정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네.
2: 그래주시리라 믿습니다.
0: 네. 우리 교수님께서 충전하시고
2: 네.
0: 더 은혜로운 찬양
2: 네.
0: 가지고 오실 거라 믿습니다.
2: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자, 오늘 어떤 곡들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2: 네, 첫 번째로는 모퉁이 돌입니다. 제가 이제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잖아요.
0: 네.
2: 근데 모퉁이돌 지난주에 제가 찬양곡을 했는데
0: 아, 그러세요?
2: 네, 너무 좋아요. 늘 해도 한 1년에 한 번은 꼭 하거든요, 제가요.
0: 네. 네.
2: 근데 가사도 그렇고 뭔가 그 음악이 되게 저에게 주는 또 감동이 커서
0: 네.
2: 네.
0: 저도 이 곡을 부른 기억이 납니다. 저도
2: 한때
0: 성가대를 했었거든요.
2: 네. 그러세요?
0: 그래서

0: 저희 성가대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신데. 네.
1: 아, 참 이 고음이 좀 났으면은 제가 여기 있지 않았을 텐데.
0: 네. 근데 지난주에 이 찬양을 하면서 테너분들이 네. 음정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엘토랑 소프라노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네. 저를 보고 얼마나 아, 지휘자님 고생 많으신다 이 표정으로 그래서 끝나고 났더니 저한테 네. 막 커피랑 대추차랑 막 많이 사다 주셨어요. 고생했다고.
1: 이게 음정을 정확하게 때려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면은 하모니가 안 일어나잖아요.
0: 그렇죠.
1: 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0: 그렇긴 한데 네.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 신기하게요. 네. 이렇게 본당에 올라가서 찬양을 할 때는요. 그 하나님이 그걸 다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긴장감이라는 게 그게 또 그런 본 공연이나 이런 데서 예배에서 그게 진짜 무슨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죠.
1: 그렇죠.
0: 네, 그런데 네. 진짜 어떤 일반 무대에서도 이거 좀 신경 쓰고 하면 진짜 음정이 안 올라갔던 음정도 올라가고
1: 그래요.
0: 예, 서로 화이팅이 뭔가 되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이제 무대가 주는 그 긴장감과 또 그런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음이 올라가는 걸까요? 아니면 청중들의 귀를 가려주시는 걸까요?
0: 아, 일단은 제가 생각에는 음이 올라가는 네. 것 같아요.
1: 아, 알겠습니다. 네.
0: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1: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0: 네, 네. 네.
1: 자, 오늘 첫 곡 모퉁이 돌인데요.
0: 네.
1: 곡 좀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이 곡은 레리 고스라는 분이 작곡을 했고 세계적인 거장 데이비드 클라이데스데일이라는 분이 편곡한 곡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의 편곡의 곡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1: 네.
0: 근데 제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편곡이 된 곡도 또 있는데 이분이 좀 약간 웅장하게 이 오케스트라 선율을 잘 사용해서 그 뭔가 이렇게 품는 듯한 그러면서도 웅장하면서도 뭔가 힘차게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또 힘이 있거든요.
1: 네.
0: 그 힘을 가지신 이분이 편곡을 하신 곡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분은 뭐 이렇게 저도 찾아보고 또 알아보니까 성경적인 묵상을 음악적으로 시각하는데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편곡가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1: 네.
0: 네.
1: 지금 편곡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클라이데스데일.
0: 네. 네.
1: 이 편곡자의 어떤 특유의
0: 네.
1: 그 어떤 블록버스터 같은
0: 네.
1: 아, 화려함과
0: 그렇죠.
1: 웅장한
0: 네, 맞아요.
1: 네, 그런 부분이 꼭 곡에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근데 이분이 피아노를 잘 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피아노도 끝에 손가락을 이렇게 옥타브로 친다고 하잖아요. 8음.
1: 아, 네. 네. 한 옥타브로.
0: 네.
1: 네.
0: 옥타브로.
1: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0: 그렇죠. 그렇죠. 네. 피아노를 연주할 때 가장 길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옥타브를 넘어가시는 분도 사실 있긴 한데
1: 네, 네.
0: 옥타브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분이 옥타브를 많이 사용해서 피아노를 치게 해놔서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웅장함이 당당당당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피아노를 조금은 치니까
1: 네.
0: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 것 같아요.
1: 전율이.
0: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분의 곡을 좀 많이 좋아합니다.
1: 네.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이 전주 부분에도 이제 전반부에서 이제 우리가 노래 나올 때는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1: 네.
0: 근데 한 여섯 마디 전주 나올 때는 굉장히 이렇게 또 화려해요. 그래서 저희가 앙상블 한 18명 정도가 이제 저희가 앙상블이 있어요. 악기. 저희가 이제
1: 도림교회 말씀하시는
0: 거. 예, 네, 저희 교회 이제 백면에서 왔다 갔다 성가 대원만
1: 네.
0: 그리고 이제 그 오케스트라 앙상블이
1: 네.
0: 저희가 한 18명에서 뭐 20명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젊으신 분들이니까 그 이거에 대한 그 뭔가 이렇게 막 끌어오르는 아까 그 전율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해주고 했더니 처음에 딴딴딴띠 따따따따따 하면서 좀 이렇게 잔잔하게만 갔던 것을 제가 이렇게 좀 묵직하게 막 이렇게 갔더니 그게 살아나니까 막 노래하는데 막 다 대원들이
1: 네.
0: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전주 듣는 것만으로도 사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제 전주도 간주도 후주도 다 노래다 음악이다
1: 네.
0: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전주에서부터 느껴지는 이분의 이 편곡자의
1: 그 웅장함이
0: 예, 웅장함이 네. 좀 많이 담아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1: 오케스트라 단원이 적지 않은데요. 18명.
0: 네, 그렇죠. 네, 네.
1: 웅장하겠습니다.
0: 네. 네, 이제 보통 한 15분 정도는 이제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1: 네.
0: 한 두세 분에서 다섯 분까지는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
1: 네.
0: 네, 그런 분들이 또 같이 하고 있어요.
1: 워낙 큰 교회라.
0: 아, 네.
1: 네, 목사님께서
0: 뭐
1: 또
0: 더 큰 교회도 있는데.
1: 자부심이 클 것 같습니다.
0: 아, 네. 네.
1: 자,

0: 퉁이돌 성가대원이라면 한 번씩은
1: 그쵸, 네.
0: 불러본 성가곡이 아닐까
1: 네.
0: 싶은데요. 예수는 모퉁이돌 이렇게 시작하죠.
1: 네,
0: 네,
1: 맞습니다.
0: 그 곡입니다.
1: 네.
0: 네, 자 한번 들어보시죠.
1: 네.

0: 수원 시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모퉁이 돌 들으셨습니다. 네. 아, 교수님 조금 아쉽네요. 그죠? 네. 오케스트라 좀 연주가 아, 네. 같이 좀 들어갔으면은 더 웅장하고 더 그러네요. 좋았을 텐데. 네, 네. 이 피아노 반주만 아, 그러니까요. 있어 가지고 좀 아쉽네요. 네.
1: 저는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게 세상에 사실 건축가들은 거칠고 쓸모없는 돌이면 버리잖아요. 네. 내다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칠고 쓸모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구원의 성전 가장 중심이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저는 그 건축가들이 돌로 이렇게 먼저 건물을 만들 때 네. 물론 반듯반듯한 돌로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큰 돌들을 다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돌을 넣는다는 그런 말도 제가 들었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네. 그 어떻게 보면 조각조각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만드실 때 우리의 진짜 아무것도 아닌 우리 정말 못나고

0: 거친 그 돌들이 하나하나 큰 돌들 사이에 조그맣게 조그맣게 끼어서 그큰 돌을 받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쓸모없는 돌, 쓸모없는 삶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1: 네. 이게 모퉁이 돌이라는 게 사실은 건물의 기초가 되는 그런 돌이잖아요. 그리고 벽과 벽을 이제 연결하는. 예. 그래서 핵심 돌 중에 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성경에서는 모퉁이 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이게 우리 구원의 이제 기초가 되고 또 에베소서 말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지어져 갈때그 기초가 되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삶의 기초가 되시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되시기도 하고. 예. 그래서 예수는 모퉁이 돌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않나 싶어요.
0: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신앙, 그 고백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가사로, 멜로디로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1: 네.
0: 저는 찬양을 할 때마다 그 마음이 듭니다. 좀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저는 그게 너무 늘 감동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1: 네. 이 곡에서 보면 그 내가 죄에 눌릴 때 안식처가 되신 주참 진리의 씨 뿌렸네 예수는 모퉁이 돌 이렇게 가사가 나오는데 그 뒤에 이제 후렴 가사 보면은 이제 이게 클라이막스가 되면서 하나의 선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찬양 대원들의 그 노래와 또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하나의 그 클라이막스처럼 폭발하면서 네. 예수는 모퉁이 돌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네. 하나의 장엄한 정말 선포가 아닌가? 네, 그런
0: 그래서
1: 생각이
0: 만세
1: 듭니다.
0: 반석 대신이 거기부터는 이렇게 디바이드 되는 것도 다르거든요.
1: 아,
0: 예,
1: 그래요.
0: 그러니까 빰빰빰빰빰빰 이렇게 치면서 나오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때는 또 이렇게 엄청 신나게 부르는 좀 타이밍이 중간에 있어요. 만세
1: 맞아요,
0: 반석
1: 맞아요. 네.
0: 대신 빰빰빰빰빰 그 부분이 사실은 남자분들이 이제
1: 네.
0: 부르는 부분이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남자분들만.
1: 네.
0: 그래서 그게 박자가 잘안 맞춰지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본당에 올라가서는 그게 또 박자가
1: 맞아요.
0: 맞아진다는
1: 네.
0: 그게 하나님의 큰 섭리가.
1: 기이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0: 그래서
1: 곡입니다.
0: 매주 어떻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1: 네. 예수는 우리 삶의 모퉁이 돌 되십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두 번째 곡입니다. 은혜의 강가로 골라오셨네요.
0: 뭐, 이 곡은 너무 오래되기도 했는데, 늘 그냥 이 곡을 들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정말 은혜의 강가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은혜의 강가로 가고 있구나.
1: 그러니까 이 메마른 내 영혼을 이렇게 촉촉히 적셔주는 네, 그런
0: 그러니까요.
1: 느낌이 듭니다. 네, 또 이렇게 평안함을 주는 그런 곡이기도 하고요.
0: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우리에게 막 웅장하고, 막그 스펙타클한 음악이 우리에게 좀 어떨 땐또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1: 맞아요.
0: 그런데 또 잔잔한 곡을 찬양곡을 듣고 부르다 보면은 내 마음의 은혜와 감사가 저절로 나는 이게 그래서 이 곡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곡이어서 골라봤습니다.
1: 그래요. 앞서 이제 예수는 모퉁이 돌, 이 곡과는 조금 다르게,
0: 다르게
1: 예, 잔잔한 피아노 선율만으로 또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곡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데요. 네.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보듬어 주는 듯한, 네. 그런 느낌도 주는 그런 곡입니다. 네.
0: 그래서 이 곡은 오성주 작곡가님이 그러니까 16살 때이 곡을 작곡했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계시다가 독일로 음악 공부를 위해서 건너가셨는데 독일에서 한 34년 동안 거기서 교회 음악도 공부하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렇게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독일에서 체류하시면서 작사 작곡하신 곡이 무려 한 500편에 이른다고 합니다. 저도 이 작곡가님을 사실은 처음 지금 봤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또 책도 쓰셔서 칼럼집을 쓰셨는데 믿음의 꿈을 꾸는 자에게 그 책을 보면은 아주 깊은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1: 네. 네. 천재시네요.

0: 네, 16살 때이
1: 그러니까요.
0: 곡을 쓰셨다고 하면 대단하십니다.
1: 네,
0: 네.
1: 그리고 어떻게 16살 때 이런 아름다운 곡을 지었을까요? 사춘기 시절이었을 텐데.
0: 저는 곡도 곡인데,
1: 네.
0: 이 가사의
1: 가사가.
0: 깊이가
1: 아,
0: 16살 그 청소년의 나이에
1: 그러네요.
0: 이런 가사가 나올 수 있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1: 그러네요. 네.
0: 자. 어떤 가사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1: 네.
0: 자, 이곡 한번 들어보시죠.
1: 네.

0: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네. 홍순관의 음성으로
1: 아, 근데
0: 함께
1: 음성 좋으신데 저
0: 해주셨습니다.
1: 처음 들어봤는데.
0: 처음 들으셨어요?
1: 예.
0: 네.
1: 마음이 평안해지네요.
0: 담담하면서도 애절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어떤
1: 그러니까요.
0: 그런 느낌의
1: 아,
0: 곡으로 이렇게 또
1: 사람의
0: 만들어내시는,
1: 목소리가
0: 네.
1: 정말 신기하네요. 제가 부르는 곡하고 좀 다르게 느껴지네요.
0: 그럼요.
1: 더 열심히
0: 네.
1: 부르겠습니다.
0: 네. 그래요. 가사 잘 들어보셨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0: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이 고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네. 가사가 단순해요. 네. 네, 단순한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1: 네. 네.
0: 마치 그 다윗의 시편에서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1: 갈급하는 것,
0: 네, 갈급한다는. 네.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헐떡이는. 네. 거라고 하잖아요.
1: 아.
0: 네. 그런 그 갈급한 심령이 예, 촉촉히 하나님의 은혜 그 영혼을 적시기를 원하는.
1: 네.
0: 예, 그런 간절한 소망이 이 가사에서 좀
1: 담겨있네요.
0: 예,
1: 네.
0: 느껴진 것 같습니다.
1: 네. 또 말씀을 듣고 가사를 또 다시 생각해 보니까.
0: 네.
1: 정말 우리가 금방 말씀하셨을 때 정말 가란 나의 영혼.
0: 네,
1: 헐떡이는.
0: 네.
1: 헛떡이는 그런 때에. 네. 생수로 가득 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0: 네.
1: 우리와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찬양을.
0: 네.
1: 들으면서.
0: 그래요.
1: 네.
0: 우리 인생길을 흔히 이제 광야길이라고 하잖아요.
1: 그쵸.
0: 네.
1: 네.
0: 광야는 물이 없어가지고. 네. 황량하기도 하고. 네. 가라기도 한 그런 곳인데. 얼마나 그 광야길을 갈 때 피곤하고 또 지치겠어요.
1: 네. 그렇죠.
0: 그런 심령이 정말 주님께 내 영혼을 제발 좀 적셔주세요.
1: 네. 네.
0: 주의 생수로.
1: 네. 네.
0: 그 우물가의 그 여인도 생각이.
1: 네.
0: 납니다.
1: 네. 네.
0: 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길 지금 광야길을 걸으면서 정말 영혼이 지치고 또 너무 힘들고 내 영혼이 너무 메말라 있는 것 같은 그런.
1: 네.
0: 느낌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 나아가시면 참 좋겠어요.
1: 네. 네.
0: 주의 그 은혜의 강가로.
1: 네. 네.
0: 그 십자가의 강가로 주님께 나아갈 때 가란 심령이 채움받고 또 만족해 될 줄 믿습니다.
1: 네, 네. 아멘입니다.
0: 자, 세 번째 곡으로 넘어갈까요?
1: 네, 세 번째 곡은 부흥입니다. 부흥.
0: 부흥.
1: 네, 우리. 네.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부흥이라는 곡은요.
0: 네. 네. 예수전도단의 부흥이죠.
1: 네. 그래서 이 곡은 고형원 성교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찬양이더라고요.
0: 네, 맞아요.
1: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 예, 한국교회 찬양 문화를 완전히 새롭게 정말 바꿔놨다고.
0: 맞아요.
1: 애들 하시고 또. 네. 지금까지도 뭐 연합 집회나 선교 대회 또 뭐 교회 성가대 찬양팀. 예, 뭐 어디서든지 울려 퍼지고 있는 곡이죠.
0: 네. 네. 이 곡이 처음 나왔을 때가 1997년이 아니었나.
1: 네,
0: 싶어요.
1: 맞습니다. 네.
0: 네. 그때 가을 즈음에서.
1: 네. 네,
0: 이 찬양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고 제 기억으로는 예수전도단이 이 찬양이 이제 나오고 나서 전국 투어를 한번 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교회 안에 부흥의 열망을 이렇게.
1: 네.
0: 바람처럼 일으켰던.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이렇게 사뭇 또 나네요.
1: 아, 그러시네요. 네. 저 97년에는 제가 이태리에서
0: 계셨죠?
1: 이태리에서 유학 중이어가지고.
0: 네.
1: 전혀 제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
0: 네.
1: 감사합니다. 그때 IMF 갔었죠?
0: 맞아요.
1: 네, 네,
0: 사회적으로는 이제 IMF가 와서.
1: 네.
0: 참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절망이 있고.
1: 네, 네. 낙심에. 네. 있었을 때.
0: 맞아요.
1: 네.
0: 그럴 때 이 곡이.
1: 아.
0: 정말 한국교회 축복처럼.
1: 아.
0: 네, 좀 부어졌던.
1: 아, 그랬겠는데요.
0: 네, 그런. 네. 찬양입니다.
1: 아.
0: 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
1: 네.
0: 이 찬양에 대한 또 추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곡 들으시면서 그 당시. 네, 이 가사에.
1: 네.
0: 우리의 마음을 담고 또 우리의 기도를 담았던.
1: 네. 네,
0: 그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네. 네.
0: 예수전도단이 부릅니다. 부흥.
2: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만민

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0: 예수전도단의 찬양 함께 들으셨습니다. 부흥이었습니다. 아, 저는 이 찬양을 그 당시에도 이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찬양의 가사는
1: 네.
0: 이 작사자, 이 작곡자의 그 영성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1: 그렇죠.
0: 네. 그 영성을 반영하는 것이 찬양의 가사인데 저는 이 부흥 찬양을 처음에 이렇게 부르면서 이 황무함.
1: 네. 네.
0: 이 황무함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네. 지금도 아마 영적인 황무함이 또 있죠.
1: 네. 네네.
0: 그래서 이 황무함이 주는 그 아픈 마음.
1: 네. 네, 맞아요.
0: 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또 아파하실까. 네.
1: 맞아요. 저도 이 가사를 들으면서 그때 제가 어디 교회 가가지고 찬양팀의 그 찬양을 듣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0: 네.
1: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0: 네.
1: 네.
0: 제가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이제 네. 계산을 해보니까
1: 네.
0: 이게 거의 한 30년이 된 곡이네요. 처음 나온
1: 그러네요. 네,
0: 그렇죠?
1: 97년이니까 네. 예, 거의 30년이네요.
0: 정확하게는 이제 29년 된
1: 네, 네, 그러네요. 예.
0: 그런 곡인데 다시 이 부흥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한국교회 네. 안에
1: 예, 아, 네.
0: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좀 바라보면 어떨까 그런 네. 생각도 듭니다. 이 30주년이 이제 내년에 되는데
1: 네.
0: 네, 부흥 이 곡의 30주년을 기념해서
1: 네.
0: 한번 이벤트가 또 열려도 좋겠다.
1: 부흥의 역사가.
0: 그러니까요. 네. 네. 비단 그냥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 네네.
0: 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네. 또 부흥의 불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는
1: 네.
0: 어떤
1: 네.
0: 귀한 좀 행사가 열리면 좋겠다.
1: 아, 네.
0: 네. 자, 오늘도 세 곡을 소개해 네. 주셨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 주신 곡이 모퉁이돌.
1: 네.
0: 네. 그리고 두 번째 곡이
1: 두 번째 곡은 은혜의 강가로죠.
0: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곡이
1: 세 번째 곡은 부흥입니다.
0: 부흥.
1: 네.
0: 네. 이렇게 세 곡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뭐 한 곡 한 곡이 아마 여러분들 각자에게 또 추억이 되고 또
1: 네.
0: 좋은 기억이 됐던 그런
1: 네.
0: 곡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님과 곡 하나로 함께 추억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1: 아, 그럼요.
0: 네, 네, 또 네. 얼마나 가슴 따뜻한 일인가.
1: 네.
0: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올 여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이 시작되잖아요.
1: 네.
0: 네. 주님과 정말 귀한 추억들을 나누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추억이 또 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1: 아.
0: 네, 힘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네. 그러네요.
0: 오늘 귀한 또 찬양들 감사드리고요.
1: 네.
0: 네. 방학 잘 보내시고.
1: 네, 네.
0: 네. 방학 끝나고 또 뵙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1: 네. 고맙습니다.
0: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끝 찬양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영어 찬양으로 띄워드릴게요.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김용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제168강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신학 이야기입니다. 신정통주의는 18세기 계몽주의에 근거하여 형성된 인간의 도덕과 양심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신학, 즉 내세를 부인하고 현세적 자유주의 신학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어난 새로운 정통신학 운동입니다. 자유주의를 반대하고 새로운 정통, 복음을 새롭게 변증한다는 의미에서 신정통주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분은 칼 바르트로 1886년 스위스 바젤대학의 신약학 교수인 프리츠 바르트의 장남으로 출생합니다. 베른 대학의 신학 공부 시작해서 베를린, 튜빙겐, 말부르그 대학에서 공부했고 23세 목사 임직을 받아 제네바에서 사역을 시작하죠. 그 목회 사역 동안에 로마서 주석으로 유럽에 주목받는 지도자로 떠오릅니다. 1921년에 괴티겐 대학의 조직신학 강의가 시작됐고 1925년, 1930년 민스터 대학에서 교의신학과 신약성경 주석을 강의합니다. 1927년 기독교 교의학 개요가 출판되지요. 1930년 보훈대학의 강의를

0: 하면서 1933년 나치 독재 정권에 항의하는 바르멘 신앙선언 고백이 선포됩니다. 1945년 독일에서 추방돼서 바젤 대학에 복귀를 했고 62년에 은퇴를 했고 68년에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칼 바르트 교수는 구자유주의 신학을 극복하기 위하여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 그래서 신정통주의의 선구자가 되지요. 그런데 정통신학의 회복이 아닌 새로운 정통신학에 평가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뭐냐? 기록된 그대로 말씀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소위 역사 비평을 인정하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와서 도전받고 결단할 때 말씀이 되어진다. 이중 계시관입니다. 이중 역사관이 그 배경입니다. 히스토리와 게스위테, 역사적 사건으로서 히스토리, 역사와 게스위테, 의미로서의 참 역사를 주장하지요. 그 배경이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로마서 주석에 나타난 신관 역시 하나님을 일상적인 인식 체계로서는 볼 수 없고 신앙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범신론적 신관으로도 흐르죠. 정통신학의 복귀가 아닌 새로운 정통신학으로 평가를 받게 된 이유입니다.
1: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2: 1분 찬송.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도진 ENG가 함께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푸른 동산교회 김병열 목사님께서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본문으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생활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예, 이사야 55장 6절 찾으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10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생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생활. 우리 앞비 좌우엔 분하고 정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묵도 시간에 낭송한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 좋은 일이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이 뭐? 그 방법의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을 날마다 주님을 만난다. 이것이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인생에는 때가 있다. 다른 말로 기회가 있다. 오늘 예배에 나온 것이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됐다라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는 그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준비한 기회를 한 분도 놓치지 않고 다 받고 자기 때로 만드시는 자기 기회로 만드시는 산 축복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사야 55장 6절에 때라는 단어가 두 번 짧은 구절인데 때라는 단어가 두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것은 복음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뭐죠? 복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우리가 그토록 받고 그토록 해결하기를 원하는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나를 속박하는 말씀이 아니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좋은 말씀.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 것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오늘처럼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을 때 그 때를 절대 놓치지 말라고 엄숙하게 은혜로운 초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학이나 화려한 물질로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을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정신적인 고달픔이라는 무거운 짐을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다. 한숨이 가득합니다. 위로가 분명히 위로를 받은 것 같은데 위로의 공허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않고 오히려 갈증이 심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위로, 영원한 생명,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겠는가? 유일한 해답은 만세전에 예비된 구원 섭리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생활을 통해서 이것이 채워지고 이루어집니다. 오늘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생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 죄의 수렁과 절망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죄의 수렁, 절망. 절망이 뭡니까? 소망이 없어진 게 절망입니다. 이럴 때 주님이 나를 만나자. 죄가 생각날 때 만인간의 의사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지구상에 왔다 간 억조 창생의 인간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단언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죄짓고 입으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손과 발로 끊임없이 죄의 늪지대를 걷고 있습니다. 이를 부정하면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이 모든 타락한 죄인인데 이렇게 죄인이라고 정의를 내리지만 이 정죄, 죄로 끝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쩌다 한번 교회 갔더니 여러분 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 소리에 시험 들어서 안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얘기하려고 우리를 성도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죄로 끝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안과 절망의 원인이 죄책감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구세주,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 만나면 평생 죄짓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로 네 죄를 사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 말로 네 죄 사했다라고 죄에서 해방을 선언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평생 돈만 밝혀온 세금 징수하는 사람 아시죠? 삭개오. 그냥 그 사람은 눈만 뜨면 세금 거두러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또 잘못 거둔 것도 눈 딱 감고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잘못 거둔 것이 있어도.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아 내가 예수님 붙잡으면 지금까지 내가 잘못하고 죄짓고 살은 거 다 해결받고 용서받겠구나 라고 해서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잘못 거둔 거 돌려주지 않은 거 생각나는 대로 그 배상을 4배나 갚고 내가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삭개오가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 가정이 구원받았다, 네가 죄에서 해방받았다, 오늘부터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구속 역사가 일어난 것을 그 가정에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 로마서 3장 10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담의 후에 모든 이 땅에 왔다 간 모든 인간들은 저 이 말에 한 사람도 저촉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 우리는 여기서 변화, 해방시켜 주셔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예수님 말씀 안에 들어가면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새로워진다. 새 것이 되게 하겠다. 새 사람 되게 하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되었다. 저 사람 변했어. 저 사람 달라졌어. 저 사람 옛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우리를 만물 앞에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선포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새 사람 되겠습니까? 아니야, 내 안에 있으면 새 거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생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육신의 고달픔 속에 위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달픈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삶이 피곤하고 고달플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진짜 위로자, 진짜 문제의 해결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야 피로가 가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고통이 해결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불경기 속에 살아갑니다. 경제학자가 그럽니다. 신문이 발행한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우리나라 올해는 경기가 좋습니다 라고 방송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직장인들, 가사 노동에 매일 시달리고 있는 주부들, 입시와 숙제에 짓눌린 모든 학생들, 이거 보면 인생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고달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목적으로 두신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밥을 먹으면 밥맛이 꿀맛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밥을 먹을 때도 밥맛이 없고 기운이 없고 짜증나고 피곤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진짜 회복의 원료, 회복의 근원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마음의 상처가, 피로가, 모든 불안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38년 동안 걷지 못한 환자가 예수님 지나갈 때 소리쳤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를 고쳐줄 줄로 믿느냐? 주님, 믿습니다. 내 말로 네 죄 사했다. 네 믿음으로 내가 너를 고친다 라고, 내가 고쳐줄 것을 믿는 믿음이 너를 고쳤다 라고 예수님 한마디에 병원 가지 않고 치료받지 않아도 단숨에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창조주 하나님 부를 때 모든 회복의 역사가, 만사 형통의 복이,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허탈과 절망이 많은 세상에 우리 영혼을 가장 안전하게 간수할 곳은 은혜 받는 장소, 기도하는 교회뿐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곧 계속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환난 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똑같이 부릅니다. 내게로 와라. 나를 부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들고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짐이 가볍게 하겠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생활 하라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인 허무함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허무함, 마음의 허무함, 이것은 세상 그 무엇도 채워주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만 허무함 속에서 구원을, 회복을 얻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의 허전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고독을 가지고 살아가고 아무리 좋은 분위기 속에 있어도 허무함이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 모든 고독 속에서, 그 모든 순간에서도 주님을 만나야만 허무함이 사라집니다. 돈이 많아도, 살기 편해져도 인생은 허무하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살기가 퍽퍽해도 고독하고 외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막힌 허탈감, 절망의 너털 웃음밖에 나올 수 없는 그 상황,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 허탈함과 절망감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해결받고 이 마음이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실 때만 우주만물을 가진 풍성한 하나님의 풍요함을 받고 누리게끔 하나님은 사람을 설계하고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채워야

허무함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혼자 살려고 하지 마시고 혼자 고독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의 모든 소유, 모든 재능 이것을 걸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업할 때 신앙생활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고 채워집니다. 여러분 매일 혼자 스스로도 가정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총명과 명철을 공급받습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터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됐음을, 총명한 사람이 됐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아침에 직장 나갈 때 성경 한 구절 보고 출근할 때와 성경 한 구절 안 보고 출근할 때 상황이 똑같겠습니까? 다릅니다. 상황이 달라집니다. 매 순간 마음 중심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 때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생활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그 생활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시편 55편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7절 시작. 너희 믿음의 사람의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성경 구절이 잘못 나왔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때를 주셨을 때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오늘 서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예배드렸고 말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고 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만났는데 아무런 영향을 받으면 아무런 감동이 없거나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그럴 때 완전한 승리와 평안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단 하루도 온전할 수 없는 험난한 고해 바다 같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형통한 비결은 오직 주님을 모시는 비결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허망한 것을 다 버리시고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건강할 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달려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때가 오늘 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가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the great man. 위대한 사람은 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큰 일을 만들고 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그것을 성취해내고 일을 이루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자다. 세상에서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어떤 일을 프로젝트를 세우고 그 일을 멋지게 진행하고 그 일을 완성해서 회사에다가 큰 이익을 가져다 주고 부를 이루고 그것이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0: 위대한 사람이라고 세상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고 인정하시는 위대한 사람은 이끌림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당으로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배로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찬송하는 자리로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는 자리로 이끄셨구나. 그 이끄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레이트맨,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탈무드에서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주일 예배가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날마다 주님의 지시를 받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광스러운 복된 출발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를 허락해 주시고 가까이 계셔서 부를 때를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능력자는 무엇인가 내 손으로 만들어야 능력자고 위대한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위대한 자는 하나님의 이끌림에, 이끄심에 순응하는 자가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만날 만한 때를 만들어주시고 가까이 계셔서 부를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자녀로, 힘 있는 자녀, 능력 있는 자녀로, 위로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루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푸른 동산 교회 김병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51-1825, 061-651-1825번 푸른동산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체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인정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경건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거룩한 종교인으로 평가받았지만, 세리는 민족을 팔아먹은 사람, 부정한 돈으로 살아가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죠. 하지만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평가 앞에서 우리는, 아니 나는 이 둘 중 누구에 가까울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남을 업신 여기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토색, 불의, 간음, 그리고 저 세리. 손가락질 받는 죄인을 옆에 세워놓고 자신을 상대적으로 의롭게 만드는 것이 자기의의 특징입니다. 자기의는 언제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라고 결코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 서질 않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 자신을 변호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인은 단지 악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악을 정당화하는 자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의를 높이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만 높이는 척하지요. 우리 안에는 이런 놀라운 모순들이 존재합니다. 죄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내가 내 인생의 재판장이 되려는 반역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 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위선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언어는 죄인의 위선을 포장하기에 너무나 좋은 재료가 되기 때문이죠. 거룩한 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헌금이나 봉사, 자신의 업적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심장을 보십니다. 기도의 길이보다 기도의 방향을 보시고 기도에 쓰여진 미사 여구보다 마음의 무릎을 보시며 외형적인 자세보다 영혼의 실제를 보십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얼핏 보면 세리의 기도가 감사 기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감사로 포장된 자기 찬양일 뿐입니다.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십일조를 드리고 나는 저들과 다르고. 금식이나 십일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금식과 십일조를 근거로 교묘하게 자신을 포장하여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경건으로 자기를 높이고 헌금으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는 시도는 아직 은혜의 복음을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자는 그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자만, 스스로 괜찮다고 믿는 것은 복음의 가장 큰 장벽이 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세리는 멀리 서 있었습니다. 멀리라는 거리는 자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설 자격이 없음을 아는 영혼의 자각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오직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시작은 죄를 깨닫고 슬퍼할 때인데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마다 죄를 고백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자신을 변호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한마디 고백을 했을 뿐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자기가 해결책이 되지 못함을 알기에 하나님께 속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대속의 자비를 붙드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남의 죄에 대한 시야는 흐려지고 자기 죄에 대한 감각은 선명해집니다. 진짜 성숙은 자기 의의 옷이 두꺼워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의존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리는 의롭게 되어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를 생산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결을 받은 것이죠. 죄인인 채로 가슴을 치며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를 선물로 입혀주십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인정이었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듣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듣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이스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대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1: 시편 제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2: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좌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1: 제35편 다윗의 시
2: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0: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요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니 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1: 제36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0: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1: 제37편 다윗의 시.
0: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0: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1: 제38편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
0: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하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울물을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0: 제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1: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0: 제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울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0: 제4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여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2: 지금까지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하셨습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싶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뭔가를 잘 해내야 한다라는 묘한 압박감 속에서 정작 내 존재의 진짜 의미는 잘 안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요.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지으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우리를 지으신 주님,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내가 진정 누구인지 또 왜 여기 있는지를 주님 안에 은혜 안에 다시 떠올려 보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안입니다.

오늘 첫곡 듣고 왔습니다. 히스플랜의 내 모습 이대로 전해드렸어요. 6월 29일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최채나를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아로란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진행의 조시현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루를 살아내고 나면 참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 못 이룰 때가 많죠. 오늘 잘 살아낸 것일까? 과연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해낸 것인가? 돌아보게 되고 괜히 나 자신을 채찍질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잘 살았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따지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왜 내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또 주님의 평안 속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선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이 이어집니다. 나무엔의 선한 능력으로, 그리고 마커스의 부르신 곳에서 두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으로 신청해 주시면 무료입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782님, 찬양이 참 좋아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고요. 2046번 님도 션디 반가워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5830번 님도 션디님 이브닝 프레이즈 식구들 샬롬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도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 들려드릴게요. 이어지는 곡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Faith Worship의 찬양인데요. 우리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의 일상이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헬송의 Here I Am to Worship 함께 들었습니다. 빛 되신 주였어요. 6월 29일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팀 로거십의 함께 지어져 가네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Evening Praise 제작진에게 저는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꼭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독차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홀로 즐기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데요. 영원한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비밀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하고 굶주린 자들에게도 조건 없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노래로 풍성하고 다양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쉼을 얻는 시간 오늘도 함께 하시죠.

6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가이벤로드의 영어 찬양으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들으셨고요. 김현진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이어서 호산나 싱어즈의 그 이름까지 듣고 왔습니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갖고 계신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광을 우리에게도 값없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으면 이 영광스러운 비밀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의 것에서 눈을 돌려서 이 시간 풍성한 찬양을 나누면서 또 쉼을 얻는 시간인데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들으시면서 쉼을 얻고 계시는지 오늘도 다양한 문자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실 곳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찬양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주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샴스 미디어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이어서 소망의 바다에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앞서 듣고 오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 쉼을 누리길 원하시는 주님 계속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 또 다양한 문자 사연들 오늘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내 삶의 노래로 계속해서 다양한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김소중이 찬양합니다. 더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쉼을 주시는 분, 월요일 순서로 오늘 함께 찬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계속해서 평안한 시간 되시길 축복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것들은요, 계속해서 이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미국의 경제잡지 회사에서 일하던 험프리 닐이라는 사람은 이런 깨달음을 얻고 역발상에 관한 닐의 서한이란 책을 펴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발상은 바로 이 책에서 시작됐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수가 성공하는 경우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한다면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대중이 가는 길과 다르게 가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믿지 않는다 해도 구원의 길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진리는 결코 상대적일 수 없고요.

절대적입니다. 모두가 믿고 구원받아야 될 유일한 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기 위해서 험한 십자가를 지신 분, 그 주 예수님을 오늘도 따라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2편 함께합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2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이에요. 세상에 많은 말, 많은 이론이 있지만 주님의 가르침만 따라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직접 경험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겁니다. 오늘 밤 누구도 본 적이 없던 그분을 만나신 은혜를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이윤화가 부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졌는데 원래 이 단어가 설명하다, 해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예수님이 우리 언어로 풀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는 다가갑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말보다는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셨던 게 아닌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배고픔도 경험하시고,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도 아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게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Phil Wickham과 제이미 맥도날드가 함께한 Flowers, 리나 크로포드가 부른 Thank God, 그리고 레이첼 람파의 Somebody to You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오영은의 매미, The Bonfire in the Garden의 아름다워라, 장윤영의 영원으로 이어진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이전에 없던 것을, 본 적이 없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건 때로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낯선 것 앞에서 움츠려들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놀라기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오히려 안심하라는 말을 듣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누군가를 다시 만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본 적은 없지만 그분의 흔적을 느꼈고 이름은 몰랐지만 그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 당신이군요 하고 알아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오늘 밤도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어니 하세와 시그니처 사운드의 Pass Me Not, O Gentle Savior, 테리 맥알몬의 Jesus Name Above All Names, 조나단 버틀러의 I Don't Mind Waiting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크리스토퍼 호에닉은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맥켄지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은 문제 해결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크리스토퍼가 꼽은 최고의 문제 해결사이자 소통 전문가가 계시는데요.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뽑은 사람은 바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고 혼란한 국제정세에 있었을 때 소통을 무기로 화합을 이끌어 문제를 극복했기 때문인데요. 크리스토퍼가 꼽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소통의 비결 다섯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별그대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하라. 두 번째,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라. 세 번째,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이해하려고 하라. 네 번째, 공통된 언어를 찾아라.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언행일치로 상대의 신뢰를 얻으라.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소통은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경청하려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겠지요. 상대방이 어떠한지 먼저 살펴도 봐야 되고요. 미약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세상에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아직 복음을 모르는 곳으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허리와 무릎을 기꺼이 숙일 줄 아는 소통하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형제는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주가 일하시네 강중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러빔의 기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크리스토퍼가 꼽은 루즈벨트의 소통의 다섯 가지 비결. 1, 2, 3, 4, 5가 있었죠. 뭐 단순하게 설명하라, 공감대를 형성하라, 상대방에게 관심 갖고 진지하게 이해하라, 공통된 언어를 찾아라. 저는 이 다섯 번째요. 언행일치로 상대의 신뢰를 얻으라. 이거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실은 삶에서 주님과의 약속을 제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지 않았나. 제 자신을 좀 돌이켜봤습니다. 언행일치, 그래서 상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더 신뢰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서로를 위해 공감하며 상대방을 덜 살피고자 하는 것,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만두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분명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하게 비춰주시고 계실 거예요. 그 길을 사명의 길,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별그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응원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꼭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시험 없는 믿음은 보석이 없는 왕관과도 같다고 존 번연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진가는 고난과 시험을 지날 때 더욱 빛이 난다는 의미죠. 실패, 좌절,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그 믿음은 단단해지고 더 깊이 있는 확신으로 빛날 것입니다. 성경도 믿음의 시험과 연단을 강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시련과 고난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바로 지금이 우리의 믿음이 빛나는 보석처럼 다듬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당찬의 주는 다 아시죠?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피아 울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이노스의 내가 매일 기쁘게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땡스기빙 밴드의 예수님은 누구신가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 포의 고난 내용은 편의실 곡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룩스의 예수 나를 위하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캐리 언더우드의 우신실 하신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기브네 축복의 이름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에필로그의 너근심 걱정 말아라 띄워드리고요. 여사 마커스 월십의 시선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희열한 주 월십에 하늘의 소망을 드는 자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어려운 일 당할 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선배가 되고 또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면 내 후배와 또 자녀들과 제자들이 나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꽃길만 걸었으면 싶고요. 또 풍파와 어려움을 겪는 대신에 내가 닦아놓은 그 길 그대로만 따라오면 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는 풍파도 있고 분명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 또 옳은 길, 평온한 길을 선사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넘게 하시고 또 근심 걱정 안에서 당신을 찾게 하십니다. 아마도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갈 길을 분명 오늘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돼요. 그 길이 꽃길이 아니고 가시밭길 또 자갈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 또 영광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다는 걸 기대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늘의 워십의 찬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죠? 특별히 북녘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래 내 삶을 인도하는구나, 내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나의 구세주이시고 주인이신 그분이 이끌고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살피십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의 귀한 메시지와 함께 더불어서 북녘 성도들에게 필요한 외부의 소식들, 정보들 정리해서 함께 하고 있지요. 오늘도 AM 1188kHz 또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꼭 가져주세요. 저희 극동방송은 유일하게 저 북녘당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방송입니다. 북녘당에서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복음 통일로부터 우리의 하나됨이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은 북한을

떠나셔서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탈북 성도님의 신앙 간증 어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또 마지막 시간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탈북민들 가운데 크리스천 우리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고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도 나솔 자매님과 계속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자매가 의료 선교의 비전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한국 생활을 하면서 지금 혼자 하시잖아요.

0: 가족 생각이 좀 나시겠어요? 어떠세요?
1: 맞습니다. 가족 생각이 많이 나고요. 제가 이제 부모님들을 다 모셔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또 제가 그렇게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온 가족을 다 데려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길 자체가 평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나이도 있으시고 그 가족 중 누구 하나라도 만약에 오다가 잡히면 그 부분에 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제가 그냥 여기서 좀 그립더라도 가족이 거기 모여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움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이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는데
0: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1: 잘 지내고 있다고 하셨고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돈을 보낼 수 있으면 그것도 저는 감사하고 네, 가족이 불화 없이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시니까
0: 네.
1: 네, 그것만으로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0: 네. 네. 무탈하게 지내기를
1: 네.
0: 오늘도 밥 먹을 때나 잠자리 들 때나 항상 기도하고 계실 텐데
1: 네.
0: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1: 네.
0: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설 자매님이 보시기에는 통일의 그때가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1: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하면 때가 이르렀다라는 생각이 계속 그런 마음이 자꾸 들거든요.
0: 네. 네,
1: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는 알지 못하겠지만 또 하나님의 때 되겠지만 저는 그 때가 가까이 왔음을 느낍니다.
0: 예.
1: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늠하기 어렵고 지금까지 그 분단의 역사로 봤을 때 그 시간이 정말 올까라는 막연함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0: 그럼요.
1: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정말 등불을 준비하는 여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예.
1: 네, 그래서 그때가 만약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뭐 내일이
0: 아멘.
1: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내가 먼저 그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예. 자, 오늘 이 시간에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이야기 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나눠주셨는데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그동안 우리 탈북민분들의 탈북 또 정착을 하는데 참 많은 도움을 줬잖아요.
1: 네.
0: 이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혹시 있으신지요?
1: 일단은 한국교회가 있고 한국 국민들이 있어서 저와 같은 탈북민들이 올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잖아요.
0: 네.
1: 예, 제가 한국에서 삶을 살아보면 말 없는 전쟁터예요. 자본주의의 그 시스템은 저희는 북한이라는 사회는 공동체 한 사람이 벌어서 열을 네. 먹여 살리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각자의 그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가야 되는 거 너무나 힘든 걸 저희가 이제 느낍니다. 아, 그렇지만 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렇게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기까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의 땀방울이 숨겨 있음을 저는 제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느꼈어요.
0: 예.
1: 네, 삶이 되게 평온하고 웃고 계시지만 그 안에 그 전쟁 같은 삶을 살아내시는 분들의 그 수고와 어려움들을 저는 이제 느낄 수가 있었었거든요.
0: 예.
1: 너무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국민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반쪽이라는 한반도의 반쪽이지만 이런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 곳이 있는 거니까 좀 더 힘을 내시고 저희도 탈북민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좀 더 힘을 내서 적응해 나가면서 그분들의 수고와 그런 삶에 함께 동참하면서 더 좋은 세상, 통일된 한반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앞으로 잘 열심히 살아갈 거니까 응원을 부탁하는 말 감사합니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라도 북녘당에서 듣고 있을지 모를
1: 네.
0: 가족이나 또 친구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시간 드릴게요.
1: 아, 네.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들, 그리고 우리 친척분들 또 나의 지인들과 친구들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항상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0: 내가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몸이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합격하지 못하는, 효도하지 못하는 마음과 우애는 나눌 수 없지만, 제가 그 몫까지 더 열심히 살아내서 앞으로 부통일 됐을 때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또 언니, 누나로, 친구로 그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반드시 그날이 올 거라고 나는 믿고 있어. 나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함께해준, 키워준 그 모든 분들께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내가 이제 여기서 잘 살고 있다라는 거를 이 방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듣거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날까지 힘내서 제 방송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며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항상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고 싶은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늘 하기를 바라고,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사랑합니다.
1: 오늘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나솔 자매님, 하나님이 주신 그 의료 선교사라는 비전을 품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또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밝은 빛을, 또 옳은 길을 안내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길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솔 자매님, 오늘 좀 힘드셨을 텐데 이야기 나눠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탈북민 신앙가지,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유럽의 기록적인 폭염이 일상이 되면서 냉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친환경 냉방 기술을 앞세워 유럽 공조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폭격기와 전투기, 공중급유

비행기 등을 동원해 한국 방공식별구역 일대에서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며 장거리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상호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오늘 카타르에서 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국제결제은행 BIS가 인공지능 투자 거품 붕괴와 인플레이션 등을 세계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개최국 캐나다가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결승골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꺾고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먼저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연료 가격과 차량 부품 값이 오르면서 전기 자전거와 전기 오토바이를 찾는 주민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농촌에서 농번기를 이유로 생활 총화를 소홀히 했다가 청년 동맹원 전원이 불려가 비판을 받고 위원장까지 비판서를 쓰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가 1,45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국제구조대가 생존자 수색과 구호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측이 방한 당시 인파 관리를 도운 서울 경찰에 감사 편지를 보내며 고마움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유럽에서 40도 안팎의 폭염이 새로운 일상이 되면서 냉방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유럽연합의 에어컨 보급 대수가 2050년까지 현재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유럽은 역사적인 건축물이 많아 건물 외벽에 실외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이 적지 않아 일반 에어컨 대신 이동식 제품과 친환경 냉방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도시 미관 보호를 위해 건물 외벽이나 창문에 실외기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에어컨 보급률이 24%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노려 중국 업체들의 중저가 이동식 에어컨 공세도 거세지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가격 경쟁 대신 친환경 고효율 기술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유럽 최대 공조기업을 인수해 데이터센터와 상업용 공조시장 공략에 나서는 한편 실외기가 필요 없는 차세대 냉각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LG전자 역시 이동식 에어컨과 친환경 히트펌프, 인공지능 기반 공조 시스템을 앞세워 현지 맞춤형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기후변화로 유럽 공조시장이 새로운 성장시장으로 떠오르면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친환경 고효율 공조기술이 앞으로 유럽시장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27일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들며 약 6시간 동안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를 비롯해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대잠초계기 등 다양한 군용기가 투입됐으며 우리 군은 F-15K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대응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했으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중국 H-6 전략폭격기와 러시아 TU-95 전략폭격기가 함께 장거리 비행을 실시했고 양국 공중급유기와 조기경보 통제기가 함께 투입돼 연합작전 능력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일본 열도 인근에서 장거리 순항미사일 모의발사 훈련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본 역시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이 중러 공군의 연합작전 능력과 장거리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동북아 유사시에 대비한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군 안팎에서는 중러의 군사협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당분간 상호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양측이 모든 군사 활동을 중단하고 협상이 이어지는 동안

선박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오늘 카타르 도하에서 만나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를 중심으로 회담을 진행한데요. 당초 핵 프로그램을 논의하기로 했던 회담은 최근 긴장 고조로 의제가 변경됐고 휴전 이후 다시 높아졌던 무력 충돌 우려도 이번 합의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과 이란은 앞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안전과 항구 봉쇄 해제 등을 놓고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 해석을 둘러싼 이견으로 긴장이 다시 높아진 바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이란의 상선 공격을 이유로 보복 공습을 단행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해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과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국제결제은행 BIS가 인공지능 투자 거품 붕괴와 인플레이션, 재정 불안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경고했습니다. BIS는 연례 보고서에서 AI 관련 투자에 대한 기대가 꺾일 경우 대규모 자금 이탈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며 그 파급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AI 기업들의 지분 투자와 장기 구매 계약 등이 복잡하게 얽힌 자금 조달 구조가 새로운 금융 취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칩 제조업체와 대형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 AI 개발사가 서로 투자와 장기 계약을 맺는 구조가 확산되면서 금융시장의 위험이 연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BIS는 관련 거래 구조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동일 자산이 여러 차례 담보로 활용될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또 에너지 공급 불안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확산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며 세계 경제가 진보와 위험이 공존하는 불확실한 국면에 놓여있고 작은 충격도 금융시장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캐나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1대 0으로 꺾고 이번 대회에서 가장 먼저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캐나다는 후반 추가 시간 2분 스테픈 유스타키우가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터뜨리며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캐나다는 조별리그를 통과하며 사상 처음 월드컵 토너먼트 무대에 오른 데 이어 16강 진출까지 이르며 개최국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캐나다는 볼 점유율에서는 남아공에 밀렸지만 유효 슈팅에서는 7대1로 크게 앞서며 경기 내내 적극적인 공격을 펼쳤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터진 극장골로 승부를 결정지으며 이번 대회 첫 16강 진출팀이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사상 처음 월드컵 토너먼트 무대를 밟았지만 아쉽게 탈락하며 도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산 전기 자전거와 전기 오토바이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유 가격 상승으로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전기를 사용하는 이동수단을 찾는 주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회령과 청진 등에서는 기존에 이 품목을 취급하지 않던 무역업자들까지 수입 경쟁에 뛰어들고 있으며 수입된 제품은 내륙 지역의 시군으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연료비 부담이 큰 오토바이 운송업 종사자들과 그동안 전기 이동수단을 외면했던 돈주들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차량 부품 가격과 수리비까지 오르면서 연료비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다만 전기 자전거와 전기 오토바이 가격은 일반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이어서 상당수 주민은 중고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료 가격과 부품값 상승이 북한 주민들의 이동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농장에서 농번기 작업으로 생활 총화를 여러 차례 생략했다가 청년 동맹원 전원이 상급 조직에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모내기와 김매기 등 농사일이 바빠 생활 총화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던 가운데 한 청년이 농번기에 생활 총화가 뭐 그리 중요하냐며 불만을 제기했고 이를 초급단체 위원장이 상급 조직에 보고하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이후 구역 청년 동맹은 해당 단체를 조사해 생활 총화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문제 삼았고

일부 동맹원들이 그동안의 운영 실태를 그대로 진술하면서 결국 초급단체 위원장은 비판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농번기 현실에 고려해 편의를 봐주려던 일이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번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북한 당국이 바쁜 농번기에도 사상 교양 사업과 조직 규율을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지난 24일 발생한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45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상자는 3,150여 명, 이재민은 12,700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건물 700여 채가 파손되고 이 가운데 189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첫 지진 이후 430차례가 넘는 여진이 이어지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은 추가 붕괴를 우려해 야외에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조장비 부족과 교통 혼잡으로 수색 작업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지만 프랑스와 미국 구조팀이 잔해 속에 갇혀 있던 주민들을 구조하는 등 기적적인 생환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4개국이 구조인력과 521톤의 구호물자를 지원하며 국제적인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되면서 구조작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생존자 수색과 이재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장녀인 매디슨 황 수석 이사가 지난 한국 방문 당시 인파 관리를 맡았던 서울 마포경찰서 관계자에게 감사 편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편지에는 예상보다 많은 인파 속에서도 경찰이 안전하게 현장을 관리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준 경찰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홍대에서 열린 팬 행사와 식사 일정 등에 대비해 안전 관리에 나섰으며 이후 노래방으로 이동하려는 계획도 안전을 위해 만류하는 등 인파 사고 예방에 힘썼습니다. 엔비디아 측은 경찰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뜻도 전했지만 경찰은 공무원 신분이라며 정중히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답장을 통해 언제든 서울을 방문하면 시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30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북한 지역은 저녁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요, 평안도와 함경도에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안주는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안주 20도, 평양과 진남포 19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안주 29도, 진남포 28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는 구성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우비 챙기시면 도움되겠습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 20도, 희천 19도, 강계 15도, 낮 최고기온은 희천 29도, 강계 28도, 신의주 26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전 지역에서 구름이 끼겠고요. 장현에서만 오전에 한때 날씨가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20도, 사리원과 신계 19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 30도, 사리원과 신계 29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 남도에서는 함흥과 북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19도, 북청 18도, 해산 14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함흥과 해산 27도, 북청 21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의 날씨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무산에서는 오후부터 가끔씩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성진 18도, 청진 16도, 무산 12도, 낮 최고기온은 성진 22도, 무산 21도, 청진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서해 북부의 하늘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30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주신 노동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오늘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거나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 탈북 과정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십시오.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복음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또 북녘 성도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꼭 남겨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망 접속하신 후에 여러분의 이야기들, 또 기도한 줄,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으로 송정미 사모님의 음성으로 예수

사랑하심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접속 찬송으로 전해드리고요. 저는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일본의 한 탐험가 구리키 노부카즈는 한 걸음의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에 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등산가들은 높은 산을 오르기 전 훨씬 낮은 산을 오르며 훈련을 시작하죠. 8000m 봉우리를 오르기 위해선 2000m 산을 오르는 것처럼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이 구리키는 일단 집 뒷산이라도 오르는 사람은 에베레스트 산에도 오를 수 있다고 자신이 쓴 책에서 이야기했죠. 어느 누구도 한 번에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순 없다. 그 전에 조금씩 높은 산에 도전을 하며 산소가 모자랄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고산병이 일어나는지, 혹은 몸이 멀쩡함에도 정신이 버티지 못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계속해서 적응해 나가려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정상에 설 수 있다.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옛말처럼 산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언젠가 그 큰 산의 정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우리 극동방송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의 믿음의 거리를 내딛으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은 어느새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굳건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부터, 그리고 우리 마음의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주께로 한 걸음씩 이 찬송의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께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기도의 응답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옳은 길로 나아가길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6.25 동란, 정전, 그동안에 북한은 뭐 수없이 남한에 대해서 김신조도 보내서 청와대 앞까지 갔었고, 천안함 사건이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 수도군단의 최금호 중령이 그날을 위해서 시 한 편을 썼는데 들어보세요. 그날 두동강 난 천안함, 백년도 차가운 수심에 가라앉아 바닷물 함실 가득 차 오를 때 그대의 호흡이 막혀오듯 우리의 숨통도 조여왔다. 사랑하는 아들아, 보고 싶은 나의 아들아, 친북 종북 분열된 양심으로 오열의 절규 더 하였으리. 청춘의 푸른 희생, 고귀한 명예, 더 이상 욕되이 말라. 이제 또다시 망각되어 이 아픔이 고통 되풀이할 수 없어. 쫓겨진 천안함 현장에서 여비무한의 두 주먹 불끈 쥐노라. 아, 46인 천안함 영웅이여, 존귀한 그대 이름 잊지 않으리. 조국의 가슴으로 모두모 역사의 양심으로 폐색임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면서 오늘날까지 지켜주셨는데, 미국 수도 워싱턴에 가시면은 그곳에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한 해에 거기 찾는 사람이 320만 명이나 된다고 하죠. 이곳을 방문하는 미국 사람들과 세계의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 조각 작품인 판초 우의를 입고 행군하는 육해공군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곳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거기에 새겨져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거기에 또한 문구가 있는데, 금색으로 새겨져 있는 문구,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두동강 난 이 작은 한반도 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로운 국가로서 민족적 생존이 가능하기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입니다. 이 전쟁에 아이센하워 대통령의 아들, 밴프리트 장군의 아들, 마크 클락 UN군 사령관의 아들

0: 아들도 잃었습니다. 워커 중장은 아들과 함께 참전했다가 전사했고 24사단장 윌리엄 딘 소장은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 지울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남겼습니다.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불에 탄 교회가 2,122개나 되죠. 총살을 당하거나 납치되었던 목사님이 52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과연 6.25 동란이 얼마나 참혹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양 박신하 콰이어였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우리 6월의 잊어서는 안 되는 날, 6.25 전쟁에 대한 오늘의 그 말씀 함께 하셨는데요. 남과 북이 전쟁으로 두동강 났던 그렇게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치의 눈물과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날의 분단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제사장의 국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일할 수 있는 남과 북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 오늘의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한 곡더 올려드리고요. 작은 통일의 모습이라고 불리는 북에서 온한 자매님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찬양 후에 바로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1년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입니다.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우리 주님께서 북한 함경북도 땅에서부터 중국 땅을 거쳐서 제3국을 통해서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이곳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안 된 우리

0: 자매님과 함께한 그 은혜의 여정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제 3국까지 이제 교회를 통해서
1: 네.
0: 보통은 브로커의 중국에서 이제 대한민국 건너올 때 주는 비용들이 사실 만만치 않은데
1: 네.
0: 교회에서 이제 그 비용 없이 보통은 그렇게 함께 건너오긴 하죠.
1: 그렇죠.
0: 그렇게 교회 통해서 오셨던 여정들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만나주셨던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1: 네.
0: 이렇게 오는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는 와중에 주셨던 감동들까지 함께 했는데 제 3국에서 그렇게 성경 공부도 하시고 대표기도까지 하시고
1: 네.
0: 그러니까 그런 예배의 자리에 계셨어요. 그때 성경을 아마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
1: 네.
0: 그때 읽었던 성경 구절들
1: 네.
0: 좀 하나님과 교제했던 성경 구절들의 기억이 나는 게 있으세요?
1: 네, 있습니다. 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됐음이라.
0: 아멘.
1: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0: 아.
1: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앞이 캄캄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고 친척도 없고 외로운 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고백하셨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굳세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그냥 자기들로 기도가 나갔어요. 그래 주님 나한테는 주님이 계십니다.
0: 사실 그냥 사람이 보기에는 그저 혼자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1: 네.
0: 중국에서도 자녀를 처음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실 때는 자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선생님만의 외로운 싸움이었잖아요.
1: 네.
0: 그 가운데 함께 계셨던 붙들어주시고 같이 걸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1: 네.
0: 그 사랑 가운데 나누었던 고백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렇게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예배 생활을 그러면은 제 3국에서 어느 정도 또 하다 오신 거예요?
1: 네, 3개월.
0: 3개월?
1: 네.
0: 3개월 정도 하시다가 대한민국 땅으로 건너오셨어요.
1: 네. 네.
0: 처음 여기 오실 때는 좀 어떠셨어요? 저였으면은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막 좀 불안하진 않았을까?
1: 불안했어요. 이제 금방 우리가 하나님을 예, 이제 만나서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제 세상 교회 문을 밖에 나서면은 그냥 이제 어린아이처럼 이상 아장아장 걸어가는 어린아이가 하지 않을까
0: 네.
1: 이렇게 싶어요. 두려움도 있고 무서움도 있고 이제 어떤 환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0: 네.
1: 엄청 근심도 많았습니다.
0: 아.
1: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진짜 하나하나 우리를 붙들어 진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예. 저는 대한민국의 첫 걸음을 이제 국정원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감사의 눈물, 은혜의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는 올 때 빈손으로 빈배낭으로 들어오는데 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0: 네.
1: 예. 여성들이 제 소지품 소소한 데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또 옷은 다 브랜드 예, 명품으로 너무너무 은혜 넘치는
0: 아.
1: 예,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커만 가고 끝이 없는 사랑 네. 저는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사는 하루하루가
0: 네.
1: 그냥 꿈만 같아요. 제가 이런 꿈을 꿔도 이런 꿈을 언제 꿨겠습니까? 하루하루 꿈만 같아요. 특히는 교회에 나오면 서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0: 정말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하루하루
1: 네.
0: 중에 계세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는 기간
1: 네.
0: 하나원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받는 기간에
1: 네.
0: 거기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거기를 딱 졸업하는 순간
1: 네.

0: 교회를 잘 안 나가시는 분들도 사실 많으시거든요.
1: 그렇죠.
0: 네. 네. 여기서 이제 돈을 벌고 막 경제 생활을 하고 일상 가운데 있다 보면 이렇게 교회 나가는 주일에도 돈을 벌 수도 있는 기회가 있고 아니면 뭔가 다른 이렇게 아, 이 시간들 저 시간들 하면서 네.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1: 그렇죠.
0: 그러진 않으셨어요?
1: 아니요. 제가 이제 국정원과 하나원을 통해서 제 주님의 믿음을 안고 밖에 나서 세상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 생활이 쉽지는 않지요. 그렇지만은 이제 교회에 오게 되면은 저의 일주일간의 생활을 주님 앞에 터놓을 수 있고 앞날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을까. 집안에서 혼자 기도하면 절대로 감이 안 써요. 기도 물론 혼자도 할 수 있고 네, 혼자 예, 나름대로 이제 그려볼 수도 있지만은 이제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예, 다 같이 교회 가서 그 마음은 이제 같은 이제 기도 교인들이 네.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우리 분역의 주민분들에게 네. 전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은 무엇이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1: 그냥 신앙생활은 예, 사람이 살자면은 목표가 있어야 되고 이제 소망이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예,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희망이세요.
0: 아멘.
1: 희망이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할까요? 저 북한 땅에서 그냥 오늘 내일 먹을 것만 근심하고 하루하루를 예, 이렇게 인생의 목표 없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불쌍할까. 제가 살아왔던 그 20년간 네. 외국에서 또 북한에서 그 수년간의 생활이 너무 불쌍하고 가엾어 보였어요. 지금 주님의 안에서 제가 하는 모든 생활은 소망이 있고 천국을 그려볼 수 있다는 이 희망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0: 천국을 그려볼 수 있다는 네. 희망.
1: 네.
0: 그 소망. 와.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 소망과 천국에 대한 그 희망. 정말 이 씨앗들이 북녘 땅에 지금 전파를 타고 흩뿌렸을 때 네. 반드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밭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1: 네.
0: 그리고 물음표가 될 수도 있고요. 더 큰 반감으로 사실 방송을 들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은 고향분들이 이곳에 와서 만나는 그리고 그곳에서도 그리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여정들을 북녘의 주민분들도 꼭 한번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소망을 나누면서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잠시 또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이곳에서 하는 무수한 또 다채로운 일상들이 있잖아요. 네. 그 일상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곳 정착 1년차 우리 김사라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노래하는 찬송,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에 이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북한이 고향인 우리 김사라 자매님의 고백과도 같이 북녘 땅 가운데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큰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와 같이 밝은 주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위로와 평안과 한없는 은혜 가운데 남과 북이 다시금 주님 안에서 일어나 제사장 국가가 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1부 순서 인사를 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마태복음 25장 3절과 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북한어 성경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자기 등잔은 가졌으나 기름을 챙기지 않았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잔과 기름병을 함께 챙겼다. 등만 우리의 손에 주는 것이 아닌 날마다 기름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불을 사랑의 불을 붙이는 사명을 감당하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불이 붙을 때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이 전달되고 성령님의 감동에 따르며 걸음걸음 나아갈 때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충분히 흠뻑 누리면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국동방송은 희망이다. 사랑을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여는 길이고 사랑을 알게 하는 통로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통로도 되고.
3: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사실

0: 때는 제가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어찌 보면 이제 사막에서 사실 물을 못 만나면 죽잖아요. 보통 햇빛이나 이제 갈증으로 죽는데 이제 그때 딱 이제 극동방송을 듣게 됐으니까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다이슨이 말합니다. 서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럿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2: 삶의 끝자락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위로가 되었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들은 김준우 형제의 이야기, 오늘 그 마지막 이야기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러시아에서 약 5년 전에 이곳에 온 우리 김준우 형제님과 함께하는 세 번째 만남,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걸음걸음, 그 은혜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함께 나눠봤어요. 오늘은 또 하나님과 준우 형제 사이에 그 둘만의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저희가 러시아에서 우연찮게 라디오가 켜져서.
0: 네.
2: 말은 우연이지만 하나님께 켜주셔서.
0: 네네. 그렇죠.
2: 그렇게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 뭔가 힘든 상황 중에 있었던 당시에
0: 네네.
2: 네,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 하시면서 이곳에서 또 종교활동을 선택하는데 기독교를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네.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계신 이야기를
0: 아, 네.
2: 두 번째 시간까지 나눠봤어요.
0: 네네.
2: 저희가 오늘 또 이 희망을 들었다 시간에 마지막 편에 또 드리는 공통 질문이 있거든요.
0: 네.
2: 나에게 극동방송은 네모다라고 했을 때
0: 네네.
2: 지금 극동방송을 이곳에도 듣고 계시죠?
0: 네. 지금 듣고 있어요.
2: 여기서 들었던 시간보다 어쩌면 러시아에서 들었던 시간이 아직은 더 많을 것 같아요.
0: 네.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이제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느낌이 너무 강렬했어가지고 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때 당시 들었던 극동방송이랑
2: 네.
0: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뭔가 편안한 상황에서 내가 아무런 걱정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듣고 있는 극동방송이랑 뭔가 느낌이 확실히 다르긴 해요.
2: 그러면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네모다라고 했을 때
0: 네.
2: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0: 아, 돼요.
2: 주관식 문제라 어렵죠.
0: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2: 오.
0: 네,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다.
2: 사막에서 만나는 생과 네. 같은 존재.
0: 네, 그렇죠.
2: 왜 오아시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0: 사실 그때는 제가 그냥 이제 힘들었다고 하긴 했었는데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돌 정도였죠. 어찌 보면 이제 사막에서 사실 물을 못 만나면 죽잖아요. 보통은
2: 그쵸.
0: 그냥 햇빛이나 이제 갈증으로 죽는데 이제 그때 딱 이제 극동방송을 듣게 됐으니까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그런 것 같아요.
2: 거의 매일같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0: 네, 뭐 매일 저녁 짧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너무 이제 오래 듣지 못하니까 그냥 짧게씩 들었습니다.
2: 짧게 찬양과 성경 네, 구절과 네, 함께 네.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을 네. 아 근데 방송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샘물을
0: 네.
2: 말씀 찬양을 통해서 함께 했는데 이 방송에도 지금 준우 씨가 나온 것처럼
0: 네.
2: 북한이 고향인 같은 고향 분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0: 네.
2: 그런 출연은 못 들어오셨던 거예요?
0: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거는 딱히 못 느꼈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제가 너무 이제 멀리 듣기도 하고 너무 이제 불안한 마음에 듣고 이제 하니까 잘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냥 위로만 받았던 생각은 진짜 아직까지도 나는데 그 내용이 아예 생각이 안 나요.
2: 그럼

0: 그러면
1: 네.
0: 지금 여기서 또 방송을 듣고 있는데 또 출연까지 직접 하고
1: 아,
0: 계시고
1: 네. 그쵸.
0: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극동방송은 네모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르다고 했잖아요.
1: 아, 네.
0: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1: 아, 이게 지금 듣고 있는 이제 극동방송은 그냥 내 삶의 이제 평안을 채워주는 뭔가

0: 네.
1: 오아시스와도 같은 존재에서 우리 강줄기와 같은 또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신데,
0: 네.
1: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알아가고
0: 네네.
1: 이곳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지금 준우 형제님에게 하나님은 네모다라고 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이전에 5년 전, 10년 전에 준우 형제님처럼 러시아에서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0: 네네.
1: 북한에서, 중국에서 듣고 계신 분들에게 소개해 줄때 어떻게 소개해 줄수 있을까요?
0: 저는 이제 하나님은 그냥 우리 이제 전체 우리 모두의 그냥 삶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주시고 고통이라기보다는 고난을 주시고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의 소망은 또 들어주시기도 하잖아요. 고난을 주시든 어떤 이제 소망을 들어주시든 그냥 이제 우리의 삶을 그냥 책임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의 삶그 자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0: 네.
1: 삶그 자체의
0: 네.
1: 하나님을,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0: 네.
1: 우리가 북한에 있는 준우 형제와 자매들, 가족들,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있잖아요.
0: 네.
1: 그때 어떻게 전도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0: 아, 네, 당연하죠. 이제 물론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1: 그럼요.
0: 북한의 오랜 세뇌를 이제 다 당하신 분들이라서,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울 거예요. 이제 그분들한테 하나님을 전한다는 게,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도 힘들 수가 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제가 느낀 그 느낌을,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1: 어떻게 전달하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0: 아, 제가 이제, 그거를, 막,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나의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나의 이야기를 그냥 이제, 친구들이라든지 가족, 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전해주는 나의 이야기부터 나의 그, 하나님에 대한 만남 같은 이런 거를 그냥 평범하게 그냥 전해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이제 뭐 어떻게 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뭔가 그래도 호기심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가볍게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나의 지난날을
0: 네.
1: 들려주면서, 이런 하나님인데 한번 예배 드리러 같이
0: 네.
1: 가보자, 이렇게 말문을
0: 네.
1: 열면서. 저희가 또이 방송을 북녘 땅에, 또 대한민국 남한 곳곳에도 같이 전하고 있는데, 새벽녘에 듣고 계신 분들이 주로 많으시고,
0: 네.
1: 우리 준희 형제님처럼 밤에도 몰래 듣는 분들도 있으시고
0: 네.
1: 하신데, 그런 분들에게, 고향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또이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을까요?
0: 이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지금 진짜 힘들고, 너무 힘들고, 북한 정권을 빨리 벗어나고 싶고, 이제 좋은 삶을 꿈꾸고 있고, 언젠가는 이제 한국에 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좀, 하나님을 믿으면서 끝까지 버텨주시길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실 포기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믿으면 소망은 다 이루어지니까, 그냥
1: 아멘.
0: 끝까지 믿고 버텨주세요.
1: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0: 네.
1: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삶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0: 네.
1: 언젠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우리 준우 형제님이 지난 그 삶의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이 머지 않은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평안동화 고향인 준우 형제님과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까요? 다시는 무력으로 전쟁을 해서는 아니 되고요. 지구촌 요일의 분단 국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구약 성경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관한 언약을 말씀하신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꼼짝달싹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입니다. 즉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부자라는 말은 부르짖는 자라는 말입니다.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십시오.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간절함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르짖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 부자가 되라는 이 말씀은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0: 여호와라 하는 이 그분이 곧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상에게 부르짖으라, 조상에게 부르짖으라, 금신상에게, 일월성신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요, 성취하시는 여호와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시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단순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는 자가 되라, 기도의 부자가 되라, 이런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으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 원문대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올 것이며 마침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임을 말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북한 동포들의 영혼 구원과 북녘 땅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서 이런 일들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꿈 같은 일이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 더 나아가 다른 민족과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복과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게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꿈만 같은 일들을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찬송가 369장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이렇게 찬송하면서도 우리는 실천하지 않습니다. 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부활의 산소망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리는 우리 인생,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 민족의 산소망이 되기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부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남북의 동포들과 디아스포라 형제자매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10월 30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저녁에 구름이 가득 메우는 하늘빛이 이어지겠습니다. 비 소식이 없는 황해도를 제외하고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도에 5에서 4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빗길이 미끄러울 수도 있으니 이동하실 때 안전에 조금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전과 광주, 제주가 21도, 신의주와 개성, 춘천, 여수, 목포가 20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함흥, 강릉, 부산, 대구가 19도, 포항이 18도, 청진이 16도, 강계 15도, 해산이 14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2도, 대구와 광주가 31도, 개성과 춘천이 30도, 평양과 목포가 29도로 보이고요. 강계가 28도, 함흥과 해산, 포항, 부산, 여수, 제주가 27도, 신의주와 강릉이 26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북부는 하루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벌써 2026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인 만큼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농이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화로 여러분을 채우시어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소망이 넘치기를 내가 원한다.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가족 여러분, 오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히 맞으셨습니까? 푸른 물결처럼 출렁이던 넓은

보리밭에 보리 패이는 소리가 들려오는가 싶더니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을 맞습니다. 민족의 장례를 안고 기도하던 나라 사랑의 마음도 또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작은 감사와 함께 결산을 하던 하나님 사랑의 마음도 매일 아침 예배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한 한 달이었습니다. 그 기쁨은 오늘도 은혜로 계속됩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주후 2026년 6월 30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찬양으로 경배를 시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0: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나훔 3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 쌓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훔서 3장 12절에서 19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으며 은혜 받으십시오.
1: 이제 오늘은 나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력해 보였던 니느웨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고

이 상태로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슬픈 애가 애도의 시로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자, 니느웨의 성읍, 니느웨의 산성은 아주 강력한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또 사방에 강들이 흐르면서 천혜의 보호 장치가 되었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강력해 보이는 이 니느웨 성읍이 무엇과 같으냐?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누렇게 잘 익어서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다. 아,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 우리 속담에도 감나무 나무 밑에 누워서 감나무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처음 익은 열매가 일찍 열매를 맺으니까 이게 조금 지나면은 누렇게 익어서 조금만 흔들면 뚝뚝뚝 떨어지죠. 자, 니느웨가 그렇게 강력해 보여도 조금만 흔들기 시작하면 그렇게 견고해 보였던 사회, 경제, 문화, 정치의 모든 시스템이 사방에서 흔들리며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아니 그렇게 강력하고 용기 있어 보였던 이 장정들, 군사들은 여인같이 용맹이 사라진 무력한 상태로 겁에 떨고 있는 여인과 같고, 또 내 땅의 성문들은, 자 얼마나 이 성문들이 크고 튼튼하겠습니까? 너희의 원수 앞에 넓게 열리게 되고,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성문이 활짝 열리면 니느웨 성읍은 적군이 아주 쇄도하게 되죠. 그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그럽니다. 자, 빗장이 무엇입니까? 성문을 가로막는 이 가로대죠. 긴 가로대. 문을 열려면 이 가로대를 열어야 이게 딱 고정됐던 것들이 열리면서 문이 열리는데, 가로대를 딱 해놓으면 아무리 센 힘으로 믿으려고 해도 가로대가 지지하는 힘으로 인해서 성문이 열리지 않고 보호가 되죠. 근데 그렇게 강력해 보였던 니느웨의 성문이 열리고 빗장들이 불에 탄다 그럽니다. 빗장은 열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크고 튼튼한 이 가로대, 이 나무나 거기에 쇠를 갖다 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대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불에 타서 무너진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강력한 성읍 하드웨어는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우리는 시편 127편의 시편 고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사람의 애를 써도 헛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성을 함께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렇게 애를 쓰고 깨어있다 하더라도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사람이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그게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아주 분주하게 일하고 고생고생하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라는 건 매 순간순간 고생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그렇게 나의 최선을 다한 노력이 결국은 헛되게 끝난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가 하는 노력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애쓰는 인생의 방향에 은혜를 더하시고, 내가 애써서 열매 맺고자 하는 그 영역에서 열매를 맺게 하셔야 내가 하는 노력이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나 혼자 열심히 열매를 만들려고 해도 맺어지지 않습니다. 열매는 맺어지는 거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나는 열매가 맺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상황과 여건을 조정할 뿐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됐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셔야 인생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사례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잘 준비가 되었었죠. 언어도 뛰어나고 용맹도 있고, 그런데 한순간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서 이집트의 관리를 죽이자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그동안 모세가 애써서 이집트의 왕자로 준비했던 40년의 세월이 다 날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의 인생이, 40년 동안 광야에 묻혀있던 그의 인생이 다시 한번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가 노력하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를 열심히 쓰고 고생을 하지만 하나님 이 수고에 열매 맺게 하시고 이 수고가 헛되이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가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하죠. 그러나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연결하게 하시고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참 기본적으로 열심히 살죠. 근데 열심히 사는 것에 은혜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 14절 말씀 다시 나훔으로 오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물을 길어 애워 쌓일 것을 대비하며. 자, 이거는 적군이 와서 니느웨 성읍을 둘러쌀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 물을 길어서 대비해라. 이것은 식수를 준비하라는 거죠. 성읍에 안에 이제 우물이 있으면 상관없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이 성읍을 이제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다 보면 우물이 밖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성읍에 우물이 부족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길어서 충분한 식수를 대비하고, 또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고, 성벽들을 견고하게 수리하고 정비하고, 또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벽돌 가마는 뭡니까? 벽돌을 구워내는 가마죠. 왜 벽돌 가마가 필요하냐? 성읍이 공격을 받으면 그 보수하려면 벽돌을 또 찍어내야 되죠. 자,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풍자 조롱조로 지금 말씀을 하는 건데, 그렇게 애를 쓴다 하더라도 15절에 거기서 불이 너를 삼켜버릴 것이고 또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자, 느치는 일종의 그 메뚜기의 일종이죠. 영어 성경은 이걸 그냥 grasshopper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느치가 풀을 사사사삭 갉아먹는 것처럼 적군의 칼이 이 니느웨의 사람들을 속절없이 베어서 쓰러뜨릴 거라는 것이죠.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자, 메뚜기처럼 스스로 군대를 많이 확보하고 많이 모병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더라도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 많고 또 함께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하더라도, 16절에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자, 상인, 전쟁 자금을 댈수 있는 상인들을 그렇게 많이 확보한다 하더라도, 느치들이 같이 모여 있는다 하더라도 날개를 펴고 한두 마리가 윙 하고 날아가면 같이 그 휩쓸려 가지고 다 날아가죠. 그런 것처럼 느치가 그렇게 와가지고 상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아이고 나 살아야겠다고 하나 둘씩 상인들이 떠나기 시작하면 그게 막 바람이 돼가지고 다 날아가면서 떠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있는 그곳을, 그 다음에 또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17절이요.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얘기를 합니다. 자, 백성들은 메뚜기 떼 같이, 여러분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아 보여도, 또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든다. 자, 여러분, 이 메뚜기라도 너무 추우면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체온, 온도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메뚜기들이 쫙 모여서

같이 잤다가 밤을 샜다가 해가 뜨면 다시 먹이를 먹으러 다 날아가죠. 한두 마리 날아가면 전부 다 흩어져서 날아가는 것처럼 지금 내가 생각하는 너의 백성, 내가 생각했던 너의 지도자들과 장소들과 장군들, 이거 때가 되면 속절없이 흩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 부하, 내 백성인 줄 알았는데 속절없이 사라질 때 보니까 내 부하도 아니고 내 장수도 아니고 내 왕국인 줄 알았는데 내 왕국이 아니더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18절에 앗수르 왕이요, 내 목자가 자고, 여기 목자는 지도자입니다. 앗수르의 관료들, 부하들, 장수들, 그들이 다 자고 너희의 귀족은 누워서 쉬고,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자, 이런 거 보면 앗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을 건설해서 백성들이 그 날개 그늘 아래 다 모인 것, 나의 위엄과 능력으로 모은 줄 알았는데 모아주신 분이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모으게 하셨으니까 그렇게들 모여져 있었지 내가 다시 모으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다면 매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아, 이게 내 기대에 못 미친다. 아, 어떻게 저러냐? 여러분, 사람도 자꾸 격려하면서 크는 거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지적만 하다 보면요, 메뚜기 흩어지듯이 다 흩어집니다. 내가 왕인 줄 알고 막 권력을 휘두르고 하려고 했더니 아, 이때가 되니까 다 흩어지는 거예요. 19절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아니, 이 정도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게 일어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의 부상이 중하다. 너의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자, 너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친다. 아니, 그렇게 강력하던 니느웨의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지도자들 다 흩어지고 장수들도 흐트러지고, 예? 상처가 깊어서 일어날 수도 없고 비틀거린다. 그랬더니 다들 그동안은 니느웨의 위험에 눌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시키는 대로 예예하던 이들이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잘 됐다. 예? 꼴 좋다. 예? 니느웨가 그게 그렇게 강력해 보이더니 이거 완전히 허수아비네. 이럴 때가 온다는 거죠.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지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왜 이렇게 박수를 지나봤더니 여태까지 니느웨가 힘을 막 과시하면서 억압하고 짓누를 때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항상 동네북처럼 늘 짓눌리고 늘 고생당하고 늘 수탈당하고 늘 빼앗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마지막 때 박수를 치더라는 거죠. 자, 박수를 치면 분노해서 혼내줘야 되는데 그때는 혼낼 힘과 능력과 자원조차 없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니느웨가 이걸 통해 아는 게 뭐냐? 이게 내 힘으로 세운 나라? 내가 지혜와 명철을 발휘해서 잘 세운 국가 시스템인 줄 알았는데 그 위에 이 나라가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한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한 공동체도 그렇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한 개인의 삶도 그렇죠. 여러분, 내가 지금은 똘망똘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하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건강이 옛날 같지 않죠. 그러면 옛날처럼 그렇게 열심히 할 수도 없습니다. 눈이 침침해지죠. 예전에는 이렇게 딱 보면은 잘 보였던 게 이제는 이제 점점 이게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멀리 봐야 하는, 이게 잘 보이다가 안 보이면 그 의욕과 기력이 확 떨어지죠. 제일 힘든 거 성경 통독이 됩니다. 예전에는 눈만 열고 보면 성경을 줄줄줄줄 읽히고 좋았는데 이제는 읽으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도 성경도 아직 눈이 쌩쌩할 때 열심히 받아야죠. 열심히 받아야 나중에 딱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알지. 이 듣는 것도 나중에는 귀가 먹으면 잘 들리냐? 아닙니다. 지금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 설교 말씀이 잘 들리는 것도 이 귀가 잘 들리니까 잘 들리는 거죠.

0: 은혜인 거죠. 이런 건강을 주실 때에 금상첨화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 나의 건강을 갖고 죄의 소욕을 위해서만 열심히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나의 건강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거룩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 아직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은혜 받을 때에, 아직 주께 나올 수 있을 때에, 아직 주께 기도할 수 있을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조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던 선지자는 오늘도 니느웨의 모든 산성이 쉽게 무너지고 대비가 불가능한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을 엄중히 예언합니다. 세상의 어떤 강한 힘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고 그 강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세상이 의지하던 어떤 결속과 동맹도 부질없게 만든다는 사실을 역사는 오늘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메뚜기 같다고 표현되는 방백들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아무리 유명하고 힘있는 장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헤아림 앞에 서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큰 메뚜기 때 같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조명하면서 말씀 묵상에 따라 기도의 시간 갖습니다.

아멘. 아수르에게 압제를 당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멸망 소식에 기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손뼉을 칠 만한 기쁜 소식이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약속의 말씀 앞에 새 힘을 얻습니다. 이 힘나는 말씀의 옷을 입고 6월을 감사로 보내며 오는 7월 내일 아침을 희망으로 맞이하겠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이 감사하십시오. 6월 한 달 수고 많으셨어요.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샬롬.

0: 교회 김대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모두 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사실을 모르는 분 계시나요?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 죽어간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사실 죽음이라는 문턱에 하루 더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죽음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죠. 성경은 우리의 연수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 날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표현 중에 time flies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라는 표현인데요. 직역하면은 시간이 날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천국과 지옥 중 어디 가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지옥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혹시 미국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미국에 도착하면 입국 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데요. 입국 심사에서 보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비자죠. 미국 비자. 비자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또 얼굴이 잘생겨도 또 심지어는 유명해도 돈이 많아도 절대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유명했어도 돈이 많았어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그럼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이죠. BC와 AD,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래서 역사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좋은 소식이 되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2000년이 흘러오면서 전 세계로 전해지게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시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 3장 3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꿀처럼 달게 돼 주님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을 단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며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내용은 햇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원해.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온의 삐삐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은 저에게는 소중하고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만나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곱셈이다. 그런데 어떤 기회가 와도 내가 0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0에 어떤 수를 곱해도 그대로 0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떤 수를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3이라면 거기에 곱해지는 것들은 늘 3배가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 삶의 방식이 있겠지만 오늘이 나에게 최선이 된다면 내일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가 농사를 짓고 많은 소출을 만들어냈지요. 그리고 이제는 곡간도 짓고 넉넉히 소출도 했으니 한번 기쁘게 살아보자. 그리고 삶의 모든 여유를 누려보자. 어쩌면 자기 스타일의 계획과 플랜을 만들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라. 나는 내 것을 너에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곧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있지요. 잠언서 27장 1절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내일을 보장받고 살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일은 하나님의 선물의 날이지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날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내일은 내 날이 아닐 수도 있고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내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을 써야 돼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또 보조 배터리를 준비하고 충전기를 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이제 핸드폰을 마음껏 쓰려고 했는데 기지국이 없어요.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허무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지 못한 채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비유의 말씀 속에 그 부자가 이제 좀 놀아보자 라고 하는 말씀 끝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찾아갈지언정 이 땅의 넉넉한 삶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을 잘 모르는

0: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과 사와 복과 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관심하게 여기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가끔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나는 사람, 말하고 싶을 때 말할 수 있는 사람, 여행이 필요할 때 같이 여행 갈 수 있는 사람, 왠지 힘들면 떠오르는 사람, 수다도 떨 수 있는 사람. 제가 선거에 나가고 감독 선거를 출마하니까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소연할 사람 한 명이 있어야 된다. 참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하소연할 경험이 있는 두 명의 친구 감독 훅이 있습니다. 그 저는 힘들 때마다 하소연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가장 무겁고 어려운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날입니다. 가장 멋지게 살아야 하고 신바람나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 또다시 만나겠습니다.
1: 6월 한 달간 우리와 함께 하신 목사님이셨죠. 성안교회 장학복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와 또 가정 위에 무엇보다 사역 위에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잠언 2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요,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용은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 함께 부탁드립니다.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들으실 때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1장 19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뽀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 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네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음에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자 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11장 4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주신 새날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1년에 반이 접히는 날,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후반기 6개월이 남았는데요. 세월의 흐름이 왜 이렇게 빠른지요. 새해를 맞은 게 정말 엊그제 같지 않으세요? 정신없이 6월까지 보내다 그만 오늘 6월이 끝나는 날, 1년의 반이 다 하는 날을 맞게 됩니다. 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한 것도 없이 세월을 보냈다는 후회가 앞서는데요. 늘 분주한 일상에 우리의 삶이 더욱 얽매여 있어서 한 것도 없이 반년을 보낸 허전함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날 우리 주님이 주시지 않은 날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새날이고 새시간입니다. 주변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정신 차리고 조심하면서 정말 후반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충현교회 할렐루야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입니다. 닭장을 벗어나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노르웨이의 동물학자 토로리프 셀데루프 에베는 닭무리를 관찰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닭은 위계질서가 매우 강한 동물이다.

한번 서열이 정해지면 바뀌지 않는다. 서열이 높은 닭은 낮은 닭을 괴롭힌다. 서열이 가장 낮은 닭은 모든 닭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에베의 연구로 닭에게는 서열의 사다리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동물학자인 비투스 비 드레쇼는 닭을 연구한 뒤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닭은 희생정신이 매우 강하다. 강한 닭이 약한 닭의 잠자리를 지켜주고 먹이를 구해준다. 왜 같은 닭을 두고 서로 다른 연구 결과가 나왔을까요? 차이는 바로 장소에 있었습니다. 닭장에서 정해진 먹이를 먹어야 하는 닭들은 위계질서를 세우며 서로에게 사납게 대했지만 외부의 적이 있고 먹이가 풍부한 숲에서는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도왔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세상에서 빛을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 뭉치고 연합해야 합니다. 세상을 목표로, 복음을 목표로, 연합하여 다시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세상이 우리의 밥임을 알고 담대하게 하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아이노쌉 장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최원현 씨의 찬양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6년의 6월 30일입니다. 아주 소중한 날, 1년의 반을 보내는 날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후반기가 시작되는 내일, 새달 7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여천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병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

나도 목사지만 목사도 바라보지 말고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바라보지 말랴. 왜? 사람은 다 약점이 많습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보면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목사가 저래? 장로가 저래? 그리고 실망을 하고 믿음을 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나 장로나 교회 직분자들이 실수를 하고 무엇을 잘못하는 걸 보면 에이 난 그런 예수 안 믿어 그러고 돌아서지 마시고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야 되겠지, 아 저분은 조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렇다고 이 중요한 믿음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누구를 바라보자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왕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을 봐야 되겠어요? 성경을 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대충 읽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 좋아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성경이 있으면 더 좋겠고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자기가 본받고자 하는 그런 인물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인물 중에 꼭 한 사람을 지적할 수는 없지만 내가 존경하고 본받고자 하는 그런 인물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잘 알지는 못했지만 다니엘서를 좋아했고 다니엘 선지자를 좋아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주전 605년 유다왕 여호야김 3년에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리아 이 사람들 나중에 이름을 이 바벨론에서 개명을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이렇게 개명을 했는데 이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용모와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이스라엘 사람의 귀족 중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왕궁에 쓰려고 특별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말씀 몇 가지를 통해 이 중요한 말씀대로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반드시 뜻을 정하고 삽니다. 뜻을 정함이 없는 사람이
위대하게

죄는 법은 없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 자기를 다스리는 그 황관장에게 구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왕궁에서 앞으로 왕과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특별한 대우를 했습니다. 식사는 왕이 먹는 최고의 진미를 먹도록 지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대우입니까? 나 같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포로 생활 중에도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하시다니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다고 좋아했을 텐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감히 왕이 주는 진수성찬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왜 거절을 했을까요? 왕이 먹는 음식은 다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쳤던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는 율법에 어긋난 음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다니엘과 그 관리하는 책임자인 아스브나스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브나스가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 대신에 채식과 물을 마시고 열흘간 시험을 해서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그만 못하면 처분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그들을 열흘 동안 물과 채식만 주어 먹게 하고 시험을 했는데 다니엘서 1장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웬일입니까? 채식과 물만 먹었는데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도 얼굴이 훨씬 더 아름답고 더 좋았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어떠한 불이익이 올지라도 어떤 권력 앞에서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을 정하고 믿음 생활을 하리라 하는 결단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나는 믿음대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순간순간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지 아니하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어려운 모든 문제를 다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그럭저럭 하지 마시고 반드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다니엘의 세 친구

친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뜻을 이루어 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신앙을 포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친구들은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로 아옵소서. 이 일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2년이 된 해에 왕이 아주 중요한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꿈 생각이 나지를 않아서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번민을 하다가 나라에 공인된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하고, 세상에 자기가 꾼 꿈을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알아내라고 그럽니까? 해석을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꿈 얘기나 해주고 해석을 하라고 하면 그것도 어려운 일인데, 꿈도 얘기도 하지 않고 내가 꾼 꿈을 나에게 말하고 그 꿈을 해석을 해라, 이렇게 엄명을 내렸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죽을 지경이죠. 이대로 가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박수, 술객, 점쟁이, 이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서 2장 4절에 보면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 말만 되풀이를 하는 거야. 그냥 왕이 분통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죽이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왕께 나가서 시간을 주시면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겠습니다. 겁도 없지. 어찌하려고? 어떻게 왕이 꾼 꿈을 자기가 알아서 말하고 또 해석도 해주겠다고. 참 믿음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 허락을 받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보통 기도이겠습니까? 기도에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밤에 환상 중에 그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하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과 28절을 보면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리고 꿈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 꿈은 왕이 거대한 우상을 보았는데, 다니엘서 2장 32절로 35절에 보면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마 그때에 이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쳤겠죠. 옳지, 그 꿈이었다. 그리고 그 우상의 해석은 당시에 바벨론을 비롯해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보여주고, 인류 역사와 종말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다니엘서 2장 44절로 45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손을 대지 아니한 돌. 그 돌은 산돌입니다. 산돌. 영어로 말하면 리빙스톤이야. 리빙스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 리빙스톤, 산돌은 누구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말씀했습니다. 역사의 심판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십니다. 산돌이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세상을 다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었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두라 평지에다가 꿈에 본그 우상을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절을 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절을 하지 아니하면 회를 녹이는 그런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그래서 온 나라 문무백방들이 다 우상 앞에 절을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왕은 그세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절을 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때 이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지면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3장 18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겠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분노가 치밀어서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뜨겁게 하라고 하고 그세 친구를 결박을 해서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근데 던진 사람은 타져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우면 던졌는데 죽었겠어요? 그런데 세 사람을 풀무불 가운데 던졌는데 네 사람이 거기에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모두가 다니엘의 이세 친구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게 복을 주시면, 내 뜻을 이루어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한 번만으로는 안 됩니다. 순간순간 이런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풀무불 같은 시험 중에서도 우리에게 기적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어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 아니에요. 이 세상은 마지막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끝나고 우리가 마지막에는 다 죽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이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는 나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바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바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것을 알고도 기도를 하는 믿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쪽에 향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세 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바빌론이 멸망하고 다리오 왕이 통치하게 되었을 때에 다니엘은 총리가 되어서 아무 흠도 없이 충성을 잘하고 있는데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죽이려는 간신배들이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금령을 만들어서 왕으로 하여금 공포하게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그들을 보호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그런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엄격하게 말하면 성도가 아닙니다. 넷째로 다니엘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저울은 심판의 저울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온 인류와 역사의 심판주이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예언자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을 하나님보다도 높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으로 왕과 왕후들, 귀족들 함께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저 맞은편 석회벽에
사람의

0: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썼습니다. 메네 메네 대대를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대결은 왕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니 보였다 함이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나눠준 바 되었다 함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어요. 이건 참으로 무섭고 어려운 경고와 심판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이라는 그 말대로 메대 사람 다리오 왕에 의해서 벨사살 왕은 죽고 바벨론은 그날 밤 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 미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라와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들이나 공직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달아보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메네메네 대대로 우발을 신이라 그렇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있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이 세상이 이대로 끝나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즘에 월드컵으로 온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축구 경기에 만일에 심판이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뒤죽박죽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또 없으면 심판 없으면은 운동 경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운동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운동 경기만 보고 잘했다 잘못했다 뭐 좋다 어쩌다 떠들고 좋아하지만 말고 과연 이 세상은 마지막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우리는 그런 깨달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교회나 나라가 큰 위기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대로가 좋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으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달아볼 때에 결코 부족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의인 욥은 욥기 3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공경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우리도 욥과 같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같이 오늘 우리들이 신앙에 결단을 하십시다. 모든 사람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서게 될 텐데 예수님 없는 사람 부족함이 나타나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감초인 보화, 지금까지 여천제일교회 박병식 원로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684-1991번

지역번호 061 684국에 1991번 여천제일교회로 전화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 650에 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흥해 제1교회 강민석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6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새롭게 맞이할 7월도 주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종된 모든 백성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산업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사랑으로 가득 찬 복된 나라가 되도록,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26년 6월의 마지막 날,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당신은 공예배가 기대가 되십니까? 당신은 삶의 중심에 공예배가 있습니까? 당신은 공예배에서 많은 것을 얻고 있습니까? 당신은 공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들으니 어떠셔요? 오늘날 많은 공예배가, 그 교회의 예배가 위기를 맞았다고 하죠. 철저히 개인화된 그 시대, 누군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피곤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만 누르면 언제 어디서든 내 취향과 편리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국의 신학자 데이비드 클락스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영적 비밀을 들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가 공예배의 자리에 모일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탁월한 특권이 있다는 사실이죠. 시편 87편 2절 말씀을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다. 여기서 야곱의 거처는 성도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는 개인적인 예배의 자리를 뜻하고요. 이 시온의 문들은 주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구별하신 곳, 즉 온 백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공예배의 처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데이비드 클락스는 신명기 12장 5절의 말씀을 좀 근거로 들더라고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골방에서 홀로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기도 당연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위로와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개인의 공간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시냇물을 흘려보내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작은 시냇물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로 하나로 하나로 모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연합하여 예배하는 그 공예배 자리에, 그곳에는 임재의 시냇물이 아닌

임재의 거대한 강물, 임재의 거대한 바닷물로 합치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공예배는 우리가 마지못해 드리는 그런 마음의 무거운 의무가 아니죠. 대신 이 시간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대항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영적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를 듣고 있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아, 방송 좋다. 아, 찬양 좋다. 아, 나 혼자 예배 드려.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이 아닌 모이고 싶다. 그 영적인 거대한 물줄기를 나도 맛보고 싶다. 할렐루야. 오늘 왕의 잔치에 초대받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흠모하는 찬양을 한 곡 준비했습니다. 아이자야 60 50 밴드의 거룩 거룩 거룩. 지금 찬양이 흐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찬양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 진행합니다. 이 찬양도 함께 보시면서 찬양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고백합시다.

3718님 생방송의 묘미를 느낍니다라고 하셨는데요. 할렐루야,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복된 좋은 아침,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귀한 아침, 여러분에게 이 예배에 대한 말씀, 다른 예배가 아닌 공예배라고 하잖아요. 이 공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바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골방에서 드리는 예배, 그 가정예배도 좋고 홀로 드리는 그 예배, 큐티 뭐 다 찾아와 주십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 오늘 어떤 하나님 임재의 시냇물이 아닌 그 거대한 강물로 합치어지는 그 귀한 은혜, 그 놀라운 예배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예배가 도대체 어디서 진행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 예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자이시잖아요. 그런 기대함을 갖고 여러분께서 박수 치시며 찬양하고 힘있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 들으면 아마 여러분의 교회가 또 그런 예배자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우리 안에 멈춰진 영적인 시냇물들이 있다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서 주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 가운데 우리의 발을 적시고 우리의 무릎을 적시고 허벅지를 적시고 온몸을 적실 수 있는 그런 복된 화요일 아침 보내시기를 기대하고요. 자, 오늘 짱짱 성경 암송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먼저는 오늘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 공유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부장님들 10명 이상에게 전송해 주시는 분들을 저는 지부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대단하십니다. 네,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꼭 공유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간증들을 너무 많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응원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전해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찬양은요. 아주 먼 옛날 이 시간 찬양 함께 할 텐데요. 웨이홈의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지금 함께합니다.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 웨이옴의 찬양도 이 열정 있는 청년들의 고백이 참 가슴에 도전을 주죠. 사랑을 드린대요. 다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을 드린대요. 예수님 사랑이 있으면 그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나 슬픔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들어오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지금 링크 주소로 쭉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박지혜, 정미경, 김영덕, 유아람, 조필영 그리고 윤경자님처럼 이렇게 댓글 참여가 어렵습니다. 댓글까지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핸드폰을 드신 다음에요. 먼저 유튜브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을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좋은만 검색해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찬양 후에 백은실 사모님 짱짱 성경 암송 같이 합니다.

0: 짱짱 성경 암송. 매주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심습니다. 예, 깊게 심어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심겨집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짱짱 성경 암송의 멋진 도우미 우리 문현정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0: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1: 네, 한 주 잘 보냈고요. 지난 한 주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예.
1: 전 세계가 월드컵으로 또 뜨거운 그때 또 지진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또 슬픔에 잠긴 이웃들도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접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묵상을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0: 아, 베네수엘라 연락을 좀 해봤더니 연락이 안 돼.
1: 연락이 안 됩니다.
0: 아니, 연락이
1: 오늘 아침도.
0: 네. 야, 이게 지금 뭐 인터넷도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좀 그 기도의 제목들 우리 아침 방송에서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아침에 많은 분들이 또 보이는 라디오에 들어오셔서 찬양도 함께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예정 PD님 오늘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1: 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좋은 아침입니다. 직접 검색하시고 유튜브를 찾아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0: 예.
1: 좋은이라고만 검색하셔도 실시간 방송 보기가 뜨니까요. 누르시고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0: 자, 우리 김주연님도 잘 들어오셨고요. 매주 이 시간 말씀을 새깁니다. 백은주님, 한복춘, 정덕희, 김화옥, 문상희, 이혜경, 이윤아, 최번스와이, 부이엔 안장, 그리고 우리 최정희, 윤경자, 그리고 권중팔님. 제가 권중팔님은 저희가 치킨 선물을, 통닭 선물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 저도 이 댓글이 눈에 계속 들어왔는데요.
0: 예, 들어왔죠. 이 댓글 어떤 댓글입니까?
1: 아니, 사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한번 하는 게 어렵지. 맛을 보면 네. 여러분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0: 예.
1: 좋은 아침입니다를 한번 시청하고 나니까요. 보이는 라디오 자꾸 들어오고 싶다고.
0: 아, 바로 이런 분. 이야.
1: 통닭 상품권을 안 드릴 수가 있나요?
0: 네. 우리 권중팔님
1: 네.
0: 저희가 선물 메모 딱 해놨습니다. 그렇죠? 프로그램이 끝나면요. 여러분 유튜브 댓글창 딱 보시면 떠 있어요. 그러면 거기 링크로 기입을 하셔서 권중팔입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통닭 상품권 보내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건 오타인 것 같은데 우리 진우정님이 네? 그 밑에 댓글에 이렇게 댓글을 표현해 주셨어요. 예수님, 스님 사랑으로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황했어요. 예수님과 스님의 사랑이 네, 하여튼 저는 이게 오타라고 생각하고
1: 네.
0: 네, 하여튼 또 뭐 아는 스님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수님 사랑으로
1: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이겨내시죠. 그

0: 친다는 뜻인
1: 알겠습니다.
0: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우리 상철월드 이성구님 잘 들어오셨고요. 우리 백은주님도 처음 들어오신다는 SSUE2님. 야, 이게 이런 아이디가 있어요. 처음 들어오셨대요. 저 이분도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0: 맞습니다.
1: 처음 들어오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응원의 통닭 상품까지 메모해놓겠습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1: 자, 여러분 오늘 이 상품도 상품이지만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또 선물이 될 텐데요. 자, 엄마표 신앙교육의 저자,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의 저자, 우리 말씀심는교회 백은실 사모님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지금 만나봅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1: 할렐루야.
0: 반갑습니다.
1: 사모님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네, 사모님. 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 네, 은혜 가운데 뭐 바쁘고 또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한 줄기에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1: 예.
2: 그 은혜 가운데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1: 좋습니다. 사모님, 그런데요. 오늘 말씀 구절을 저희가 이제 암송을 할 텐데, 좀 어떤 분들이 이 시간 좀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2: 사실 저도 말씀을 붙들었던 이유가 제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었거든요. 아마 우리 부동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애청자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분들이 한 줄기 은혜를 붙드시려고 이 시간 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말씀이 일하실 거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반드시 함께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멘. 아멘. 살기 위해 이 말씀을 암송했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 백사모님 탁 얼굴 보면
0: 빛이 나요.
1: 빛이 나고 네. 정말 살아있는 그 빛이 나거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삽시다. 말씀 안에 삽시다. 말씀을 먹어봅시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사모님?
2: 네, 오늘 함께 암송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저는 특별히 빌립보서 4장 전체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이 4장 말씀 전체를 암송해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특별히 암송할 말씀은 19절 말씀입니다.
1: 예.
2: 제가 먼저 읽조를 볼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1: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암송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참여할 수 있는데요. 보이는 라디오 지금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우리 예정 PD님 좀 권면해 주세요.
0: 네,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직접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혹시 검색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구호 외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2: 네, 우리 힘차게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1: 먹어버리자.
2: 저를 따라서 말씀을 두 번 따라서 선포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연이어서 방송 가정 여러분과 스튜디오에서 세 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1: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2: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1: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2: 자 우리 큰 소리로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세 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0: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1: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0: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1: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좋습니다.
2: 한 번 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2: 잘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암송하고 있고요. 이제 하반절 말씀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0: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2: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0: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2: 자,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세 번을 선포해 볼 텐데요. 여러분 힘있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시작!
0: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0: 잘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고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시다 보면 머리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 우리 땅땅 성경암송 애청자들은 다 경험하고 계시거든요.
1: 아멘.
0: 큰 소리로 선포하시고 따라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아멘.
0: 전체 말씀 이어서 같이 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1: 나의
0: 나의 하나님이
1: 하나님이 그리스도
0: 그리스도
1: 예수
0: 예수
1: 안에서
0: 안에서
1: 영광
0: 영광 가운데
1: 가운데 그
0: 그 풍성한
1: 풍성한
0: 대로
1: 대로
0: 너희
1: 너희
0: 모든
1: 모든
0: 쓸
1: 쓸
0: 것을
1: 것을 채우시리라.
0: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1: 나의
0: 나의 하나님이
1: 하나님이 그리스도
0: 그리스도 예수
1: 예수 안에서
0: 안에서
1: 영광
0: 영광
1: 가운데
0: 가운데
1: 그
0: 그 풍성한
1: 풍성한 대로
0: 대로
1: 너의
0: 너희
1: 모든
0: 모든
1: 쓸
0: 쓸 것을
1: 것을 채우시리라.
0: 채우시리라.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번 암송해 볼 텐데요. 우리 말씀으로 아이들을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이 땅을 다 깨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3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 은하님, 강하나, 김정란, 온현성, 송성숙, 김혜숙, 박숙희, 최현 TV님, 이사예리님, 임유아님도 지금 열심을 다해서 따라하고 계시는데요. 세 번입니다. 시작. 나의
0: 나의
1: 하나님이
0: 하나님이
1: 그리스도
0: 그리스도 예수
1: 예수 안에서
0: 안에서
1: 영광
0: 영광
1: 가운데
0: 가운데
1: 그
0: 그
1: 풍성한
0: 풍성한
1: 대로
0: 대로
1: 너의
0: 너희
1: 모든
0: 모든
1: 쓸
0: 쓸 것을
1: 것을 채우시리라.
0: 채우시리라.
1: 나의
0: 나의
1: 하나님이
0: 하나님이
1: 그리스도
0: 그리스도
1: 예수
0: 예수
1: 안에서
0: 안에서
1: 영광
0: 영광
1: 가운데
0: 가운데
1: 그
0: 그 풍성한
1: 풍성한
0: 대로
1: 대로 너의
0: 너희
1: 모든
0: 모든
1: 쓸
0: 쓸 것을
1: 것을 채우시리라.
0: 채우시리라.
1: 나의
0: 나의
1: 하나님이
0: 하나님이 그리스도
1: 그리스도 예수
0: 예수 안에서
1: 안에서 영광
0: 영광
1: 가운데
0: 가운데
1: 너의
0: 그
1: 그 풍성한
0: 풍성한
1: 대로
0: 대로 너희
1: 너의 모든
0: 모든
1: 쓸
0: 쓸
1: 것을
0: 것을 채우시리라.
1: 채우시리라. 한번더 해야 되겠죠?
0: 한번
1: 네,
0: 더 해야
1: 제가
0: 될것
1: 사모님이 그
0: 같습니다. 네.
1: 멘트를 하시려고 준비 걸렸습니다.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0: 자,
1: 시작.
0: 나의
1: 나의 하나님이
0: 하나님이
1: 그리스도
0: 그리스도
1: 예수
0: 예수 안에서
1: 안에서
0: 영광
1: 영광
0: 가운데
1: 가운데 그
0: 그 풍성한
1: 풍성한 대로
0: 대로
1: 너의
0: 너희
1: 모든
0: 모든
1: 쓸
0: 쓸 것을
1: 것을 채우시리라.
0: 채우시리라.
1: 빌립보서
0: 빌립보서
1: 4장
0: 4장
1: 19절
0: 19절
1: 말씀.
0: 말씀.
1: 아멘.
0: 아멘.
1: 좋습니다. 아, 사모님. 이거 딱 상당히 좀 쉽게 암송할 것 같았는데, 실수가 좀
0: 네.
1: 나오네요.
0: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1: 네.
0: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1: 아멘.
0: 아멘이고요.
1: 아멘, 아멘입니다. 사모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에 좀 적용시켜보면 좋겠어요. 우리
0: 네.
1: 극동방송 가족들이, 이거 상당히 지금 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말에 이미 지금 막 적용이
0: 감동받고 막 은혜 받으시고 막.
1: 되겠는데,
0: 네.
1: 어떻게 적용을 시키면 좋을까요, 사모님?
0: 네, 사실 빌립보서 말씀을 쭉 묵상해 보시면 바울은 풍족한 환경에서 이 고백을 한게 아니었거든요. 부족함에도 궁핍함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확신했던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라는 이 확신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1: 그렇죠.
0: 때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로 채우실 때가 있더라고요.
1: 예.
0: 그것이 물질만이 아니라 때로는 평강으로 때로는 용기나 지혜나 다른 은혜로 채워주실 때도 있는데 우리가 부족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나의 형편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바라보신다면 이제 오늘이 6월 30일이고 내일부터는 7월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하반기도 우리가 하반기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신다면 하반기도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1: 저는 지금 사모님 때문에 좀 정신이 좀 번쩍 났어요.
0: 네.
1: 왜냐면 하반기네.
0: 내일부터 하반기입니다. 네.
1: 여러분, 하반기예요.
0: 하반기에 주시는
1: 상반기가 끝났네요.
0: 네.
1: 이야.
0: 은혜의 말씀으로 채우는 또
1: 벌써 상반기가
0: 하반기가
1: 끝나고
0: 기대가
1: 하반기
0: 됩니다. 네.
1: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더 암송하면서 마무리해보면 좋겠죠, 사모님?
0: 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우리 장미애님, 임희아님, 강하나, 강희정님, 박지혜님, 조재희님, 우리 힘있게 선포해 봅시다. 자, 마지막 한번 선포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0: 나의
1: 하나님이
0: 하나님이 그리스도
1: 그리스도 예수
0: 예수
1: 안에서
0: 안에서
1: 영광
0: 영광
1: 가운데
0: 가운데
1: 그
0: 그 풍성한
1: 풍성한 대로
0: 대로
1: 너의
0: 너희
1: 모든
0: 모든 쓸
1: 쓸 것을
0: 것을 채우시리라.
1: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0: 빌립보서
1: 4장
0: 4장 19절
1: 19절 말씀.
0: 말씀.
1: 아멘.
0: 아멘.
1: 자, 사모님, 오늘 연결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자, 예정 PD님. 잠시 후에 저희가 한 분을 실제 방송에 우리 방송가족 한 분을 연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또 한 분의 방송가족을 만나는 기쁜 시간인데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 은혜가 두 배가 됩니다.
0: 그렇죠.
1: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기 누르시고 댓글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0: 지금 유튜브 링크로 들어오신 분들 제가 추첨을 통해서요. 통닭 상품권 제가 발표할 텐데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지금 내가 외울 수 있겠다. 나도 한번 외워보고 싶다. 나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외웠어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추후에 탁 선정해가지고 여러분 직접 전화를 한번 드릴 거고요. 잠시 후에 정말 우리 방송 가족의 이 아침 모습은 어떨까 기대가 되거든요. 누가 연결될지 기대가 됩니다. 기대해 주시고 찬송 후에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0: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도 행복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그런 분들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고 생명을 살리는 이 기적의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방송 가족 한 분을 만나보면 좋겠어요, 정 PD님.
1: 네, 지금 또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한번 연결해보면 좋겠습니다.
0: 자, 어떤 분이 연결될지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저는 지금 그 4학년하고 5살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고요. 전주에서 예담교회를 다니는 김은옥 집사입니다.
0: 와.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집사님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0: 전주에 계세요. 전주에. 네?
1: 두 명의 아이를 키우시는 워킹맘이라고
0: 이야.
1: 네. 소개해 주셨어요.
0: 근데 은옥 집사님 오늘 제가 지금 테스트를 좀 했었는데 이 정말 아름다우신 이 외모가
1: 네?
0: 오늘 뭔가 이 화면이 지금 다 못 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2: 감사합니다.
1: 역광이신 것 같은데
0: 아니 오늘 그 역광의 표본을 우리가 보는 것 같은데요.
1: 집사님께서 말씀의 빛만 이렇게 비추시려고
0: 뭔가 지금 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옥 집사님 오늘 정말 전주 또 예담교회를 섬기시는데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집사님?
2: 한 19년부터 들었고요.
0: 우와.
2: 주차상에 그 극동방송 스티커가 있는 차량을 봤는데
0: 예, 예.
2: 그것을 우연한 계기로 해서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을 가지면서 네, 계속 쭉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우와. 듣고 있어요.
1: 차량 스티커의
0: 열매야.
1: 열매입니다.
0: 이거 우리가 지금 차량 스티커 사역을 조금 이거 지금 등한시했었는데
1: 와.
0: 이 사역을 이렇게 부활해야
1: 진짜 열매이신 우리 집사님.
0: 여러분,
1: 네.
0: 우리 극동방송 차량 스티커
1: 붙이셔야 합니다.
0: 여러분, 이제 각 지사마다, 이게 방송이 전국으로 나가니까 각 지사마다 그 스티커가 또 있어요.
1: 맞아요. 주파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0: 필요하신 네. 분들은 각 지사로 연락해 주세요. 네. 저 우리 은옥 집사님은 주파수 그걸 보고 했구나.
1: 그러니까요.
0: 그러면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집사님?
2: 평화했어요.
0: 평안했어요.
2: 그냥 그 시간이 그냥 다 찬양이랑 말씀이랑 너무 좋은 말씀이 많다 보니까 그냥 듣는 내내 평안했던 것 같아요. 분주와 저희가 좀 약간 바쁘게 사는 삶이었는데 그 가운데 평안함을 많이 주셔가지고 분주함보다는 평안하게 들었습니다.
0: 이야. 자, 오늘 이 말씀 암송만큼은 평안하게 하실 수 있겠죠?
2: 네.
1: 준비

0: 되셨죠?
1: 아, 지금 보니까 네. 아, 똑부러지시고 아, 말씀 그 목소리에 에너지가 있고 네. 밝은
0: 파워가 목소리. 있으세요. 오,
1: 그리고 네.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은옥 집사님 옆에 있으면 네. 행복해질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2: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1: 아멘.
0: 야. 오늘 집사님에게도 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게 특별하실 것 같아요. 저는.
1: 오. 네. 우리 집사님 삶에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 어떻게 적용이 될 것 같으세요?
0: 뭔가 그 채우신 경험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같은데.
2: 네. 안 그래도 지금 그 문 PD님 통해서 이 말씀을 처음 딱 받았을 때.
1: 예.
2: 그 요즘은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채워도 불안함이 늘 항상 있는 시대잖아요.
1: 예.
2: 뭔가 잘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많은 걸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우리가 자꾸 자기의 부족함을 자꾸 채워나가려 하기보다는
1: 예.
2: 하나님이 그 안에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준비해 나가면 부족함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채워나갈 거라는 그 소망이 생겼어요.
1: 이야.
0: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1: 이야, 우리 집사님 그런데 지금 그 화면을 보니까요.
0: 네.
1: 이게 지금 화면이 다 안 나오는데 나중에 지금 화면이 안 나오거든요. 얼굴이 안 보인다고 하시는데 예쁜 얼굴을 꼭 보고 싶어요. 우리 김지연님도 그렇고요. 아, 그런데요, 집사님. 우리 극동방송 지금 아침에 새벽 기도 후에 산책을 하시면서 이 방송을 들으신다고요?
2: 네, 보통 그렇게 듣고 있어요.
1: 와.
0: 매일 새벽 기도를 재단을 쌓으시는 것도 저는 정말
1: 그럼.
0: 도전이 되고요.
1: 예.
0: 또 아침에 분주하고 또 해야 할 게 참 많잖아요. 또 두 아이의 엄마면.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동방송을 선택해서 듣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사모하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요. 자, 우리 은옥 집사님이 오늘 좀 긴장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기도 제목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은옥 집사님의 기도 제목 혹시 있을까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2: 아, 지금 교회 안에서 여름에 성품 세미나를 준비 중인데
1: 예.
2: 그 지금 중독의 시대에서 아이들이 그 미디어나 이런 게임이나 뭐 인스타 같은 거가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1: 예.
2: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책 세계관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본질의 메시지가 심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아이들이 그 선택하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 이야.
0: 성품 세미나는 저는 또 처음 접하는 것 같아요. 성품 세미나
1: 이번에 그런 중독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말 그대로 좀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2: 네, 그렇죠. 아이들이 생각 저도 흔들리고 아이들도 흔들리니까 그 삶의 순간순간에서 조금만 봐야지 했는데 한 30분 넘기는 게 너무 맞아. 쉽잖아요.
1: 맞아요.
2: 그런 순간에 내가 빨리 이제 그만하고
0: 절제해야겠다.
2: 네, 절제를 하는 이제 자기 조절력을 이렇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1: 그러면 집사님 우리 싶어서. 인간 수업 엄청 또 들으시겠는데 인간 수업의 요즘 주제가 그건데
2: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A랩 성품 성교육 듣고
1: 예.
2: 중독 예방에서 물질 중독하고 행위 중독 그 두 가지를 분류해서 강사 과정을 이수를 했는데
1: 예.
2: 교회 봉사를 위해서 근데 너무 적용이 잘 되고 있어요.
1: 지금 우리 은옥 집사님 오늘 더 좀 얼굴을 더 좀
0: 궁금한데 지금, 자, 지금 많은 화면이, 분들이
1: 화면이
0: 어디 가셨어요?
1: 생방송이군요라고 하는데요. 자, 좋아요. 오늘 이번 여름 행사를 위해서 저희가 같이 기도에 꼭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 이번 여름 행사 가운데 꼭 우리 전주 예담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 여름 행사를 이제 하반기에 이 7월 8월에
0: 그 여름 행사 중요합니다.
1: 아마 기도하신 분 준비하실 텐데 힘내시라고 응원하고요. 좀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한번 남겨주시면서 이 시간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기도 제목 있으세요?
2: 개인적인 기도는

0: 네. 제가 교회 안에서 그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1: 네.
0: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니까 같이 교회에 나오고 싶다.
2: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네, 지금.
1: 지금 가장
2: 지금 여름,
1: 시급하고도
2: 야, 그런데도
1: 중요한
2: 여름 행사를 기도
1: 기도
2: 제목 한 거였어?
1: 제목입니다. 와.
2: 자, 오늘요, 이 연결은 저는 성경님이 연결하셨다라고 생각해요.
1: 아멘.
2: 자, 오늘 우리 은옥 집사님, 제가 뭐 남편 이름도 안 여쭤보겠습니다. 또 남편도 싫어할 수 있어요. 왜또내 이름을 얘기해서 할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은옥 집사님 이렇게 또 방송 연결됐는데 제가 집으로 설렁탕 선물을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통닭 상품권 하나 더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는 남편 드리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리고 남편한테 극동방송의 송옥석 PD가 이거 꼭 달래라고 했고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제 49분 정규방송 들어가야 돼 이제 마쳐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기도문을 좀 하나 남겨주세요. 아셨죠? 자, 지금부터 김은옥 집사님의 남편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 은옥 집사님은 또 신앙의 열정이 있으신데 우리 남편을 위한 기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 믿고요. 우리 집사님 오늘 이 연결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나중에 이 댓글창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오늘 진심으로 저희가 기도할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우리 집사님이 이 프로그램 끝난 다음에 보실 거거든요. 1,000개의 댓글을 남겨주시고, 저는 49분 이후에 유튜브 방송에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예수 의지함이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 사업회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이사 이광식 장로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우리는 한 분의 위대한 민족 지도자를 기억합니다. 바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단순한 종교인을 넘어 일제의 신사참배에 당당히 맞서 5년간 옥고를 치른 민족 지도자이자 독립유공자이십니다. 일본 검사의 전향 권고 앞에서도 당신은 전향 댕꼬가 문제지만 나에게는 신앙 신꼬가 문제다라며 민족의 기계와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사랑과 용기는 민족의 스승 백범 김구 선생마저 감동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라 사랑은 어떤 의미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처럼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고 나라 사랑임을 삶으로 보입시다. 대한민국이 갈등을 넘어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아가도록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3: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0: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다 변화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극동마사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분노금도 안 내게 다 제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1: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어느덧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달력을 넘겨보니까 벌써 올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시간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죠. 이맘때쯤이면 문득 지난 시간을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아,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다. 내가 계획했던 만큼 이루지 못했는데. 이런 아쉽고 허전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만 보지 않으십니다. 시편 103편 2절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돌이켜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잘된 일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뜻대로 되지 않았던 시간도 지금의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의 마지막 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난 시간을 평가하며 후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거 아닐까요? 감사가 없는 회고는 아쉬움으로 끝나지만 찬양으로 돌아보는 시간은 다시 소망으로 시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상실한 마음, 허전한 마음으로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혹시 상실한 마음이 있다면 그 허망한 마음을 만지시고 다독여서 다시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실 겁니다.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김대환의 주의 은혜라 오늘 첫 곡으로 같이 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 따라 부르니까요. 정말 감동이 되고요. 감사가 됩니다. 2026년도 절반을 보냈어요. 많은 일이 있었던 상반기 6개월입니다. 상반기가 끝나는 오늘이에요. 네, 혹시 뭐 오늘 휴대전화 사진첩이나 이런 거 한번 넘겨보셨나요? 아, 1월 사진 보면 이게 벌써 반년 전이야 싶고요. 달력도 넘겨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점점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지난주에 뭐 했나 생각이 가물가물해질 때도 있는데,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지난주 일뿐만 아니라 지난 반년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첩도 쭉 보고 메모해두었던 것들, 또 달력에 기록돼 있던 것들, 이런 거 한번 쭉 살펴보시면요. 아팠던 순간,

근데 회복되었던 일, 걱정했던 일이 지나간 것,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혹은 생각지 못했던 따뜻한 선물들, 평범하게 오늘을 살아낸 것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큰 일이 있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다시 발견할 때 또 감사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감사가 찬양이 되고 그 찬양이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박신화 콰이어의 합창곡으로 성가곡으로 같이 했고요. 또 이어서 박영희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까지 또 힘차게 같이 불러봤습니다. 1842번님 상반기 이제 끝나네요. 올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루지 못한 것보다 지켜주신 은혜가 더 컸음을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하반기에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의 문자 주셨습니다. 네, 우린 돌아보면 이루지 못한 것들 좀 후회와 아쉬움이 그러다 보면 또 뭔가 이렇게 허전함과 허무함이 남을 수도 있지만요. 그것보다 또 지켜주신 은혜, 오늘에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는 또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뭐 매달 말에는 약간 이제 시간이 빨리 갔다라는 거를 항상 우리는 느끼는데 6월 말에는 좀 더 그게 크게 오는 것 같아요. 절반이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습니다. 5721번님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쉽기도 하지만 가족 모두 건강하게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감사가 됩니다. 남은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 걷고 싶다고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겠죠. 아, 저는 올 상반기에 손주가 태어나서 할머니가 됐어요. 9573번님 아이를 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어가고 계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남은 한 해도 믿음 안에서 잘 키우겠다고 우리 할머니의 다짐입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얼마나 예쁠까요? 네, 그래요. 우리 할머님 모쪼록 건강하게 네, 체력 잘 관리하시면서 또 우리 아이 자녀들과 함께 잘 믿음의 가정 키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3365번님 힘든 일 걱정되는 일 많았지만 힘찬 라디오 들으며 함께 할 수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고 어머 감동이에요. 오늘은 걱정보다 감사가 더 많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이런저런 사연들 보면서 막 눈물 지을 때도 있고 같이 기도

하게 될 때도 많았어요.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를 찾는 사연들이 참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같이 우리가 보낼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참 감사합니다. 8845번님, 역류성 식도염이 재발해서 조금 힘들지만 극동방송 들으니 힘나네요. 하영PD님 샬롬이라고 인사 주셨어요. 네, 고생하시네요. 네, 역류성 식도염 저도 이제 몇 번 겪어봐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네, 불타는 느낌. 네, 얼른 또 잘 나으시기를.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얼른 또 평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 1년 전 식도암 수술 후 주님의 은혜를 받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8034번님. 또 1년 전을 돌아봤을 때 그때 정말 힘들었던 그 암 수술 고통 속에 있었지만 돌아봤을 때 은혜가 되는 이 고백이 참 감사하네요. 앞으로도 더 좋아지시기를 응원 드려요. 아, 3508번님이 아멘 아멘 주시면서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찬양 듣고 싶다고 신청 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도 또 어떤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수 있는데 지난 긴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보면 지금도 앞으로도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으십니다.

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잘 마무리하시면서 지난 상반기 또 지난 인생들을 쭉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씩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우리의 입술에는 어느새 찬양이 흘러나오고요. 또 찬양이 시작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소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더 힘찬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0: 새 생명 시내가에 새 생명 시내가에 오늘의 시간은 여수속창교회 김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알지 못한 자와 아는 자 이단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요한복음 2장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한 자와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결혼식 피로연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결혼식에 음식이 떨어지면 그만큼 또 마음 졸이고 그렇죠. 안타깝고. 요즘 시대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 피로연을 주최한 신랑은 요즘 시대라면 스마트폰을 열어서 배달 앱을 열어서 지금 포도주가 급하게 필요합니다. 별점 5개 드릴 테니 빨리 배달해 주세요. 아마 이렇게 수습을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오늘날처럼 배달 앱도 없고요. 또 흔하디

흔한 편의점도 없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신랑 집안 전체의 수치였고 큰 낭패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혼인잔치집에 홍어가 없는 거예요. 그 맛있는 잡채가 없는 거라. 잔치집에 빠져서는 안 될 게 잡채잖아요. 그죠? 그게 없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런 개념이. 고대 근동에 포도주의 개념은 술이 아니라 음료입니다. 지금도 저 고대 근동, 중동이나 뭐 이런 쪽, 그 유럽 쪽에는 와인을 마시잖아요. 식사하고. 음료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 문화에서 혼인잔치는 하루 이틀 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무려 일주일을 한다든지 길면 열흘 동안의 잔치를 해요. 지금도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장례도 막 며칠 동안 하더라고 보니까 밤새도록 울어. 요즘 같으면 이 결혼식 필요연에다가 신혼여행에 집들이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동네 사람들과 열흘 동안 먹고 마시며 축하하는 잔치입니다. 우와. 요즘 일주일 열흘 하라 그러면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도망갈 거야 아마. 요즘 시대 카드값으로 계산을 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와, 자, 그긴 잔치 내내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는요, 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라고 포도주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있는 잔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 자리이고, 포도주가 없는 잔치는 하나님의 복이 끊긴 자리였던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건 음료가 없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한 집안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동네에서 두고두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건이었어요. 요즘은 그냥 뷔페 차려가지고 먹든지 말든지 잘 잡수시고 가십시오 하고 끝나잖아요. 예전에는 집에서 하거나 뭘 하거나 그러면 꼭 뒤에 동네 사람들이 뭔 말을 해. 그런 말할 필요 없는데 잘 먹고 나면 되는 거지. 에? 뭐가 없더라, 뭐가 없더라, 아이고 좀 약하더라. 뭔 그런 말을 해. 사람이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열흘 잔치의 위기. 한 집안의 명예가 떨어지고 신랑의 미래가 다 달려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그 잔치 혼인잔치 집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아주 흥미로운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지 못한 자와 아는 자였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 1절부터 11절까지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잖아요. 그죠? 9절 말씀을 묵상하다 제 마음에 딱 뭉클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여기 알지 못한 자와 아는 자가 여기 있구나. 연회장은 맛있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알지를 못했어요. 반면에 물을 떠다 나른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반된 모습은 이게 단순한 사건의 묘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화상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도 정작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고 사는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좋은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이 연회장처럼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타성이 젖어가고 있어. 여러분, 교회록으로 우리는 다음 주일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는 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고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한 자로 살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죠. 오늘 제목이 알지 못한 자와 아는 자예요. 그럼 첫 번째, 알지 못한 자는 누구냐? 은혜를 누렸는데 그 출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출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9절 앞부분을 한번 봅시다. 화면에 보세요. 9절 앞부분을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랬어요. 연회장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잔치에서 연회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총지배인이에요. 잔치의 총지배인, 식당의 총지배인, 행사로 말할 것 같으면 그 행사의 파티 플래너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포도주와 음식이 언제 나오고 얼마나 있고 맛과 품질이 어떤지 좀 맛보고 그래서 잔치를 총괄하는 사람이 연회장입니다. 연회장. 그 연회장이 하인들이 준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랬더니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절을 한번 봅시다.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연회장, 잔치를 총괄하는 그 지배인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맛있는 최고의 포도주를 왜 지금까지 그냥 놔뒀느냐?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맛있다. 최고의 포도주다. 감탄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감탄하는 거예요. 연회장은 새 포도주를 맛보고 기뻐하고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포도주가 물로 만들어졌다는 것과 정작 중요한 것은 그 포도주를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오싹한 장면 아닙니까? 기적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기적을 몰랐던 거예요. 와, 은혜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이 은혜인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알지 못한 자의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죠? 자, 밥을 먹습니다. 당연한 일 것처럼 느껴지죠? 가족이 건강합니다. 야,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또 있어요. 직장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정말 당연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라도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세상에서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눈을 뜬 것도 밥을 먹고 하루를 시작한 것도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도 이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 것도 지금 죄송하지만 졸고 계시지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전부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정말
가나 혼인

잔치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니까. 여러분 얼굴 보고 있는 게 기적이라니까. 얼굴 보고. 자, 여러분 얼굴 한번 보세요. 앞뒤 좌우로 얼굴 한번 보세요. 우리 성도님을 만나니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거 기적이라니까.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는 것도 기적이라니까요. 지금 우리 매일매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회장처럼 좋은 포도주를 즐기면서도 그 출처를 모르고 지나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모든 거예요. 모든 일이에요. 심지어 뭐 어려운 일이라도 힘든 일 속에서도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을까요? 왜 모르게 될까요? 그건 너무나도 익숙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가 반복되면 은혜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첫 월급 받던 날 그 감동이 얼마나 갔습니까? 처음 결혼하는 날 그 설렘이 지금도 있습니까? 다 없을걸요? 정으로 사는 거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지금도 새롭습니까? 부정할 수 없어요. 다 까먹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해지는 순간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알지 못한 자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당연함을 은혜로 바꾸는 눈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에 주님 오늘도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게 감사. 이 한마디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식탁 앞에서 주님 이 음식도 주님의 손에서 왔습니다 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고백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는 알지 못한 자에서 아는 자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돌아오는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전반기에 부어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는 절기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하나하나 꺼내서 세어보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 은혜들이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알고 이번 감사 절기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알지 못한 자 있으니까 이제 뭐가 남았어요? 아는 자예요. 두 번째로 아는 자는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 출처를 보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사람. 그렇다면 여기 아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는 자. 9절 끝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9절 끝에 보세요. 9절 끝부분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누구예요? 하인들이었어요. 잔치의 중공, 주인공도 아니었고 귀한 손님도 아니었고 연회장 같은 중요한 직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항아리에 부은 물을 떠다 나른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하인들은 알았을까요? 왜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연회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잖아요. 그냥 하객의 한 명 중에 하나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령

앞에 있었습니다. 현장을 함께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는 것은요, 가까이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 바로 예수님 곁에 머무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주일이라고 하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액션, 우리의 마음을 같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하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순종이에요. 우리가 흔히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 속에서 참 아무것도 아닌 하인들이 곧 순종했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 기괴하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다른 데 가서 공수를 해올 것이지. 돌 항아리 6대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것도 아기까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 했다? 채웠다는 거예요. 아기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서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 이전에 이해가 완벽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함정이에요.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종종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일하시잖아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라고 요청하시잖아요.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일은 이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일 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이 손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 하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은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았어요. 보았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순간 그 기적을 직접 본 것은 누구였어요? 하인들이었어요. 와. 연회장은 결과만 맛봤어요. 하인들은 과정을 보았어요. 여러분, 과정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깊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적을 본 것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이 깊어진 것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함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은혜가 어디로부터 하는지, 기적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 출처를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삶의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것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모르는 이 연회장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앞에 서서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하인들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는 자만이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고 아는 자만이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바로 이 하인들처럼 살자는 거예요. 주님 가까이에 머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기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주간 매일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씩 찾아 적어봅시다.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오늘 차가 막히지 않아서 감사했다. 오늘 커피가 맛있어서 감사했다.

0: 우리 신랑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와서 돌아와서 감사했다. 우리 아내가 적은 반찬이지만 맛있게 만들어줘서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우리 손주가 전화해줘서 감사했다. 등등 많은 것들이 있겠죠. 뭐 작은 것들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즉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에요.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 기적을 아는 자로 다가오는 맥주 감사주일 제단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나 혼인 잔치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는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도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 연회장이었고, 또 하나는 물을 떠다 부으면서 그 기적의 현장 한가운데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은혜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지금 있어야 하겠습니까? 말씀 곁에 머물고 이해하기 전에 순종하고 그 과정에서 주님의 영광을 직접 보는 아는 자리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알미 깊어질 때 진짜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강요된 감사가 아니라 알기 때문에 넘쳐오르는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단순히 이만큼 주셨으니 감사가 아니라 어떻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새 생명 시내가에 지금까지 여수석 창교회 김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2-4292 여수속창교회나 061-690-3800번 전남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톤 힐링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6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6월 30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사랑했더란 이진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매주 좋은 책 한 권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화의 길벗 광양사랑의 교회 라중열 목사입니다.
0: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1: 이렇게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죠?
0: 목사님 오늘이 상반기 책 마지막 소개하는 날이라 그런지 목사님 엄청 얼굴이 좋아 보이시고요.
1: 네.
0: 엄청 기뻐 보이십니다. 네. 여름방학을 앞둔 좀 약간 들떠있는 학생의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1: 네.
0: 네. 목사님 이처럼 어느 모임, 어느 나라, 어느 가정이든지 항상 총 결산할 때가 한 번은 오잖아요.
1: 그렇죠. 학생들에게는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아, 듣기만 해도 끔찍. 근데 교회나 회사에도 월말 결산도 있고 상반기 결산도 있고 이런 이름으로 이제 총 결산을 하는데 또 TV에서도 연말의 시상식을 통해서 한 해를 결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0: 맞죠. 아름다운 밤이에요 하는 그런 예, 연말 시상식 저도 생각나는데요. TV 연말 시상식이나 뉴스에 왜 상반기 뭐 무역 수지 실적 결산 이런 내용을 보고 있으면 어머 우리 인생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총 결산하는 날이 올 텐데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1: 네. 인생의 결산도 꼭 생각해야겠네요.
0: 네.
1: 네. 그래서 청자 여러분 오늘은 2026년 상반기 우리 사랑했더라 내 마음의 책갈피에서 소개해드렸던 책들을 한번 총정리 총결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0: 네.
1: 제가 상반기 동안 날수로는 24권을 했어야 되는데
0: 네.
1: 제가 외유를 많이 해가지고 15권의 책들을 소개해드렸더군요.
0: 네.
1: 그래서 이 책을 받아보셨던 분들 또 읽어보셨던 분들 그래서 혹시 기억에 남는 문장이든지 그 인상 깊었던 일들이 있었는지 정말로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0: 네.
1: 그런 감동이 있었는지 한번 소감을 문자로 짧게라도 보내주시면